0: anniversary. I
1: Okay.
0: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1: Paris. Okay. You could 저기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0: Oh, really?
1: Okay. 아, 그러면 안 되지.
0: Thanks.
1: Okay.
0: Thank you.
1: 아.
0: Thank you.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0: 에이,
1: 되는데, 아유,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1: 그쵸.
0: 어떻게 못 온다고 할 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결혼식에.
0: I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네.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10. 예. 왜냐면, 우정의 우가 벗 우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거.
1: 그러니까 프렌드가 들어간다고요.
0: 아, 프렌드요? 프렌드. 아, 발음 예.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 저 예. 소름인 게 그 예전에 제 학생이
1: 네.
0: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hey,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1: 물어봤거든요.
0: 와, 그러네요.
1: 소름돋죠.
0: Okay.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1: Uh-huh.
0: There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important.
0: More important. 오케이. 이거는 그냥 중요한이 아니라
1: 더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 덜 중요한 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예.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케이,
0: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 여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1: 네.
0: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1: 엄청 헷갈려요.
0: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1: 네.
0: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비교할 때는 than 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taller.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1: 네.
0: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 때.
1: Bigger?
0: 그냥,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1: 아.
0: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gold.
1: Than gold.
0: All right. 그래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All right. S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yes.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0: I am bigger than you.
1: I a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0: 어? Gold. Oh, than you? 오, 그거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1: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기념일이요.
1: 아이고.
0: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1: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아,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Okay. 어, I like that.
1: 그러면은 결혼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Yeah. Mm-hmm. 기념일이니까 에 any 두 개예요.
0: 오.
1: 네. Anniversary. 리.
0: 오.
1: Yeah.
0: 지금 R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 R 두 개요.
0: 아,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1: Sorry.
0: 자, 하필 그 날이 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1: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1: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이.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1: 아,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1: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아,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1: 그러면은 어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0: right.
1: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어 좋은데요?
1: 네.
0: 좋습니다. 오케이.
1: 그럼요.
0: 근데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1: 아,
0: 것
1: 그거는
0: 같아요.
1: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1: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응징해야죠.
0: 안 된다.
1: 예.
0: 안 된다.
1: 그럼요.
0: 오케이.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1: 어?
0: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1: 아,
0: 근데 진짜.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예.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뭐
0: 아,
1: 엄청.
0: 오케이, 오케이. 예.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 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1: Anniversary.
0: Mm-hmm.
1: Anniversary.
0: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0: 맞아요.
1: 해가지고 저는 wedding anniversary 써야 되나?
0: 사실은 그게 맞아요.
1: 어? 그래요?
0: 원래는 wedding anniversary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1: 네.
0: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1: 아하.
0: 거의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0: Right, right.
1: 네.
0: 자, 그리고 오,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이란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예.
0: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그럼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0: Oh, I will be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그날?
1: That day.
0: That day.
1: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1: Alright,
0: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 will be busy that da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아,
1: mm-hmm.
0: 문제가 있네요.
1: 왜요?
0: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무리겠네요.
0: 자, 이제 다시 상상이 갈 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0: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1: 에펠탑
0: 한다면
1: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해.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0: 아, 복잡해지죠?
1: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저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쵸? My wife, I'd like her to.
0: 아, take h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0: 오.
1: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0: 약속하다.
1: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I promised. 이렇게
0: 오.
1: 거침없죠? 거침이
0: 거침없습니다.
1: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네.
0: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예.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자,
1: Wow.
0: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0: take
1: me
0: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So,
1: Wow.
0: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땐 take를 쓰는구나. Right? 읽어볼게요,
1: 네.
0: 간단하게.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1: 네.
0: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우드군요.
0: 왜
1: 슈드랑
0: 그랬을까요?
1: 헷갈렸어요.
0: 왜
1: 네.
0: 우드를?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요.
1: 우드를 will이 아니라 우드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쵸.
0: 음흠.
1: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end가 생략돼 있어요. 예,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과거형.
1: 과거.
0: 이게 여러분 will이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아,
0: 제가
1: 그래요?
0: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1: I
0: I
1: did.
0: would
1: I
0: 이런
1: would.
0: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1: 예.
0: Alright?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id work.
0: 공부하겠다?
1: I did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d Mayu I would or I'd
1: I did
0: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렇죠. I promised mommy. I promised mom. 내가

0: 잘 거라고 곧.
1: I do sleep
0: 곧?
1: soon.
0: 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 유다바이오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1: 예.
0: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1: Would.
0: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오케이?
1: Mm-hmm.
0: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0: 오케이?
1: 게 있구나. 그냥
0: Yes.
1: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1: 아유.
0: I.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1: 오케이.
0: 느낌으로만.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Oh,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쵸,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0: There
1: Paris.
0: you go. 자, 이랬을 때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쵸.
0: 아, 결혼기념일. 아,
1: 아유.
0: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나뭐할 말이
1: 그치.
0: 없다. 예.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0: 나올 수가
1: 그거랑은.
0: 없다.
1: Fight.
0: 오케이.
1: I.
0: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1: 아,
0: with that. 자,
1: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0: Competition.
1: competition. 예.
0: That's right. 그거는
1: 아,
0: 이제 명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1: 맞아요.
0: 틀려도
1: 자,
0: 됩니다.
1: 요거랑
0: Go
1: 비슷하게
0: ahead.
1: 생겼을 거거든요.
0: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0: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1: 오.
0: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1: Ah.
0: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요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0: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1: P.
0: PE.
1: Yes.
0: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1: Yes.
0: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 오.
0: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1: 네.
0: They competed. 뭐요? 그들은?
1: 경쟁했다.
0: Right. I can't compete. 뭐요?
1: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0: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So,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1: Programmer.
0: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1: Pro-gamer.
0: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1: 아,
0: 그게
1: 그쵸,
0: 뭐예요? 결국
1: 그쵸.
0: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라는
1: 아하.
0: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0: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 그쵸.
0: 상대방에게.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0: 오케이, very nice.
1: 오지마 내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0: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1: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적해 주세요.
0: 네.
1: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0: 오.
1: 그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친구가 요리책을 보며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요리지? 좀 서툴지 부끄러워하는데 솔직히 말할 순 없잖아요. 아니, 요리책이랑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don't know the difference. 하트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What kind of cut are you going to get?
2: I'm going to get this haircut. I saw it in a drama and it looked so cool.
1: This style? This style only looks good on celebrities.
2: Only celebrities? Nonsense. I think I'll look good.
3: Sir, you'll be getting a cut, right? Please come this way for a shampoo.
2: Yes. Hold on, Christine. I'll be back looking like that guy in the photo.
1: Oh, Kevin, I really think you should think twice.
2: Ta-da! I'm here!
1: Oh, my goodness!
2: It's the same haircut, but it feels different.
1: You look exactly like the celebrity in the picture. Ooh!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Don't pull my leg, Christine.
1: Excuse me, everyone. We have a celebrity here. My friend is a big sta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미용실의 미스터리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연예인 사진, 예쁜 헤어스타일 사진 갖고 가서 이 머리 그대로 해주세요 해서 딱 하고 나면 그 모습이 아닌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네, 오늘 우리 케빈이요. 미용실에 갔는데 뭔가 되게 멋있는 스타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고 변신한 케빈의 모습, 원하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미용실에 온 두 사람, 오늘 케빈이 머리를 할 거고요. 크리스틴은 그냥 따라온 것 같죠. What kind of cut are you going to get? 머리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I'm going to get this haircut 하고 보여줍니다. 케빈이 원하는

생각이 있나 봐요. 나 이 머리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미용실에서 하는 것들이 머리를 자른다든지 조금 작게 자르는 거, 다듬는다 그러죠. 조금 자르는 거 또는 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쓰는 동사가 get입니다. Get a haircut 하면 머리를 자르다. Get a trim. Trim이 조금 조금 자르는 거거든요. 머리를 다듬다. 그리고 get a perm 이라고 하면 펌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케빈은 get a haircut. 머리를 이렇게 자르려고 사진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보더니 this style only looks good on celebrities 라고 했습니다. Celebrities가 연예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야, 이거는 연예인들이나 하는 머리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요. 연예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머리다. 이렇게 어울리다라는 표현이 look good on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딱 얹었을 때, 나에게 딱 올려놨을 때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look good 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These glasses look good on you. 이 안경 너한테 잘 어울려. 또는 That dress looks good on her. 저 원피스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어울리다란 말 look good on 누구누구 쓸 수 있습니다. 연예인한테는 어울리는 머리라고 그랬더니 nonsense.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멋질걸?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케빈이죠. 그때 이제 미용사분이 오셔가지고 머리 자르실 거죠? 여기 와서 샴푸부터 하실게요. 케빈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당당한 케빈이 기다려. 나 딱 그 사람처럼 그 연예인처럼 딱 변신해서 나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크리스틴은 아직도요. You should think twice. 두 번 생각, 좀 더 생각해 보지. 그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요. I'm here. 나 왔어. 이거 누구예요? 케빈의 머리가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케빈의 머리를 본 크리스틴이 웃음을 참지를 못합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죠. Oh my goodness. 너무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웃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이거를 보고 케빈도 그제야 뭔가 실감을 했나 봐요. It's the same haircut, but it feels different. 똑같은 머리 스타일인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위기소침하고 실망한 케빈입니다. 크리스틴이 아니라고 사진 속에 있는 그 연예인이랑 아주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놀리는 건가요?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입니다. I, 나는 couldn't,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tell이 여기서는 구별하다 입니다. 말하다 아니고 구별하다. the difference, 차이점이라는 뜻이죠. 나는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어. 즉, 전혀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가 바로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입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아니, 전혀 다른 점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Don't pull my leg, Christine. Christine, 나 놀리지 마. 시무룩한 케빈이죠. 놀리지 마,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또 모아봤습니다. Don't tease me 할 수도 있고요. Don't make fun of me. Don't yank my chair. 이렇게 다양한 뜻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 놀리지 마. 나 이상하잖아. 크리스틴 한툴 더 떠서요. 미용실 사람들에게 제 친구가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케빈이 제대로 당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비슷한 표현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완전 똑 닮았어. Spitting imag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it은 침을 뱉다 라는 뜻인데요. 뭔가 이렇게 툭툭툭 뱉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 Spitting image 입니다. Spitting imag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 학년 새 친구와 짝꿍이 됐어요. 낯이 익다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비슷해? 완전 똑 닮았어. 어떡해요? Spitting image. Spitting image. 그런가 하면 identica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다란 뜻이고요. 똑같이 생겼어. They look identical. They look identical.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나랑 똑같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체육 시간에 잠깐 벗어뒀는데 어떤 게 누구 건지 잘 똑같이 생겼어. 어떡해요? They look identical. They look identical.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뭔가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될 때 쓰는 말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도 있고요. Spitting image, 완전히 똑같다. They look identical, 완전 동일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스위스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발음, 정말 자주 쓰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 거거든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떠나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Look. Look out. Book.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Cook. I'll cook you dinner.
0: Okay.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어요. 일단 오늘 공통점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 모음이 다 똑같네요. 물론 마지막에 K로 끝나는 것도 똑같긴 하지만요. 오늘 모음이 주인공이라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알파벳으로 치면 OO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스펠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U일 수도 있고. 오늘은 편의상 이렇게 OO로만 볼 건데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은근히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발음 우리 한번 정복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긴 우가 있고 좀 짧은 우,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본 거예요. 첫 번째 이 긴, 뭔가 좀 늘어난 것 같은 이 우는요. 우, 이렇게 정확하게 우 발음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movie, 우리 영화처럼요. move, 정확하게 이렇게 우 발음이 나죠. 그런데 오늘 볼 우는 바로 이 두 번째 우거든요. 짧은 우예요. 그냥 우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우 정확하게 이렇게 길게 끌지 않습니다. 우 아주 짧게 좀 끊듯이. 그래서 약간 으에 가깝게 들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운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단어들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어들 보면서.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기

이 지금 모음을요, 우리 룩 이렇게 발음 안 하겠죠? 정확한 우 아니고 look. 아주 그냥 짧고요. 뭔가 look에 가까울 정도, 으 발음에 가까울 정도의 비슷한 그런 짧은 우 발음이에요. look. look. 이렇게요, 여러분. Alright? 예문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조심해. look out. look out 하면요. 뭐차 같은 게 오기 때문에 잘 봐.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럴 때 look 룩 아니고요. 입이 너무 이렇게 우 발음 되지 않아요? Look, look out 이 정도로요. 오케이, 요거 좀 짧게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책인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그냥 북 이렇게 표기를 우로 하긴 하지만 원어민 발음 잘 듣다 보면 가끔은 북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Book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Book. book 너무나 북 아니라는 거북 아니고요 book 오케이 예문 볼까요 이 책은 정말 흥미로워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This 북 아니죠 book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우 발음을 짧게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것도 요리하다 또는 뭐 요리사 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발음 어떻게 한다? cook 그렇죠. cook 아니고 cook 우 이렇게 짧습니다. 바로 예문 볼까요? 내가 저녁 요리해 줄게. 이 cook 요리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I'll cook you dinner. I'll cook. cook 우 짧게요. I'll cook you dinner. 어때요, 여러분? 오늘 발음 좀 은근히 까다로운데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우 이렇게 짧게 한다.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 이 발음 직접 연습하러 떠나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우리 영어 발음 큰 소리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Alright, 첫 번째 표현. 보다라는 단어죠. look 아니고요. look 이 정도로 으와 우 사이 정도 우 아주 짧게 어 이런 발음 있죠? look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look 한번 더요. look great 자두 번째로는요. 똑같습니다. 오늘 편의상 다 비슷한 스펠링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요. 책 역시 북 아니고 book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하면서 자 듣고 갑니다. book 한번 더요. book very good 어때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나요? 마지막 단어는요 요리하다 바로 갈게요 역시 cook 한번 더요. cook awesome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단어들 우리 문장 속에서 만나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차 같은 거올때 정말 위험하죠? 이 표현 자체를 기억도 해야 합니다. 발음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해요. 조심해! Look out! 잘 봐! 조심해! 라는 뜻이죠? Look out! 이렇게 짧은 우 발음 기억하면서 듣고 따라해 주세요. Look out! 한번 더요. Look out! Great job. 자, 다음 문장입니다. 이 책은 정말 흥미로워. This book 말고요. Book is very interesting. 갈게요. 듣고 갑니다.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Alright, 한번 더요.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Alright. 발음 기억하고요. 자, 마지막 단어, 마지막 문장. 내가 저녁을 요리해 줄게. cook 아닌 cook. 거의 cook에 가까울 정도의 느낌이죠? cook. 자, 바로 갈게요. I'll cook you dinner. Dinner. All right, one more time.

0: I'll cook you dinner. Dinner. Good job. Alright,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모음 어떻게 발음하는지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익혔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연습하러 갈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Look. Look. Look out. Look out. Book. Book.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Cook. Cook. I'll cook you dinner. I'll cook you dinner.
0: 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짧은 우발음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빠.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게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ight. W-R-I-T-E. Right. Right. Read. R-E-A-D. Read. Read. Show. S-H-O-W. Show. Show.
0: 오늘의 주제는 in class, 수업 시간에서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학교 가면 무엇을 해요, 수업 시간에? 자, 여러 것들을 하는데 같이 영어로 말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Let's learn! 자, 첫 번째는 write, 쓰다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써요. 그리고 글씨체가 항상 예뻐야 돼요. Write. 그 다음은 read, 읽다죠. 우리가 여러 책이나 교재를 읽어요. And this boy is reading a book. 그 다음은 show, 보여주다 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뭔가를 샀으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다는 영어로 show.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쓰다, write. 친구들, WR가 나오면 그냥 R 발음이 나와요. write. Very good. 읽다, read. One more time. 앞에 R 발음을 제대로 해보세요. Read. 잘하네요. 보여주다, show. 자, O 발음이에요. One more time. Show.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Right. Right. Read. Read.

0: right? Neatly. Very good. Let's read some books in the library.
1: 우리 도서관에 가서 책 좀 읽자. 와, 재밌겠다.
0: Do you like reading? I like reading books.
1: 자, 도서관은 영어로 library예요.
0: 친구들, it's your turn. Let's practice. Let's read some books in the library. Good job. Okay, our third sentence. My friend showed me his new toy.
1: 내 친구는 그의 새 장난감을 나에게 보여줬다.
0: Oh, was it a birthday present?
1: 생일 선물이었나요? 자, 누구누구에게 보여주다는 show죠. 과거형은 showed예요. 보여주다가 아니라 보여줬다니까.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0: My friend showed me his new toy.
1: 잘했어요.
0: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2: Sit. S-I-T. Sit. Sit. Idea. I-D-E-A. Idea. Idea. Story. S-T. O-R-Y. Story. Stor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0: 그럼 더 배워볼까요? Our next word is sit. 앉다란 뜻이에요.
1: 친구들, 우리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우리 제대로 똑바로 앉아야 돼요. 알겠죠?
0: Sit.
1: 그 다음은 idea. 생각 또는 발상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가끔가다 좋은 생각이 확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idea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story. 이야기 또는 동화예요.
0: Do you like reading stories?
1: I do.
0: Story.
1: Okay, next. Practice, 연습하다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어를 practice 하고 있죠.
0: And this girl is practicing some singing.
1: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앉다, sit. 짧게 말해보는 거예요. Sit.
0: Very good.
1: 생각, 발상, idea.
0: One more time. Idea.
1: 잘했어요. 이야기, 동화,
0: story.
1: One more time, R 발음을 굴려서 해볼까요?
0: Story. Excellent.
1: 연습하다, practice. 자, 프랙이 아니라 practice.
0: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2: Sit. Sit. Idea. Idea. Story. Story. Practice. Practice.
1: 이제 예문을 좀 볼게요.
0: Please sit down on your chair.
1: 의자에 앉아주세요. 우리 teacher, 선생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하시죠.
0: Sit down. 앉다란 뜻이에요.
1: Chair는 의자란 뜻이고요.
0: Okay, your turn. Please sit down on your chair.
1: Very good. I have a great idea. 나 좋은 생각 있어.
0: Let's play outside.
1: 우리 밖에 놀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0: One more time.
1: 나 좋은 생각 있어.
0: I have a great idea.
1: Excellent. Do you like scary stories? 너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니?
0: I don't. 저는 안 좋아하는데
1: 여러분은 좋아하나요? Do you like scary stories?
0: Okay, it's your turn.
1: 같이 말해볼까요?
0: Do you like scary stories?
1: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You must practice English every day with Sunny. 너는 써니 선생님과 함께 매일 영어를 연습해야 해.
0: 맞아요. 아주 정확한 문장이네요.
1: 자, 여러분, you must practice. 꼭 연습해야 돼요.
0: 무엇을?
1: English. 언제?
0: Every day. 항상 연습해.

0: Unit 129, Soft G. Let's go! Phonics Soft G. J, j, j. J, giraffe.
1: J, giraffe.
0: J, gym.
1: J, gym.
0: J, cage.
1: J, cage.
0: J, magic.
1: J, magic.
0: J, age.
1: J, age.
0: J, stage.
1: J, stag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알파벳 G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알파벳 G가 G 소리 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J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봐요. J J J Good job! 이렇게 부드러운 J 소리가 나요. 그럼 부드러운 J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기린 giraffe예요. 여기 J 소리 들렸나요? 목이 아주 긴 동물이에요. 기린 영어로 giraffe. giraffe. giraffe. Good job. 그 다음 단어는 체육관 gym이에요. 여기도 부드러운 J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 체육관을 가죠. 체육관, 영어로 gym. gym. gym.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J 소리 날까요? 아, 우리 cage가 있었네요. 동물원에 가면 새나 동물이 우리 안에 살고 있죠. 우리 영어로 cage, cage, cage. 아주 잘했어요. J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마술 magic이에요. 여기도 역시 J 소리가 나네요. 마술사는 아주 신기한 마술을 할 수 있어요. 마술 영어로 magic, magic. magic. 발음이 너무 좋아요. 이 단어도 J 소리가 나요. 바로 나이, age 이에요. 역시 J 소리 들리네요. 1년이 지나면

0: 우리는 한 살 더 먹어요. 나이, 영어로 age. age. age. Very good. 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무대, stage예요.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무대, 영어로 stage. stage. stage. Great job! 와우! 이렇게 쥬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알파벳 G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G가 그 소리 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새로운 소리를 배웠는데 뭐였죠? 아주 잘했어요. 부드러운 쥬 소리가 났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 들려주세요. Good job. 그래서 쥬 소리 나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어요. 목이 아주 긴 동물. 뭐죠?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쥬 소리가 났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 체육관을 가는데요. 체육관, 영어로 뭐였죠?
1: Gym.
0: That's correct. Gym. 쥬 소리 들렸죠? 그럼 로건이는 체육관 가면 어떻게 운동을 해요?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체육관, gym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쥬쥬쥬쥬쥬쥬쥬쥬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쥬 소리 났죠? 동물원에 가면 새나 동물이 우리에 살잖아요. 우리 영어로 뭐예요?
1: cage
0: 아주 잘했어요. 우리 cage. 여기 쥬 소리 들리네요. 근데 여기 새가 있네요. Here's a bird. 이 새가 날아가지 않게 우리가 우리를 그려볼 거예요. Let's draw the cage. 와우, everyone, let's have a look. This is a big cage. Good job, Logan. 그럼 우리 cag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cage, cage, cage.
0: Good job. 또쥬 소리 나는 단어 배워봤는데요. 로건, 마술사는 아주 신기한 마술을 하잖아요. 마술, 영어로 뭐예요?
1: magic.
0: 네, 맞아요. 마술, magic. 여기도 쥬 소리 나네요. 그럼 우리 큰 소리로 발음해 볼게요.
1: magic, magic, magic.
0: Well done. 이 다음 단어도 쥬 소리가 나요. 1년이 지나면 우리가 한살더 먹어요. 나이, 영어로 뭐였죠?
1: age.
0: Good job! Age. 쥬 소리 들렸죠? 그럼 로건이가 age를 써보세요. 소리 나는 a. 찾아주세요.
1: there.
0: 네. 그리고 오늘 배운 부드러운 쥬 소리. 뭐죠? Good. 그리고 마지막 에 소리 나는 e 붙여주세요. 와우, excellent. 나이, age. 그럼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age.
0: Perfect. 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무대 위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잖아요. 무대, 영어로 뭐예요?
1: stage.
0: 맞았어요. 무대, stage. 쥬 소리가 들리는데요. 로건, 여기가 stage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줘 볼까요?
1: Do re mi fa sol la ti
0: Wow! 너무 잘했어요. Good job. You're very good. 그럼 우리 무대 stag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tage. Stage. Stage.
0: Great job. Wow, we did it.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soft G. Giraffe.
1: Giraffe.
2: Gym.
1: Gym.
2: Cage.
1: Cage.
2: Magic.
1: Magic.
2: Age.
1: Age.
2: Stage.
1: Stag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J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J 소리를 낼 수 있어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1번째로 우리가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happy at all.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 두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네요. They're talking over the phone. 그런데 집에 있는 여자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배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건지 시간을 보니까 1시인데 그럼 배가 고픈 건가요? Maybe she's hungry. Maybe she didn't have her lunch. 아직 점심을 못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 남편분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궁금하죠? 우리 오늘 대화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I am not happy at all.
2: Why? What's wrong?
1: I ordered lunch at 11, but they forgot my order. So I didn't eat anything.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I am은 I'm을 다시 핀 거예요, 그쵸? I'm이라고 줄일 수 있다가 다시 늘릴 수 있겠죠, 그쵸? 자,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할 때는 I'm 대신에 I am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at all이라는 표현이 전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이런 의미, 표현을 씁니다. I am not happy at all.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화가 조금 나야 돼요. I am not happy at all. I am not happy at all. 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일단 알아보기 전에 I am not 뭐뭐 at all. 이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전혀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의미이죠. 나 전혀 안 피곤해. I am not tired at 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am not tired at all. 잘했어요. 나 긴장? 나 전혀 긴장 안 했어. 긴장한이라는 표현은 nervous 이거든요.

I am not nervous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am not nervous at all. 잘했어요. 질투? Jealous 하냐고? 아, 전혀. 나 전혀 질투 안 해. I am not jealous at all. 이라고 하면 돼요. I am not jealous at all.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나 전혀 안 부끄러워. 부끄러운 shy라는 표현이 있어요. I am not shy at 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I am not shy at all. 잘했어요. 그래서 I am not 뭐뭐 at all.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했더니 Why?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어요. Wrong은 문제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이 됐어요. What's wrong? 어떤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어떤 일이 있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I ordered lunch at 11. 자, 여기서 order lunc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점심 식사를 주문하다라는 뜻이죠. order 자체는 주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11시에 주문을 했대요.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는 at 다음에 시간이 옵니다. I ordered lunch at 11이라고 했더니 요거는 이제 11시에 내가 주문을 했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안 왔나 봐요. But they forgot my order 라고 했어요. 자, forgot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forget이라는 표현이에요. forget이 있다, 뭐 깜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과거형이죠. 왜냐면 과거에 잊어버린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 주문을 잊어버렸어. 깜빡하고 안 보낸 거네요. 그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one's order가 누구누구의 주문이에요. 자, 주문인데 내가 주문한 거니까 my order가 되겠죠. 그래서 order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문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당신이 주문한 거는 your order가 되겠죠. 그가 주문한 건 his order. 그녀가 주문한 건 her order겠죠. 이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But they forgot my order. 하지만 그들은 내 주문을 잊어버렸어. 안 보내준 거네요, 음식을. So I didn't eat anything 이라고 말을 했어요. So는 여기서 그래서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Anything은 아무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말을 I didn't eat anything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1시가 다 되고 2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해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네요. 그쵸? So I didn't eat anything. So I didn't eat anything. 이 표현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I didn't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그 행동을 안 했어 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안 울었어. I didn't cry 라고 하면 되겠죠? 울었어?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영어로 I didn't cry. 잘했어요. 혹시 당신이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요, 저 소리 안 질렀어요. I didn't scream. Scream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I didn't scream. I didn't scream. 혹시 갔었어요? 아니요, 저안 갔는데요. I didn't go. I didn't go. 아주 간단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공부했어요? 아니요, 저 공부 안 했어요. I didn't study. 네, 요 표현은 여러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자, 어찌됐건, I didn't study.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I didn't 다음에 행동을 넣어서 저그 행동 안 했어요. 라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습니다.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우리 시계를 볼까요? 몇 시예요? 오, 1시예요, 1시. 근데 우리 아내가 아직도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일단 남편한테 전화해서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말을 했죠. I am not happy at all. 나 전혀 만족스럽지가 못해. 좀 화가 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놀래서 Why?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보죠. 자, Why?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이었죠. What's wrong 대신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What's the matter?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matter도 역시 문제라는 뜻입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혹은 What's the problem?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해주죠. I ordered lunch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내가 점심 주문을 했어 라는 말인데 아까는 at 11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an hour ago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한 시간 전에 라는 의미예요. I ordered lunch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주문을 했대요. But they forgot my order. 하지만 내가 주문한 걸 그들이 잊어버렸어. 깜빡하고 안 갖다 줬어. 라는 말이죠. 아이고야, 배가 많이 고프겠네요. 그쵸? But it hasn't come yet.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아직 그게 오지 않았어. It 여기서는 my order. 내가 주문한 걸 뜻하겠죠? 내가 주문한 게 아직도 안 왔어. 라는 뜻이에요. Yet. 기억나나요? 아직은 뭐 요런 뜻이었죠. 그쵸? 그래서 it hasn't come yet 이라고 하면 아직 오지 않았어 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But it's not here yet.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어 라는 말로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혹은 뭐 사무실에서 주문했으면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쵸? here가 여기라는 뜻이니까요. But it's not here yet. But it's not here yet. 너 아무것도 못 먹었니? 이렇게 남편이 걱정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You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었어? Eat anything. 뭐 어떤 것이든 먹다인데 didn't니까 안 먹은 거죠. 그렇죠? 자, 대답은 Oh dear. 자, 우리 남편이 많이 걱정해 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Oh dear. 요거는 아이고 이런 요런 표현이에요. Oh dear. 뭐 둘 다 이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안 왔어. 아이고 우리 아내 어떡해. 그래서 Oh dear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 많은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I am not happy at all. I am not nervous at all. I didn't eat anything. I didn't cr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happy at all.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요. 라는 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 다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Bye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Thursday. The sun's out, the fun's out.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having fun on a hot day.
0: 우리의 첫 번째 코드는 look and talk.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바로 시작해 보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네요. 오늘 그림도 뭔가 되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얘들아?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I see three kids. I see three children. 아이들 지금 세 명이 보이죠? And I think they're coming out of school. 지금 막 학교에서 뛰쳐나온 것 같아, 그쵸? 근데 뭘, they're pointing at the sun. The boy is pointing at the sun. 이 남자아이가 저기 태양을 막 가리키면서 와!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태양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The sun is wearing sunglasses. 선글라스를 이렇게 태양이 딱 끼고요. 딱 끼고서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들고 있네요. The sun is holding lemonade. 레모네이드도 들고 있습니다. 왠지 뭔가 이렇게 햇빛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햇빛인데. 자, 오늘의 내용은 뭘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더 자세한 건 커튼톡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The sun's out, the fun's out.
2: It's a beautiful sunny day.
1: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the fun's out.
2: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0: 자,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우리 한번 dialogue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Here we go. 빠밤. Oh, today's expression.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Waste the sunshine. One more time. Waste the sunshine. 자, waste는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waste 또는 이렇게 쓰레기를 말할 때 waste라고 할 수 있지만 자, 낭비하다로 여기선 쓰였어요. waste, 낭비하다. 자, sunshine은 뭐예요? 하, 햇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하면은 감이 오나요? waste the sunshine 하게 되면 햇살을 낭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막 해가 쨍쨍한 날, 좋은 날을 좀 낭비하는 날 있죠. 왜 해가 밖에 날씨가 좋은데 집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럴 때 waste the sunshine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aste the sunshine. 햇살을 낭비하다. 오케이? 좋은 날을 그냥 보내다. 오케이?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빠바밤. Don't waste the sunshine. Let's go outside.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Don't waste the sunshine.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마. Don't waste the sunshine. Don't waste the sunshine. Go outside. 밖에 나가서 놀라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Don't waste the sunshine. Let's go outside. 자,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마. 이 햇살을 낭비하지 마. 우리 밖으로 나가자. Let's go outside. 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Don't waste the sunshine. 시작. 천천히. Do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sunshine. 이게 아니라 sunshine. 시작. sunshine. 햇살처럼 이렇게 예쁘게 말해보세요. sunshine. sunshine. 이게 아니라 sunshine, sunshine, 좋아요. Let's go outside. Outside는 밖에,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자. Let's go outside. 좋습니다. 해가 이렇게 쨍쨍한 날, 화창한 날엔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그쵸? 자, 떠보겠습니다. It's a sunny day.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자, it's a sunny day. 자, sunny 하면 화창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it's a sunny day 했으니까 오늘은 화창한 날이야. 화창한 날이야 라는 거죠.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우리 이 좋은 날을 낭비해서는 안 돼 라는 거겠죠. It's a sunny day. 해볼게요. 시작! It's a sunny day.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시작!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Sunshine이 아니라 sunshine. 좋아요, 우리 친구들. Waste the sunshine 하면은 화창한 날을 그냥 흘려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Do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자, 또 볼게요. 자, 오늘의 idiom 넣었습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아, 이것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관용구입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the sun is out 하면 무슨 뜻일까? The sun is out 하게 되면 오, 해가 중천에 떴어. 해가 떴어 라는 뜻이에요. 자, 해가 떴어. 그리고 옆에 the fun's out이라고 나왔죠. 해가 떴으니 재미도 같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저 왜 밖에서 놀라면은 날씨가 좋아야지 놀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the sun's out, the fun's out. 따라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저기 apostrophe s 있는 거는 is가 축약이 된 거예요. The sun is out, the fun is out가 원래 문장이에요. Okay, 근데 좀 짧게 the sun's out, the fun's out 라는 뜻입니다. 자, 왜 밖에 날씨가 좋을 때 나가서 놀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하세요. 자, 예문에서 보자. 자, the sun's out, the fun's out. 어우, 밖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나왔네.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라는 거겠죠. 어우, 밖에 화창하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우리 공원 가자 라는 거겠죠. 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to the park. 해보겠습니다.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to the park. 좋습니다. 이거 말할 때 기분 안 좋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톤 업해서. 오케이, 또 볼게요. It's a sunny day. It's a sunny day. Sunny 하면은 화창한이라는 뜻이죠. 오, 오늘 화창한 날이야. The sun's out. The fun's out. 태양이 떴으니 우리 재미도 나왔네. Okay, 자 해볼게요. It's a sunny day. The sun's out. The fun's out. 좋습니다. 이거 좀 길긴 해도 어렵진 않아. 그치?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밖에 날씨가 좋을 때 나가서 놀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일이형 관용구 꼭 기억하세요.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dialogue 다시 살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우리 친구들 머리에 이거 계속 생각나겠다, 그쵸?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남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하죠. It's a beautiful sunny day. 아, 오늘 정말 아름다운, 화창한 날이야. It's a beautiful sunny day.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해볼까요? 시작! It's a beautiful sunny day. 아, 오늘 아름답고 참 화창한 날이야. 이랬더니 여자아이가 Why waste the sunshine? 이라고 합니다. Waste the sunshine. Waste가 무슨 뜻? 맞아, 낭비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y waste the sunshine? 하게 되면 이 햇살을 왜 낭비해? 라는 거겠죠.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밖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떴어. 라고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놀자는 뜻이지. 자, 해볼게요. Why waste the sunshine?

0: sun's out, the fun's out. 좋아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막 신나서, Oh,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라고 합니다. call는 전화하다죠. 그쵸? 그래서, Oh, our friends.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밖에서 놀자. play outside 하자는 거죠. 자, 해볼게요.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좋습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을 때, 밖에서 놀고 싶을 때꼭 사용해보세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얘들아, 아까 그림 기억나요? 해가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서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즐겁게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대화 안으로 한번 쌤이랑 들어가 봅시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막 기분이 좋아 보이지, 그쵸? 자, 쌤이랑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보자. 빠밤. 오,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The sun is out. 오, 해가 떴어. 라 그러네요. The sun is out.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Waste the sunshine. 쌤이랑 배웠잖아요. Waste는 낭비하다라는 뜻이었죠. Sunshine은 햇살. 그래서 우리 이 좋은 햇살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 우리 이 좋은 햇살을 낭비할 수 없어라는 거겠죠. 햇살이 좋은데 그냥 안에만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해볼게요.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자, 그랬더니, 오, 태양이 말합니다. Hey guys, hey guys.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The sun's out, the fun's out. 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이다. 그쵸? 해가 떴으니, 어우, 재미도 시작이야. 라고 하네요. 어우, 듣기만 해도 뭔가 신난다. 그쵸? 자, 해볼게요. Hey guys, hey guys. The sun's out, the fun's out.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신나서 우후라 그래요. Oh yeah, let's have fun outside라고 합니다. 자, let's have fun outside. Outside는 아니야, 밖이야? 그렇죠, 밖이죠. 그래서 우리 밖에서 재밌게 놀자라고 하는 거예요. Woohoo! Let's have fun outside. 우리 해볼게요. 시작! Woohoo! Let's have fun outsid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한 거 맞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왔네요. 자,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having fun on a hot day. 즉, 더운 날에 즐겁게 놀 때 쓸 수 있는 관용구 idiom을 안다, 할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The sun's out, the fun's out.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Have a lovely, jubbly day. Bye bye, butterfly.

니콜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동작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몸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는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표현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 자,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표현하는 문장 만들기 도전해 볼게요. Once, cook dinner. Two, he wants to cook dinner. He wants to cook dinner.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그는 무엇을 하고 싶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니? What does he want to do? What does she want to do? 이렇게 그와 그녀가 주인공이 되는 이 문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어떤 사람, 남자면 he, 여자면 she가 원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오늘 만들어 볼 예시 문장은요, 이런 단어들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는 뭐를 하고 싶어요? 저녁을 요리하고 싶다라는 문장이에요. What does he want to cook? 그는 무엇을 요리하고 싶니? 그는 저녁을 요리하고 싶어 해. 어떻게? 그는 he 하고 싶다. want to 생각하죠, 친구들. 그런데요, 문장의 주인공이 he 또는 she일 때는요, want 다음에 s를 붙여서 want라고 해줘야 돼요. 이것도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He wants to. 이제 진짜 동작 나와야 돼요. 진짜 동작. 요리하다. cook. 무엇을 요리한다고요? 저녁 식사. 저녁밥. dinner. 다 붙이면 he wants to cook dinner. He wants to cook dinner.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네요. 그럼 더 많은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dinner. table, flowers. 자,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봐야죠. 첫 번째 단어는 dinner이에요. dinner. dinner은 뭘까?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저녁밥, 저녁 식사를 dinner이라고 해요. 소리 나는 대로 d, 그리고 it

그리고 N이지만 소리를 그렇다고 느느 이렇게 낼 필요 없죠. 똑같은 글자 두개 오면 소리 한 번만 내면 돼요. 이 R은 짝꿍인 거 이제는 우리 친구들 알겠지? 소리는 R 붙여서 D, E, R 붙여서 dinner, dinner, dinner. 저녁 식사, 저녁밥. 두 번째 단어 볼게요. table, table. table은 우리 친구들, 우리말로도 테이블 하는 거 들어봐서 좀 쉬울 것 같아요. table은 식탁이에요. 예전에 우리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부하는 책상은 desk 배웠죠. 밥 먹고 음식 먹는 식탁은 table, table 쓸수 있네요. 그리고 A는 여기서 A 자기 이름처럼 소리 나고요. B, O 마지막에 오는 E 소리 나지 않아요. 보통 마지막에 오는 E는 소리 안 나죠. 그래서 table, table, table 이렇게 발음 식탁.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 flowers. flowers. 원래는 친구들 여기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쵸? flower. 뭐예요? 꽃이죠. 근데 꽃이 한 송이가 아니고 둘, 셋, 넷. 두 송이 이상일 때, 꽃이 많이 있을 때는 S 붙여서 여럿이라는 거 나타내 주는 거예요. fall 시작하고요. OW는 만나서 어떤 소리? ow. ow 하는 것처럼 ow. ER 만나서 어떤 소리? er 맞아요. flower. flower. flower에다가 z까지 붙여서 flowers라고 하면 꽃들. 자, 문장 만들기 도전해 볼게요. 오늘은 문장의 주인공을 he로도 두 문장 만들어 보고 she로도 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 he. 그는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싶어 해. 저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는 저녁을 요리하고 싶어 해. 어떻게? 그는 he 하고 싶다. wants. 기억하죠? wants to 요리하다. cook. 저녁 식사. dinner. 다 붙여볼게요. He wants to cook dinner. 한번 더. He wants to cook dinner. He wants to cook dinner.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는 Let it go라는 노래를 하고 싶어 해. You know,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그는 let it go라는 노래를 하고 싶어 해. 어떻게? 그는 he 하고 싶다. wants to 노래하다. sing. 그리고 노래 제목 let it go. 그대로 쓰면 되겠죠. He wants to sing let it go. 한번 더. He wants to sing, let it go. 오케이. 이번에는 문장의 주인공을 그녀, 여자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식탁을 만들고 싶어 해. 그녀는 식탁을 만들고 싶어 해. 그녀. She 하고 싶다. wants to 만들다. make 식탁 하나니까 table 붙여볼게요. She wants to make a table. She wants to make a table. 마지막 문장. 그녀는 꽃을 그리고 싶어 해. 근데 꽃이 여러 송이야. 그녀는 꽃들을 그리고 싶어 해. What does she want to draw? 그녀는 wants to 하고 싶어요. 그리다 draw 꽃들. flowers. 다 붙이면 she wants to draw flowers. she wants to draw flowers. 휴, 잘했어요, 친구들. 자,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이번에는 chant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She wants to make a table. She wants to draw flowers. She wants to draw flowers. He wants to cook dinner. He wants to sing Let It Be.

0: 친구들 문장들 크게 외쳐봐요. 뚝딱뚝딱. 제가 식탁을 만들어 보고 싶대요. She wants to a She wants to make a table. 글쎄,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저녁을 요리하고 싶대. Wants to? He wants to cook dinner.
1: 우리 화가님께서는 꽃을 그리고 싶어 하십니다.
0: She wants to draw flowers. 오키도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신나게 미션 해볼게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주어진 글자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완성하세요. He wants to sing, let it go. He wants to sing, let it go.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노래하다라는 동작이에요. 자, 만들었나요? 함께 체크해 볼게요. 요렇게 sing이 노래하다라는 동작이죠. 소리 나는 대로 s, i 그리고 ng가 만나서 응 소리 나죠. sing. He wants to sing. Let it go. 다음 중 문장을 완성하는 다른 단어를 고르세요. She 초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친구들. want 아니면 wants to draw flowers. 문장의 뜻은 그녀는 꽃들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가 되겠죠.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바른 단어 찾아볼게요. 3, 2, 1. 정답. want. 문장의 주인공이 he 또는 she일 때는 따라 나오는 동작에 s 붙여줘야죠. She wants to draw flowers.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A, B 문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네요. A, B 친구들 스스로 읽고 그림까지 연결해 볼게요.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정답 확인해 볼게요. A. 같이 읽을까요? She wants to make a table. 뭐 하고 싶대요? 그녀는 식탁을 만들고 싶어 해. 어떤 그림? 그래요. 아래에 있는 그림. B. He wants to cook dinner. 그는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싶어 해. 위에 있는 그림이겠죠?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he, 그, she, 그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표현하기 만들어 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때는 대화의 주인공이 남자면 he wants to 동작. 대화의 주인공이 여자면 she wants to 동작.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만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우리 친구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놀리는 친구 있나요? 어머나, 있어 있어. 어떻게 어떻게. 근데 샤이니 쌤도 어렸을 때 저를 놀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웃을 때 눈이 없어진다고, 야! 너 새우 눈이다! 막 이러면서, 오, 뭐, 하회탈이다! 그러면서 놀리는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 자기네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과연, 너는 항상 나를 놀리지?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놀리는 거? 이런 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궁금하죠?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단어 배워봐요. 맞아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 나와라! Hairdo. Hairdo 라고 하는 단어군요. 여러분, 그림인데요?
1: 오, 잠깐만, 얼굴은 요만한데. 얼굴 보이죠? 여기 머리.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했지?
0: 이러한 나름의 특이한 헤어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hairdo라고 하면 hairstyle하고 되게 비슷한 단어예요. hairstyle하고. 오케이? hairdo도 같이 알아두세요. hairdo. Very good. And next. Ridiculous!
1: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 정말 자세히 보면 ridiculous!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분 멀쩡해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봐봐요. 전화 받고 있는 것 같죠? 네, 봐봐! 전화가 뭐야?
0: 바나나. Banana입니다. 아, 물론 바나나 모양의 전화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바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야! 이거 너무 웃긴다. 말도 안 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단어가 바로 ridiculous예요. 여기 웃기는 이라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웃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웃긴 거 있죠. 그럴 때 ridiculous 라고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봐요. ridiculous. Very good. And next. make fun of.
1: 나왔다. 여러분,
0: 우리 아까 미션 문장. 너는 항상 나를 놀리지. 이거였잖아요. 자, 놀리다 라고 하는 거 영어로 궁금하셨죠? 그게 바로 이 make fun of 입니다. 그림 보면 실제로 얘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에헤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make fun of 뒤에 주로 어떤 사람이 오겠죠? 자, 우리 크게 말해볼게요. make fun of. Very good. And next. Accent.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여기 하얀 전화기에서 누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검은 전화기에서 그렇군요.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봤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느낌이 그렇죠. 왠지 두 사람이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억양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억양, 뭐 사투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0: 사실 표준어와 각 지역의 어떤 지방 사투리가 좀 다르잖아요. 지역의 그 지방 사투리, 억양이 있는 겁니다.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액센트. 액센트.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 먼저 쭉 살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게요.
1: I got a new hairdo. How do I look? No, I don't. You always make fun of me.
0: 네, 친구들 잘 들어보셨죠? 아, 정말 맘먹고 돈 써서 hairdo 새로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자,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A가 이 친구가 이제 헤어스타일 바꾼 친구야. 그렇죠?
1: I got a new hairdo.
0: 라고 합니다. 나 새로운 hairdo. 우리 아까 단어에서 봤죠? 헤어스타일이었어요. 나 새로운 헤어스타일 했어. 즉, 나 헤어스타일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How do I look? 나 어떻게 보여? 즉, 어때? 나 어때? 예뻐? 이 헤어스타일 예쁘니?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꼭 머리하고 오면 친구들한테 야, 나 괜찮냐? 어울리냐? 더잘 어울리냐?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어로 말해볼게요. I got a new hairdo. How do I look?
1: I got a new hairdo. How do I look?
0: 이라고 말했더니 B says 보더니 푸 이렇게 웃죠. Oh, ridiculous 라고 해요. 너는 보인다. 어때 보여? ridiculous 하게. 여러분, 웃기게 어처구니 없게 웃긴 거죠? 야, 너 너무 이상해 보여. 너 웃겨 보인다야. 이게 좋게 웃긴 게 아니죠, 여러분? 자, 이거 따라해 볼게요. 자, 웃으면서
1: You look ridiculous.
0: 정말 엄청 친한 사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샤이니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너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보여. 라고 했더니 A says, No, I don't. 아니, 아니거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맞아요. 이 앞에서 너는 어처구니없게 웃기게 보인다. 라고 했더니 아니거든, 나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I don't look ridiculous. Look ridiculous가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You always make fun of me. 라고요. 아, 둘이 친한 사이인가 봐요. 너는 항상 말이지. Make fun of me 하더라 라고 하는데 잠깐만 Make fun of 우리 아까 단어 할때 나왔었잖아요 누구를? 놀리다 아 너는 항상 나를 놀리지 너 맨날 나 놀리고? 아그 말이구나 여러분 어렵지 않죠?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1: No, I don't. You always make fun of me.
0: 어? No, I don't. You always make fun of me. No, I don't. You always make fun of me. 그래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make fun of 누구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짜란!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놀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don't make fun of me. 나 놀리지 마. 이런 말이죠. 나를 조롱하지 마라. 놀리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크게. Don't make fun of me.
1: Don't make fun of me.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1: 제가 말이죠. 제가 충청도 금산에서 와서 말이 조금 느려요. 자, 이러한 샤이니의 액센트를 듣고서 누군가가 약올립니다. 놀립니다. He made fun of my accent. 그가 내 억양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지역의 고유한 어떤 스타일이잖아요. Make fun of 하지 마세요. 자, 이 문장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He made fun of my accent. He made fun of my accent.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야, 나좀 그만 좀 놀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top making fun of me.
1: Stop making fun of me.
0: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내용인지 쭉 살펴봤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는 시간.
1: 나 헤어스타일 바꿨어. 어때 보여?
0: Speak. Speak.
1: 아니거든. 너는 항상 나를 놀리더라.
0: Speak.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는 항상 나를 놀리지. You always make of me. 과연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3, 1, 띵! 자, 누구를 놀리다. Make fun of someone. 예! 자, 따라서 말해봐요. You always make fun of me.
1: You always make fun of me.
0: Very good. 나좀 그만 놀려. 자, 여러분, 그만 좀 뭐뭐 해니까 stop 뭘까요? 3, 2, 1, 띵! 바로 stop ing. 그래서 making. 자, 따라서 말합니다. Stop making fun of me.
1: Stop making fun of me.
0: Very good.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어떤 단어가 자, 바로 hairdo. 그렇지.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누구를 놀리고 조롱할 때쓸수 있는 make fun of 누구. 배웠습니다. 또는 뭐 누구 아니라도 무엇이 나올 수도 있죠. 너는 항상 나를 놀리더라. 이말 어떻게 했죠? 오늘의 미션 문장? That's right. You always make fun of me. 너는 항상 나의 억양을 놀리더라. 이렇게 해볼까요? 조금 바꿔서? You always make fun of my accent. 맞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놀리면 stop making fun of me 라고도 이야기해보세요. 오케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의 지어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나눠서 또 과거분사에서는 규칙, 불규칙 나눠서 배웠었죠. 자, 요렇게 단순하게 딱딱 분사를 현재 과거 나눠서 봤다면 사실은 교과서에 아주 특징적으로 이 능동 수동의 구분법과 굉장히 반대 선상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죠. 특히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을 분사로 바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감정 동사가 분사로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학교 시험에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사진과 문장 먼저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가 없나 봅니다. This is a boring movi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영화 앞에 있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분은 반대로 굉장히 신이 나 보입니다. You look excited to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look 뒤에 나와 있는 요 단어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 거 볼게요. 아하, 지금 딱 봐도 아주 장난스러움이 넘쳐나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맨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겠는데요. 어떤 거는 ED로 끝나고 어떤 거는 ING로 끝났죠.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동사들 같은 경우도 분사로 ING든 ED든 붙여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전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나눠서 배울 때 선생님이 능동수동에 따라서 나뉜다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101강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튼 이름은 현재 과거가 붙어 있지만 현재 시제, 과거 시제와는 상관이 없다.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감정동사가 분사가 될 때는 뭔가 조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좀 거꾸로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한국 사람의 상식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자, 감정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surprise 하면은 놀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surprise 하면 그럼 이 surprise를 사람이 느끼면 surprising일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99%가 surprising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느끼면 surprising, 남이 느끼기 뭔가 느낌 당하면은 surprised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거꾸로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유가요, 대부분의 감정동사들이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대부분 ing를 쓸 때는 오히려 사물 일 때 쓰고 ED를 사람일 때 많이 씁니다. 즉, surprise라고 얘기할 때 내가 놀랄 때 surprising이 아니라 surprised라고 수동을 써야 되는 어색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만 어색해요. 자, 감정동사의 예시로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surprise, 자, 놀라게 하다죠. 얘 뜻이 놀랍게도 사전을 찾아보면 놀라다가 아닙니다. 정말 놀랍죠? 놀라다를 몇 번 얘기하는 건지. 자, 놀라게 하다요.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대부분의 감정동사가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뭐뭐 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예요. 즉,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쟤한테 그걸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한번 전달이 된 거예요. 내가 제일 놀라게 했어요. 그럼 거꾸로 내가 다시 놀라려면 한번 더 수동으로 리턴을 해야 됩니다. 이 조금 느낌이 오죠? 왜 이 친구들은 거꾸로 뒤집혔는지. 얘네 의미 자체가 놀라다가 아니라 남을 놀라게 한 거니까 다시 내가 놀라려면 한 번 더 수동으로 뒤집어. 그래서 surprised라고 해야 내가 놀란 게 돼요. 특이하죠? 마찬가지 다른 단어들도 그렇습니다. bore,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boring 하면은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지루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지루하다고 표현하려면 boring이 아니라 bored 라고 한번더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excite, 흥분시키다란 뜻. 그리고 annoy,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amaze, 놀라게 하다.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scare, 무섭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을 ing나 ed를 붙여서 분사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분사로 바꿨을 때, 내가 감정을 느낄 때가 ed. 감정을 내가 느낀 게 아니라 뭔가 사물이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면은 ing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편하구나.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직접 느낄 때, 내가 오늘 케빈과 함께 데이트가 있어. 나 너무 짜릿해. 이럴 땐 ED. 스쿠버 다이빙은 신이 나는 짜릿한 스포츠야. 짜릿하게 하는 스포츠야. 스쿠버 다이빙이란 존재가 다른 사람을 짜릿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땐 ING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지루하게 하는 영화다 해서 boring movie라고 하는 거예요. bored movie라고 하면 말이 이상해져요. 왜? 영화 자체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루함을 느껴? 영화가 막 지루함을 스스로 느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boring movie.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죠. you라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excite가 된 거니까 excited라고 쓰는 거고요. 감정 동사를 분사로 바꿀 때 사람이면 ed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조금 특이합니다. My little brother. 요거 해석하면 my little brother. 나의 남동생이 can be very annoying. 굉장히 성가시게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딱 봐도 이렇게 조종 딱 해가지고 되게 괴롭힐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내 남동생이 굉장히 성가실 수 있다인데, 내 남동생이 지금 스스로 짜증난 상태가 아니죠. 남동생은 신이 났어. 근데 남동생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남동생이 사람이더라도, 그치,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My little brother가 어노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ing를 써도 되는 것이죠. 의미가 my little brother가 어노이를 느낀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My little brother 자체가 막 짜증나가지고 막 폭주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annoyed를 쓰면 되지만,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짜증이 나고 있다면, 그땐 그냥 annoying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면 ED라는 거는 아니에요. 감정을 느껴야지만 ED인 거 한번 짚고 갑니다. 자, 퀴즈 타임으로 오늘 문법은 맞힐까 하는데요. 두 가지 맞출 겁니다. 그 영화는 매우 흥미롭다. 여기 들어갈 단어는 1. Interesting? Interested? Interesting. 그쵸. 흥미롭게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물. 자, 그녀는 소음으로 인해 짜증이 났다. 사람이 감정을 느낀 거니까 annoy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This is a boring movie. This is a boring movie. You look excited today. You look excited today.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0: 자, 오늘은 감정 동사를 분사로 바꾼 거 앞뒷 부분 집중적으로 듣겠습니다. Boring movie. Boring movie. This is a boring movie. 이것은 지루한 영화다. 두번 듣겠습니다.

0: This is a boring movie. This is a boring movie.
1: 자, 두 번째는요, excited인데요. Excited, 뒤에가 조금 약해요. Excited. Look excited. You look excited today. 너는 오늘 신이나 보인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You look excited today. You look excited today.
1: 자, 마지막은 annoying. Annoying. Very annoying.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내 남동생은 매우 짜증날 수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0: This is a boring movie. This is a boring movie. You look excited today. You look excited today.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My little brother can be very annoying.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 영화의 결말은 놀라웠어. Dan은 놀라운 가수야. Kudurun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 Yogi서의 핵심은 영화라는 거에 결말을 얘기할 때 영화는 놀라운 감정을 일으키죠. 영화가 스스로 우와 놀랍다라는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영화는 생명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surprised가 아니고 surprising, ing를 사용한다는 거. 이유는 왜? surprise라는 동사 자체가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 아까 문법도 했었죠. 자, 같이 읽어보죠. 그 영화의 결말은 놀라웠어. The ending of the movie was surprising. One more time. The ending of the movie was surprising. Surprise. 좋아요. 그 다음. 자, 똑같이 놀라운 건데 뭔가 놀라운 가수다라고 할 때 보통 실력이 굉장하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죠. 그럴 때는 amaze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amazing, 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와, 대단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amazing, ing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Dan is an amazing singer. One more time. Dan is an amazing singer. Wonderful. 마지막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공감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들은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 교과서 속 문장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그들이라는 사람의 존재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nterested. 이렇게 PP 형태를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 They are interested in biology. 한 번 더. They are interested in biology.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speaking point였고요. 이제 한국어랑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라이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 had a very day today. 나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하루를 보냈다. 인데 정답은? 자, 하루라는 건 사람은 아닙니다. 흥미롭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루. 그래서 그냥 ing 쓰면 되겠고요. 나는 놀랐다. 나의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로 스테이크를 만들어주셨을 텐데. 자, 내가 놀라요, 내가. 자, 내가 감정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ED 형태를 쓰는 거고요. 다음, My little sister, 나의 여동생은 내가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준비하는 중에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입니다. 자, 요거는 여동생이 그 감정을 느낀 게 아니니까 그냥 ing를 쓰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영장입니다. 그 수업은 평소보다 흥미로웠다, 인데 마지막이 평소보다 이게 than it usually is로 끝날 겁니다. 앞부분만 영작해 볼게요. The class 그렇지. The class was more interesting. 자, 중요한 거는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ing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일단 지문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had a very interesting day today. I was surprised when my mom made me steak for breakfast. My little sister was not annoying when I was getting ready. The class was more interesting than it usually is.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감정동사를 분사로 만드는 거 배웠죠. 핵심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반대다. ing가 사물일 때고 ed가 사람일 때다. 즉, 감정을 느끼면은 ed를 쓴다. 감정동사의 예시로는 surprise, bore, excite, annoy, amaze, interest, scare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 자, 예를 들어 요런 것들 요렇게 두 가지로 ED냐 ING냐가 갈리는데 I have a day with Kevin today. 오늘 케빈과 데이트가 있는 내가 그 익사이트한 감정을 느낄 때는 ED를 쓰고 어떤 스포츠가 그런 흥미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ING를 쓴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감정동사를 분사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분사 계속 이어갑니다.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많이 봤지만, 특별히 좀 헷갈리는 장소 전치사들 있거든? 그거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토론했다. for, during 중에 고르는 문제였고요. 둘다 해석은 동안이나 뒤에가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 시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때 쓸수 있는 전치사는 during이 아니라 for였죠. We discussed the matter for a few hours.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다이빙대에 서 있는 다이버, 긴장한 것 같아. 그랬더니, 봐. 다이빙대 끝에 섰어. 막 뛰려고 하나 봐. 자, 아마도 우리 오늘은 장소 전치사니까, 어디 어디에, 뭐뭐에. 자, 요거와 관련된 전치사가 좀 차이점이 있게 귀에 들릴 거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Listen up.
1: The diver standing on the board looks nervous.
2: Look, he is standing at the end of the board. He's about to jump.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똑같이 어디 어디에 서 있다였는데 전치사가 하나는 on이고요. 또 하나는 at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죠. The diver, standing on the board. 어디 어디에 서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요 ing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분사 우리 배웠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board가 이제 다이빙대가 될 텐데 다이빙대에 서 있는 다이버가 looks nervous,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네, 여기서는 지금 on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하겠지만 전치사 on의 특징은 뭐뭐 위에란 뜻인데 접촉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빙대에 서 있는 할 때. On the board 이렇게 쓰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at으로 바뀌었을까? Look, he's standing at the end of the board. 그러니까 다이빙대 이렇게 서 있다가 다이버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끝으로 옮겨가겠죠? 끝으로 옮겨가서 여기 끝에 지점에 딱 서서 다이빙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at the end of the board. 아까와의 차이점이 at the end. 요게 추가된 거지. 그래서 보드에 다이빙대 끝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끝에는 뭔가 보드라고 하는 큰 다이빙대 표면 위가 아니라 어떠한 지점으로 바뀐 거지. 그치? 자, 우리가 시간의 전치사에서도 a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그림은 어떤 지점의 느낌이어서 구체적인 시각 썼었던 전치사였듯이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지점에 서 있는 이런 느낌이 되면 at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t the end of the board 그러면 다이빙대 끝에 서 있다라는 해석이 돼요. He's about to jump.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죠? be about to 부정사인데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몇번 나온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he's about to jump. 그러면 그가 막 점프하려고 하나 봐. 야, 막 뛰려고 한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또 헷갈릴 수 있는 in, on, at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시간을 쓸때그 전치사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이미지를 그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in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넓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긴 시간 범위에서도 비교적 넓은 범위, 좀 넓은 장소 또는 어디언가 이렇게 내부나 테두리 안에 말 그대로 들어있는 느낌이 강조될 때는 in을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는 가장 중요한 게 접촉이에요.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어의 해석을 뭐뭐 위에라고 하게 되면 그 위에라는 게떠 있는 위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는 반드시 이렇게 접촉해 있는 상황에서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S은 그러니까 인과 S을 여러분

어떤 지점, 이런 점의 느낌이 강조되는 게 애시입니다.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속에서 좀 보면, 인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있는 느낌,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거나 비교적 넓은 범위에 쓰는 게 바로 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이나 도시나 국가 같은 이 장소 자체가 넓어지죠. 그때는 인을 쓰게 되는 거죠. 뭐, in Seoul, 서울에서. In Japan, 뭐, 일본에서. 또는 in the room, 방 안에. 이런 식으로 테두리나 내부 안에 들어있는 거, 혹은 넓은 장소, 나라, 도시, 이런 거가 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접촉이었어요. 이 면에 이게 딱 접촉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보통 위에라고 하지만 사실 언의 개념은요. 이렇게 접촉해서 위에도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 이것도 언이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천장 아래인 것 같지만 이것도 우리가 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촉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구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on the box 말 그대로 박스 위에 근데 이때는 박스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인 거지 she is on the box인 거죠 자 그다음에 on the wall 이거는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벽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지만 이것도 on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on the table 말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접촉해서 놓여있는 이런 것들이 다 on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at은 비교적 좁은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느낌이 지점. 지금 이것도 she is at the door. she stands at the door. 그녀가 문가에 있어요 란 뜻인데요. 이때 이 문이라고 하는 그 지점, 문 앞이라는 장소에 있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거나 속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at the door 또는 at the end of the board. 아까 봤듯이 어딘가의 끝에 이것도 완전 점의 느낌으로 돼버리죠. 이때 쓰는 게 at이구나. 또는 뭐 at the store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이때는 사실 in the store도 돼요. 그러니까 가게 안에 가게에 차이점은 in the store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게 내부에 있는 게좀 강조되는 거고 at the store 그러면 그냥 그의 위치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지금 위치되어 있느냐? 가게라는 장소, 가게라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at을 쓰는 겁니다. 차이점 감이 오시나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 인오넷을 좀더 다양한 예시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화문에서 다이빙 돼 있는 저 남자 좀 봐. 이러면서, 야, 막 뛰어내리려고 한다. 라는 표현이 be about to 였거든. 근데 이왜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거를 처음에 외우게 돼. 왜냐면 우리 보통은 about 그러면 뭐뭐에 관해서 아니야?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우린 이렇게 외우거든. 그러니까 be about가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느낌이 확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about이라고 하는 또 전치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치사가 어떤 그림인지 오늘 확실하게 그리고 얘 그림을 이해를 하면요. be about가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이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은 about은 around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around 하면 뭐뭐의 주변에 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about도 뭐뭐의 주변에 라는 의미가 가장 큰 about의 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around는 뭐, 이 건물을 사이로, 건물을 주변으로, 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게 around 라면, about은 지금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죠. 좀 흩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요런 느낌도 어쨌든 뭐뭐 주변에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about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중심으로 그 근처 주변에 어쨌든 인접해서 있는 느낌? 그게 about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e walks about the tow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마을 주변을
걸어요 라는 문장에서 이게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 어디의 주변에 걸어요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we talked about the topic.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about의 뜻이잖아. 그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사실은 얘가 대해서라고 해석되는 이유가 이 topic 있잖아. 그럼 그 topic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 그것과 관련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about이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they are waiting for about an hour.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공부를 하냐면 이 시간 앞에 about이 있으면 대략이라고 해석하세요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왜 대략인지 아시겠죠? 한 시간은 딱 아닌데 한 시간 언저리, 한 그 즈음, 한 시간의 그 주변 정도를 기다렸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약, 대략, 한 시간 정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the film is about to begin. 자, 이게 지금 be about 투부정사 문장이잖아. 얘가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도 그 영화가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니야. 근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지금 언저리에 다 왔습니다.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주변에 왔어. 이런 거죠. 그래서 the film is about to begin 하면 영화가 막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막 뭐뭐 하려 합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about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딘가의 근처와 주변을 중심으로 있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나머지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장소 전치사 인원애수로 와봤습니다. 아까 좀 자세하게 차이점을 이야기했으니 우리 이제는 예문 속에서 어떤 게 들어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서 골라보죠. 먼저 첫 번째는 My aunt lives Spain입니다. 우리 이모는 스페인에 살고 계셔. 자, 우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쵸? 그러면 비교적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in. My aunt lives in Spain이 가장 자연스럽겠지. 자, 이번에는 there's a big table, the kitchen. 자, kitchen 하면 부엌이고요. 부엌에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테이블이 놓여있는 그림이 있지 않겠니? 그쵸? 그래서 여기에도 in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There's a big table in the kitchen. 부엌에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iz stayed home yesterday. Liz는 어제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그냥 사실은 외우는 게 더 좋은데 집이니까 집 안에 있었으니까 in 아닌가 하겠지만 in home 되게 어색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집에는 영어로 그냥 at home입니다. 아시겠죠? at을 써요. So, Liz stayed at home yesterday.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이번엔 I saw him the department store yesterday. 자, 이번에는 뭘까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어제 백화점에서 걔를 봤어. 인데요. 이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백화점 안에 있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그를 봤어. 요게 그냥 강조가 될 때는 그렇죠. at입니다. 장소의 강조. I saw him at the department store yesterday. 나 어제 다른 곳도 아니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 거기서 걔 봤어. 이런 느낌으로 쓴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There are many balls the floor. 있어요. 많은 공들이 어디 있겠니? 바닥에 있어요. 근데 바닥에 접촉해서 있겠죠. 이때는 당연히 on the floor. 그 다음에 My mom hung the picture. 우리 엄마가 그림을 걸었습니다. hang, 걸다의 과거 형태가 hung이고 그럼 얘들아, 그림을 벽에 거는데 이렇게 걸릴 거냐? 벽에 접촉해서 걸리겠죠? 이때는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리고 또 in on at과 함께 쓰이는 어떤 뭐랄까요? 마치 입에 붙여서 약간 이 수거처럼 그런 느낌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in prison, 감옥에 있는 거야. 이거는 수감 중인이란 뜻이 돼요.
in prison.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뭐의 한가운데라고 할 때는 in the middle of 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the hospital. 그러면 병원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입원 중인 이런 표현으로 많이 말을 하고요. 자, 이번에 at으로 가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는 무조건 at home이고요. 학교에 이것도 at school이에요. 그 다음, at the top of, 그 뭐뭐의 꼭대기에, at the bottom of, 그 뭐뭐의 바닥에인데, 꼭대기와 바닥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 느낌이 탁탁 강조가 되기 때문에 at을 쓰는 거지. 아까 at the end of처럼. 자, 그 다음에 지도는 지도 위니까 여기는 on a map. 오늘 쓰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고, 우리 캠퍼스에서라고 할 때도 on campus를 on이라고 습관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왜 길찾기 할 때, 뭐, 너의 왼편에 있을 거야, 너의 오른편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도 on을 써서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right,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시 문장 속에서 다시 한번 골라볼게요. Liz was in 또는 at Frank's last year. 자, Liz는 작년에 프랑스에 있었대. 나라이죠. 넓은 장소입니다. 정답은 in. Liz was in Frank's last year. 이게 정답입니다. 읽어볼게요. Liz was in Frank's last year. 자, 이번에도 in과 at 중에 골라볼 텐데요. The train arrived.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역에 도착을 한 건데, 이 역이라고 하는 지점에 기차가 섰다가 다시 출발해서 통과해서 지나가죠? 그러니까 in보다는 at이 낫죠.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기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There are 30 rooms. 방이 30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호텔에. 그럼 호텔이라고 하는 큰 공간 안에 당연히 객실이 있는 거니 여기에서의 정답은 in이겠죠. There are 30 rooms in the hotel. I left my bag. 내가 가방을 두고 와서 집에. 아, 이거는 아까 전에 그냥 외워라 라고 했었는데, at home. I left my bag at home. Some apples are in the table, on the table. 사과 몇 개가 테이블에 있습니다. 당연히 테이블 위에 접촉해 있겠죠? 정답은 on the table. Some apples are on the table. 자, 앞으로 돌아와서. 다이빙대에 서 있는 다이버가 긴장한 것 같아. The diver standing on the board looks nervous. 야, 봐봐. 다이빙대 끝에 서 있어. Look, he is standing at the end of the board. 막 뛰려고 하나 봐. He is about to jump.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밤 제이슨의 집에 있을 거야. I'll be Jason's house tonight. 어떠어떠한 에 있을 거다. 장소가 강조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일지 정답 한번 골라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장소 전치사 한번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시럽이에요. 자, 시럽. 보통 팬케이크에 많이 함께 곁들여 먹는 메이플 시럽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요. 자, 일단 이 메이플

0: 포지럽은요, 캐나다에서도 이 쿼벡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형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면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을 보았을 때 북미 쪽, 그러니까 미국과 그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자, 이쪽에 위치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많이 난다? 그렇죠. 이쪽 쿼벡주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네이티브 피플이라고 하면요,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라고 하면 현지의라는 뜻이고요, 피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피플이라고 하면 원주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Province는 행정구역상 주라는 뜻이고요.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퀘벡도 전형적인 퀘벡 Province로 볼수 있습니다. Producer는 생산지라는 뜻이고요. Responsible for, 자, 전치사 for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엇무엇에 책임이 있는 혹은 무언가를 책임지는 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단어, Nutrient. Nutrient란 단어는 영양분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이고요. Superiority. 자, superiority란 단어는요, 앞에 나와 있는 super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뭔가 우월한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명사의 형태로 우월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줬던 메이플 시럽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로 지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Today, let me tell you about maple syrup. Maple syrup was first collected and used by the native peoples of North America. Now, the Canadian province of Quebec is the largest producer, responsible for about three-quarters of the world's output. Pure maple syrup is a unique and natural product produced by the liquid from maple trees. It is a natural sweetener that contains no added sugar or coloring ingredients. It is also a superior source of important nutrients and vitamins when compared to other sweeteners. By using maple syrup, you can protect the health of your heart.
0: Reading Clear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Today, let me tell you about maple syrup. 자, 원래 메이플이라고 하면요, 단풍나무 혹은 단풍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요, 단풍나무 시럽, 메이플 시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Maple syrup was first collected and used by the native peoples of North America. 자, 이 메이플 시럽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수집이 되었대요. 자, 그리고 이용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용이 되었냐면, 토착민들이죠. 선생님.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이상해요. 자, people이라는 단어는 제가 person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people에 s가 붙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궁금증이 든 친구들은 정말로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추가적으로 보았을 때요. People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민족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것의 복수형이요. S가 붙여서 민족들, peoples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추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ative peoples이니까 원주민들이 되는 거겠죠. 어느 곳에 사는? Of North America. 북미 쪽에 사는 그러한 원주민들에 의해서 가장 처음으로 수집이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용되었대요. 자, 시럽이 이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역하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럽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볼게요. Now, the Canadian province of Quebec is the largest producer.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보면 가장 큰 The largest라는 최상급 나왔고요. 가장 큰 생산지입니다. 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난다고요? 맞아요. 캐나다의 행정구역상 퀘벡이라는 그 주가 바로 이 메이플 시럽의 가장 큰 생산지래요. Responsible for about three quarters. Three quarters라고 하면 얘들아, 4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quarter가 4 혹은 25 이렇게 이런 portion 나타내기 때문에 three quarters는 4분의 3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3/4 of the world's output. 전 세계의 생산량의 4분의 3의 책임을 지고 있대요. 어디가요? 캐나다에는 퀘벡주가요. Pure maple syrup. 여기서 pure는 뭔가 순수한이란 뜻이겠죠? 순수한 그런 maple syrup은요. It's a unique and natural product. 아주 독특하고 자연적인 상품입니다. 자, 어떤 상품이냐면 produced by the liquid from maple trees. 제 앞에 간략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플 트리는요, 바로 단풍나무라는 뜻이고요. 단풍나무로부터의 액체이니까 이러한 수액으로부터 생산이 되는 자연 천연품, 자연 이러한 제품이 메이플 시럽이래요. It is a natural sweetener that contains no added sugar. 자, 이게 조금 특이한 거죠. 당연히 시럽이면 단맛이 날 텐데, 보통 인공적인 이런 당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만으로서도 단맛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스위트너는 어떤 감미료라는 뜻인데요. 추가된 당이나 또는 어떠한 색소 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잇을 볼게요. It is also superior source. 자, 여기에서 잇은 계속해서 메이플 시럽이 되겠죠. superior라고 하면 우월한 혹은 우수한이란 뜻이고요. 우리 앞에 단어에서 보았었던 superiority에 대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월한 공급원입니다. 혹은 it has a superiority on nutrient 이렇게 써도 당연히 의미가 같겠죠. 메이플 시럽은요, 중요한 영양분들과 그리고 비타민의 우수한 공급원입니다. 뭐할 때요? When compared to other sweeteners. 자, sweetener는 감미료란 뜻이었죠. 단맛을 내는 그러한 것을 감미료라고 하는데요. 다른 감미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한다? 아,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우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By using maple syrup, by something이라고 하면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maple syrup을 이용함으로써 you can protect the health of your heart. 당신의 뭘 건강할 수 어떤 것을 보호할 수 있다? 맞아요. Heart는 심장이죠. 당신의 심장 건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메이플 시럽과 관련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세부 정보 물어보는 문제이죠.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북미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다. 자, 얘들아, 기억나요? 선생님이 맨 앞에서 지도까지 보여줬죠. 북미에서도 캐나다에 있는 그런 쿼벡이라는 곳을 일단 보여줬고요. 북미 원주민들, North American Native People.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메이플 시럽을 추출을 해가지고 먹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맞죠. 자, 2번은 캐나다 쿼벡주가 세계 생산량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맞아요. Responsible for 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3 quarter라는 말도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2번은 옳은 정보입니다. 3번 볼게요. 단풍나무 수액에서 생산되는 천연 감미료이다. 맞아요. Natural sweetener라는 내용이었었죠. 추가되는 당도 없고요. 그리고 그 색깔을 보면은 갈색 빛이 나는데 거기에 어떤 인공색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natural하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4번. 설탕이나 인공색소가 들어있지 않다. 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5번 볼게요. 다른 감미료와 비교할 때 영양분이 부족하다? 자, 영양분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It is also superior source. 아주 중요한 공급원이었죠. 뭔가 있어서? 아, nutrients and vitamins에 대해서 영양분이 풍부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 친구들 5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It is also a superior source of important nutrients and vitamins when compared to other sweeteners. 자, 이 부분 정확하게 정답으로 이어지는 근거입니다. 자, 앞에서 리딩 클리어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우리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 단어가 뭐야? 이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그쵸? 자, 이 단어는 우리말로도 시럽이라고 하죠. 자, 시럽의 뜻을 찾아보면요. 뭔가 조린 설탕물 혹은 뭔가 당밀 이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말로는

0: syrup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영어 원어민들 발음을 들어보면 syrup, syrup, syrup으로 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외래어의 발음과 원어민들의 발음 이런 것도 참고로 알면 좋겠죠. 일단 전체 문장 소리내서 발음해 볼게요. Today, let me tell you about maple syrup. Maple syrup.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럽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원어민 소리를 들려줄게요.
1: Today, let me tell you about maple syrup.
0: 네, 정말로 maple syrup 이렇게 들렸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메이플 시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이플 시럽이 나오더라고요. 자, 메이플 시럽은 말 그대로 단풍나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사탕 단풍나무과에 해당하는 이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통을 달아놓고 시럽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서 나온 수액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색깔의 시럽으로 가공을 한다고 해요. 단위 과정에서 어떠한 인공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찾다가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원어민 친구, 영어 원어민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거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캐나다에서 온 친구한테 Do you know 고로쇠?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고로쇠 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나온 이런 수액을 우리가 고로쇠 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단맛이 나는 그런 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백과사전에 어떻게 등재가 되어 있냐면 여기 볼게요. Maple syrup has been produced on small scale in Japan and South Korea. 자, 그래서 메이플 시럽이라는 것은 어떤 소규모로 생산되기도 한대요. 어떤 나라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과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소규모로 메이플 시럽이 생산이 되는데 However,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it is traditional to consume maple sap. 자, 얘들아, sap이라고 하면 수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게 전통적이냐면 cold 고로쇠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었더라고요. 자, 고로쇠라고 불리우는 이런 메이플 수액을 섭취하는 게, 먹는 게 일종의 전통이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선생님도 몰랐는데, 아, 고로쇠 물이 단풍나무에서 온 거구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원료가 되겠구나라는 부분 상식으로 알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원어민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법 문제 풀러 가볼게요. 다음 밑줄지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자, 우리 친구들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 서술형에 이런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변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문장 확인을 하고요. Pure maple syrup is a unique and natural product produced by the liquid from maple trees. 자, 일단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찾아볼게요.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동사와 준동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주어 동사를 먼저 표시하고 갈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영어는 근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가장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꾸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주어 자리로 정해져 있고, 각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반드시 하나의 동사만 써야 하고, 내가 동사를 또 쓰고 싶을 땐그두 번째 동사를 준동사의 형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애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접속의 기능을 하는 접속사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니만 pure maple syrup, 순수한 maple syrup, 그리고 뒤에 is라는, 얘들아, is는 누가 봐도 비동사죠. 비동사 am, are, is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는 영어 동사에서도 1순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본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네요. 퓨어한 메이플 시럽은요, 독특하고 자연적인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produce라는 단어를 보면요. 뜻이 뭐죠? produce라고 하면, 맞아요. 생산하다. 자, 우리말에 다로 끝나면 품사가 동사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에 들어 동사가 있어 없어? 이미 앞에 본동사 is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어떠한 접속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가 틀렸다란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된다? 맞아요. 다시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produce를 가지고 준동사의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선 의미적으로 생산하는 건지, 생산이 되는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메이플스럽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독특하고 천연 제품입니다. 자, 이게 생산해요. By the liquid from maple trees. 단풍나무로부터 이러한 액체에 의해서 생산하는 건지, 생산이 되는 건지. 자, 이제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러한 제품은 생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겁니까? 자,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이 뭐였다? 이러한 천연 제품, 결국 메이플 시럽이기 때문에 메이플 시럽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죠. 메이플 시럽이 이러한 곳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왜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과거 분사라고 하면 수동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과거 분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동사 변화 한번 써볼게요. produce라는 이러한 동사는요, 규칙 변화를 가지고 있죠. 과거 동사는 produced. 좀 크게 써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roduced. 세 번째 자리도 역시 ed 형태로 이어지는 produced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보여요? 오케이, produce, produced, produced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produced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을 옳게 고친다면 produce에 이렇게 d를 써서 과거 분사로 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말 해석 정리해 볼게요. 퓨어한 메이플 시럽은, 순수한 메이플 시럽은요, 단풍나무로부터 나온 액체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독특하고 천연 제품입니다. 자연적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술형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퀴즈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월스 퀴즈는 이거였죠. 역접 연결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 우리 앞에서 however와 같은 역접의 연결사 봤었고요. 정답은 o였습니다. 자, 이 부분 글쓰기 할때 참고하면 좋은 팁이고요. 자, 오늘 확인할 voice quiz는 이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produce, produced, produced. 자, 이로 세 번째 자리 과거 분사의 해석은 뭐뭇이 된 혹은 뭐뭐가 받은이라는 수동의 뉘앙스이다. 해석이 이렇게 된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캐나다 뭔가 국기를 떠오르면 좀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풍나무와 관련된 메이플 시럽에서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세요. 케빈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미난 만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1: Kevin, it's me. How have you been? Bored, right?

0: Come on in. I've been sleeping and getting some rest.
1: Aren't you hungry?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0: Wow, that looks so yummy. Is this soul food for me?
1: Soul food? Oh, you mean comfort food.
0: Oh, you say comfort food. I learned something new again. Thanks for the food.
1: Try it. I'm a good cook, you know.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0: I've never tasted anything like this. Wow, this is amazing.
1: I thought so. Just dig in. You can have it all. I left some pie for your mother at home. I hope she likes it.
0: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2: 네, 오늘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다고요? 저랑 같이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병원입니다. 네, 전날 케빈이 다쳤었죠? 크리스틴이 병문안을 왔는데요. Kevin, it's me. 케빈, 나야.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내니? Bored, right? 지루했지? 그러자 케빈은 Come on in. 어서 와. I've been sleeping and getting some rest. 계속 자고 쉬고 그렇게 지냈어. 그러자 크리스는 Aren't you hungry? 배고프지 않아?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널 위해 애플파이를 만들어 왔어. 어우, 너무 착한 크리스틴. 자, 케빈이 Wow, that looks so yummy. 정말 맛있어 보인다. Is this soul food for me? 아, soul food.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음식이야? 오. 그러자 크리스는 Soul food? Oh, you mean comfort food. 그렇죠. Soul food는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Soul food, 네, soul food는 콩글리시고요. 외국에서는 comfort food이라고 하네요. Comfort food.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빈은 Oh, you say comfort food. 컴포트 푸드라고 하는구나. I learned something new again. 또 새로운 거 배웠다. Thanks for the food. 잘 먹을게. 네, 음식 잘 먹을게. 파이 잘 먹을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 너무 기뻐하는 크리스틴. Try it. 먹어봐. I'm a good cook. 나 정말 요리 잘하잖아. You know? 알잖아. 근데. 케빈, 뭔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한 입 먹었는데. 그러자 크리스틴은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내 애플파이 맛 어때? 어떻게 생각해? 어때? 어때? 그러자 깊은 생각에 빠진 케빈. I've never tasted anything like this. 정말 이런 맛은 난생 처음이야. 그래도 슈퍼 의리남 케빈. Wow, this is amazing. 와, 정말 맛있어. Amazi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I thought so. 그럴 줄 알았어. Just dig in. You can have it all. 빨리 먹어. 이거 다 먹어. 네, 여러분. Dig in.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죠? 먹어라. 먹기 시작해. Dig in.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오늘의 핵심 표현. Dig in. 크리스틴이 그리고요. I left some pie for your mother at home. 아, 그리고 어머님 드리려고 집에 파이 조금 남겨뒀어. 어머님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I hope she likes it.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그러자 또 케빈이 땀을 찔 뻘뻘 흘리면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몽미. 와우. 이 파이를 혼자 먹으면 괜찮으려만 어머님도 먹을 거란 생각에 케빈이 걱정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카툰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핵심 문장 한번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여러분들의 영어를 토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연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4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했었죠. 오늘도 이제 뒤에가 4로 끝나는 단어들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Did you pay for the meal already? 너 이미 식사 계산했던 거야?

0: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1: Don't lie to me. I saw you asking the waitress for the receipt.
0: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 너가 웨이트리스한테 영수증 요청하는 거 봤어.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웁니다. 하나는 ask for이고요. 다른 하나는 pay for입니다. 자, 둘 다 뒤에 for가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for은 총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를 위해, 두 번째, 뭐뭐 동안, 세 번째, 뭐뭐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의미를 for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 for일지,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 ask for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의미가 요청하다입니다. 여기서 for은 뭐뭐를 위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ask가 보통 뭐예요? 질문하다, 물어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뭔가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즉,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 이거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I saw you. 나는 널 봤는데 asking the waitress for.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ask for도 요 사이에 다 대명사나 명사들을 넣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waitress가 그냥 웨이트리스 혹은 여자 종업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여자 종업원한테 영수증 요청하는 걸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k for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씁니다. My friend, 나의 친구가 asked for help. 나한테, 뭐 여기 나한테라는 말은 없지만 뭐 보통은 나한테겠죠.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k for, 요청하다 라는 의미고요. 뒤에 help 들어가는 걸로 교과서 예문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ask for, ask for help 이렇게 두 개는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pay for입니다. 사실 우리 pay라는 단어는 이제 좀 익숙해요. 뭐 워낙에 요즘 다양한 pay가 있잖아요. 무슨 그 핸드폰에 있는 뭐 땡땡 pay, 뭐 무슨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무슨 pay, 무슨 pay, 무슨 pay 종류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pay가 돈과 관련된 단어다라는 건 아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지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for은 마찬가지로 뭐뭐를 위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 돈을 내다, 즉 값을 지불하다 라는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 있겠고요. 대가를 치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내가 뭔가 특히나 뭐 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 그거에 대한 페이를 지불한다 라는 뜻에서 대가를 치르다 라고도 요즘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아까 저는 이렇게 나왔었죠. Did you pay for the meal already? 너가 이미 그 식사를 위해서 지불을 했냐? 돈을 냈냐? 라는 뜻이고요. 자, 뭐 요렇게도 많이 씁니다. I'm going to pay for this. 나는 이걸 지불을 할 건데요. With my credit card. 저의 신용카드로 지불을 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Credit card가 신용카드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현금이라면 cash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ask for, 요청하다. 뭔가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해달라는 거고요. pay for는 그거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영수증 요청하는 거 잊지 마. 자, 요청을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해주실 수 있나요?
1: 그쵸. ask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영수증을 꼬박꼬박 잘 챙기셔야 뭐 용돈기 입장이나 자기 가계부 쓸 때 유리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회사에서 그거는 뭐 회사에서 비용을 대줄게요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챙기는 습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Don't forget to ask for the receipt. Don't forget to ask for the receip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거랑 help가 같이 많이 다닌다고 했죠. 그렇죠. ask for help. 요렇게 도움을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Don't worry. You can ask for help whenever you need it. Don't worry, you can ask for help whenever you need i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걸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자, 계산하는 거야. 값을 지불하는 거지요. Pa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May I pay for this with a credit card? May I pay for this with a credit card?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봅시다. 당신은 죄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자, 다소 어두운 문장이지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값을 치르다,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pay for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대사를 또 쳐줄 수가 있겠죠. 뒤에 sin이라는 단어가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읽어보죠. You'll pay for your sins. You'll pay for your sins.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오늘 표현 들어보고요. 수업 마칠게요.
2: Did you pay for the meal already?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lie to me. I saw you asking the waitress for the receipt.
1: 자, 이렇게 오늘 for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Ask for 요청하다란 뜻이었죠. 뭐뭘 위해 물어보다. 그리고 pay for 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요 두 가지 표현 다 사실은 ask나 pay를 알고 있으면 선생님 이건 뭐 괜찮은데요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그냥 넘어가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for를 꼭 같이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건 wait for 할 때도 설명했던 거니까요. 이 뒤에 전치사 같이 다니는 걸 잊지 말고 꼭 같이 써줘야 그래야 원어민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두 개 같이 뭉텅이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게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7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0: 더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ight. WRITE. Right. Right. Read. READ. Read. Read. Show. SHOW. Show. Show.
0: 오늘의 주제는 in class, 수업 시간에서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학교 가면 무엇을 해요? 수업 시간에. 자, 여러 것들을 하는데 같이 영어로 말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Let's learn. 자, 첫 번째는 write, 쓰다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써요. 그리고 글씨체가 항상 예뻐야 돼요. Write. 그 다음은 read, 읽다죠. 우리가 여러 책이나 교재를 읽어요. And this boy is reading a book. 그 다음은 show, 보여주다 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뭔가를 샀으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다는 영어로 show.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쓰다, write. 친구들, WR가 나오면 그냥 R 발음이 나와요. write. Very good. 읽다, read. One more time. 앞에 R 발음을 제대로 해보세요. Read. 잘하네요. 보여주다, show. 자, O 발음이에요. One more time. Show.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Right. Right. Read. Read. Show. Show.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배워볼까요? You must write neatly. 너는 글씨를 깔끔하게 써야 한다. 맞아요. 글씨를 깔끔하게는 영어로 neatly라는 표현을 써요. You must write neatly. Okay, everyone? Now it's your turn. You must write neatly. Very good. Let's read some books in the library.
2: 우리 도서관에 가서 책 좀 읽자. 와, 재밌겠다.
0: Do you like reading? I like reading books. 자, 도서관은 영어로 library예요. 친구들, it's your turn. Let's practice. Let's read some books in the library. Good job. Okay, our third sentence. My friend showed me his new toy.
2: 내 친구는 그의 새 장난감을 나에게 보여줬다.
0: Oh, was it a birthday present?
2: 생일 선물이었나요? 자, 누구누구에게 보여주다는 show죠. 과거형은 showed예요. 보여주다가 아니라 보여줬다니까.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0: My friend showed me his new toy.
2: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it. S-I-T. Sit. Sit. Idea. I-D-E-A. Idea. Idea. Story. S-T. O-R-Y. Story. Story. Practice. P-R-A-C-T-I-C-E. Practice. Practice.
0: 그럼 더 배워볼까요? Our next word is sit. 앉다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우리 제대로 똑바로 앉아야 돼요. 알겠죠? Sit. 그 다음은 idea, 생각 또는 발상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가끔가다 좋은 생각이 확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idea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story, 이야기 또는 동화예요. Do you like reading stories? I do. Story. Okay, next,
2: practice 연습하다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어를 practice

0: Sit. Idea. Idea. Story. Story. Practice. Practice.
1: 이제 예문을 좀 볼게요. Please sit down on your chair. 의자에 앉아주세요. 우리 teacher 선생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하시죠. Sit down, 앉다란 뜻이에요. Chair는 의자란 뜻이고요. Okay, your turn. Please sit down on your chair. Very good. I have a great idea. 나 좋은 생각 있어. Let's play outside. 우리 밖에 놀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One more time. 나 좋은 생각 있어. I have a great idea. Excellent. Do you like scary stories? 너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니? I don't. 저는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좋아하나요? Do you like scary stories? Okay, it's your turn. 같이 말해볼까요? Do you like scary stories? Excellent. Okay, our last sentence. You must practice English every day with Sunny. 너는 써니 선생님과 함께 매일 영어를 연습해야 해. 맞아요. 아주 정확한 문장이네요. 자, 여러분, you must practice. 꼭 연습해야 돼요. 무엇을? English. 언제? Every day. 항상 연습해야 돼요. With 써니. 저와 함께. 알겠죠? Promise. Okay, now let's say it together. You must practice English every day with 써니. Wow, 너무 잘했어요.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0: Right. Right. Read. Read. Show. Show. Sit. Sit. Idea. Idea. Story. Story. Practice. Practice.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practice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에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사형식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찾아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래요. 우리 일단 삼형식에서 목적어라는 친구는 봤어요.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사형식에서는 직접 목적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 을을에 해당해요. 그런데 사형식에만 있는 특별한 목적어가 바로 간접 목적어입니다. 동사 행위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향하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에게라고 해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She sent me a letter.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문장은 주어 she, 동사 sent, 그리고 간접 목적어 me, 직접 목적어 a letter로 구성이 된 사형식 문장입니다. 나에게 me가 간접 목적어, 편지를 a letter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I gave my friend a gift. 나는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주어는 I, 동사는 gave. 간접 목적어가 my friend, 내 친구에게입니다. 무엇을? 선물을. A gift가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이에요. Mom made us lunch. 엄마가 우리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셨다. 마찬가지로 주어는 mom, 동사는 made. 간접 목적어는 us, 우리에게이고요. lunch가 직접 목적어, 점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형식은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사 뒤에 반드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로 적어주셔야 돼요. 바꿔 쓰면 안 돼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 해주다라고 해석하고요. 이 사형식 동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동사들 볼게요.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Write A, B. A에게 B를 써주다. Buy A, B. A에게 B를 사주다. Make A, 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sk A, B. A에게 B를 묻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두개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원래 사형식이죠. 그런데 우리 삼형식에 이 직접 목적어 을이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뒤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때 주의할 게 바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알맞은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to. to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 방향성이 명확한 전치사였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잘 드러나는 동사들과 어울립니다. give, 주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주는 거죠. give는 to를 써요. send, send도 역시 보내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show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write, 써주다. teach, 가르쳐 주다. lend, 빌려 주다. bring, 가져오다. 이렇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방향성이 확실한 동사들은 to를 씁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를 쓴다. 그리고 for, for를 쓰는 동사들을 살펴볼게요. for이 무슨 뜻이 있었죠?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or을 쓰는 동사들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buy, 사주다. 여러분 친구 생일 선물 사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아, 친구가 뭘 좋아할까 고민 고민하면서 고르고 정성스럽게 포장도 해주잖아요. 무언가를 사준다라는 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하고 어울려요. make,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죠. cook, 요리해주다. 정말 많은 시간,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for과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of는 딱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ask. ask는 of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to는 방향성이 확실한 동사들, for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동사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sk 같은 경우에는 ask a question, 질문을 하다, ask a favor, 부탁을 하다와 같은 표현에 of를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 이따 예문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예문입니다. Ethan gave his brother a video game. Ethan이 그의 남동생에게 비디오 게임을 주었다. 사형식인데요.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간접 목적어 his brother 뒤로 보내줄 거고, 그 다음 동사를 봤더니 gave예요.
주단은 방향성이 확실하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써야겠습니다. Ethan gave a video game to his brother. 이렇게 써주면 삼형식 문장으로 바뀐 거예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a video game이 왔고.

있고요. 뒤에는 전치사구가 붙어있는, 수식어구가 붙어있는 형태의 삼형식입니다. Mia made their mom breakfast. 미아는 그들의 엄마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다랍니다. 사형식인데요.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간접 목적어인 their mom 뒤로 보내줄 거고, 동사가 made예요. 만들어 주다.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전치사 for 써줘야겠습니다. Mia made breakfast for their mom. 이렇게 적어주면 주어, 동사,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면서 뒤에 전치사구가 붙은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Daniel asked his friend a favor. 다니엘이 그의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Ask a favor 하면 부탁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간접 목적어 his friend 뒤로 보내고, ask는 of랑 짝꿍. 그래서 Daniel asked a favor of his frie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Emily gave her cousin a teddy bear. 이거 바꿔볼게요. 삼형식으로 간접 목적어인 her cousin 뒤로 보내줄 거고요. gave, 주었다는 우리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to를 쓰기로 했죠. Emily gave a teddy bear to her cousi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mily는 테디베어를 그녀의 사촌에게 주었다. 2번, My dad bought me a new backpack. 우리 아빠가 나에게 새 가방을 사주셨다. 사주다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for 쓰기로 했습니다. 간접 목적어 뒤로 보내면서 앞에 for 붙여서 My dad bought a new backpack for me. 아빠가 새 가방을 나를 위해 사주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3번. Sophia and Tom sent their friend a gift. Sophia와 Tom이 그들의 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들의 친구 간접 목적어 뒤로 보내주고요. sent는 방향성 확실합니다. 전치사 to를 써야 돼요. 그래서 to their frie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라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스카프를 주었다. 간접 목적어는 her grandmother. 직접 목적어는 a scarf.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안녕!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4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방학 동안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즐겨요. 우리는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죠. 오늘은 휴일이나 휴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요, 휴일 혹은 휴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relax, relax인데요. 자, 의미를 보면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뜻이 나와 있죠. 자,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relax, lax라는 부분이 느슨한, 긴장을 쫙 푼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있는 re는 다시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긴장에서

0: 몸에 긴장을 쫙 풀다, 편하게 쉬다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Relax,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Relax. R E L A X. Relax. 자, 예문을 보시면요. Just sit down and relax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relax 뭐 하라는 걸까요? 편하게 쉬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쉬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lax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단어는 rest, rest인데요. 이 rest는 명사로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도 쓰여요. 그 자체로 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rest.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rest. R E S T. rest. 네, 휴식 혹은 쉬다인데요. 우리는 휴식으로 쓰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get some rest라는 표현 정말 자주 씁니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하면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st 의미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은 영어로 weekend, weekend라고 말하죠. 이 weekend에서 week이 한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nd는 끝,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읽을 때는 weekend, weeken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스펠링 꼭쓸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써볼게요. Weekend, W E E K E N D. 읽을 때는 weekend. 네, 주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라고 말했네요. 자, we went camping. 우리는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Last weekend니까 지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 우리는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weekend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vacation, vacation, 방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때다이 vacation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쌤이 쓸때 여러분도 꼭 같이 쓰면서 스펠링을 바로 외워주세요. vacation, V, A, C, A, T, I, O, N. 읽을 때는요. vaca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학 예문 살펴볼게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라고 했어요. 한번 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Summer vacation 무엇일까요? 여름 방학이 됩니다. 여름 방학은 다음 주에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겨울 방학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겨울 방학이니까 winter vacation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summer vacation 그리고 winter vacation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oliday,
1: holiday. 공휴일 혹은 휴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 어떻게 읽었죠? holiday.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있는 holy 이 부분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holy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성한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또 신성한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holy한 날이다라고 해서 holy day에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은 넓은 범위로 holiday가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같이 써볼게요. holiday. 자, 어떻게 써요? H O L I D A Y. 읽어볼게요. holiday. 여러분은 holiday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쌤은 대표적으로 추석,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석 is a Korean holiday라고 말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무엇이죠? holiday, 공휴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oliday 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해요. 자, 오늘 단어들 복습해 볼 텐데요. 딱세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휴일이나 공휴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로 시작합니다. 바로 holiday. 자, 그리고 school's out. 학교가 끝났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겠네요. 우리 방학이라는 단어는요.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도 같이 말해봅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러한 주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weekend라고 합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소락산.
1: Hello, my friends. Hi.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K-Culture. 오늘은 제니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the third tallest mountain, 설악산. 설악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외국 친구들이 또 설악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이야기 그리고 English, 영어 표현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check it out!
2: 아이고, 어우, 허리야. 아, 지치네. I'm exhausted. 아,
1: 에이, 앞만 보고 꼭대기에만 가려니 힘들죠.
2: 에이, 정상 찍어야 된다고요. I must make it to the top.
1: 아이, 그러지 말고 저 아름다운 단풍 좀 보세요. Look at those fall leaves. 가을에 오면 단풍잎들을 볼 수 있어요. You can see the fall leaves in autumn.
2: 오, 그렇네요. You're right. 아이, 그럼 이렇게 봤으니 바로 내려

0: 가봐도 되겠죠?
1: 아이, 벌써요? So soon?
0: Goodbye! 안녕!
2: 스토리타임 재밌게 보셨어요? 선생님은요, 설악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울산 바위예요. 직접 보시면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타지스러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사실 이 설악산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It is the third tallest mountain in Korea.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최고봉인 대청봉은요, 1708m 높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설악산에는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wild animal, 야생 동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설악산은요, 가을에 가면은 아름다운 단풍잎들을 볼 수 있죠. There are beautiful fall leaves. 이 멋진 설악산, 영어로 어떻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우선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좋겠죠? 산은 mountain, mountain, mountain이 아니고요. tin, mountain, mountain, 좋아요. 세 번째로 높은, 우선 높은이라는 표현은 tall, 표현하시죠? 그런데 세 번째로 높은은 the third, 세 번째, the third tallest, 세 번째로 높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e third tallest, the third tallest, 좋아요. 그리고 이 설악산에는 아름다운 야생동물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There are many wild, 야생의 wild, wild, wild animals. 동물은 animal, animal, animal. 그리고 가을에 가면은 아름다운 단풍잎들이 있죠? Fall leaves, fall, 가을. Leaves, 낙엽들, 나뭇잎들, 단풍이 되는 거예요. Fall leaves, fall leaves. 가을은 뭐죠, 친구들? Yes, autumn, autumn, autumn, autumn. Good job! 자, 그러면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둘게요. Let's go!
3: Let's listen and repeat. Mountain, mountain. Tall, tall. Wild, wild. Animal, animal. Fall leaves, fall leaves. Autumn, autumn.
2: autumn. 오늘의 꿀표는요, 바로 in spring, 봄에는 in summer, 여름에는 이렇게 in 뒤에 계절을 넣어 볼 거예요. In spring, 봄에는 나는 봄에는 낚시하는 것을 즐겨요. I enjoy fishing in spring. 여름에는 여러분 어떤 거를 좋아하세요? 제니쌤은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I swim a lot. 수영을 많이 해요. In summer, 여름에는 수영을 많이 해요. I swim a lot in summer. 가을에는 어떻게 할까요? In autumn. 그렇죠. 겨울에는 in winter. There you go. 아시겠죠? 자, 그러면 퀴즈 타임으로 바로 가볼게요. Follow me.
3: Quiz time.

0: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작은의 반대말이죠. 뭐죠? Yes!
0: Tall. Tall.
1: 가을에 설악산에 가면은 아름다운 이것을 볼 수 있죠? That's right. Fall leaves. 단풍이죠.
0: Fall leaves. Fall leaves.
1: Now let's move on.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Mountain. Mountain.
1: Right. 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보이는 산이에요.
0: Mountain.
1: Let's move on.
0: Wild. Wild.
1: 산이나 들에 사는 동물들을 이 동물들이라고 하죠? 맞아요. That's right. It is wild. 야생의입니다.
0: Wild.
1: Good job. 잘했어요. 퀴즈 재밌게 푸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다 조합을 해서 한번 멋진 소개글을 적어봤어요. Let's follow me.
0: About Soraksan. Soraksan is the third tallest mountain in Korea. You can see the fall leaves in autumn. Also, there are many wild animals. I want to go to Soraksan. Soraksan is the third tallest mountain in Korea. You can see the fall leaves in autumn. Also, there are many wild animals. I want to go to Soraksan.
1: Great job! 친구들 끝까지 왔어요. Congratulations! 오늘도 우리나라의 설악산 그리고 영어 표현들까지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니쌤과 또 만나요. See you soon!

0: 친구가 요리책을 보며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요리지? 좀 서툴지 부끄러워하는데 솔직히 말할 순 없잖아요. 아니, 요리책이랑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don't know the difference. 하트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What kind of cut are you going to get?
2: I'm going to get this haircut. I saw it in a drama and it looked so cool.
1: This style? This style only looks good on celebrities.
2: Only celebrities? Nonsense. I think I'll look good.
3: Sir, you'll be getting a cut, right? Please come this way for a shampoo.
2: Yes. Hold on, Christine. I'll be back looking like that guy in the photo.
1: Oh, Kevin, I really think you should think twice.
2: Ta-da! I'm here!
1: Oh, my goodness!
2: It's the same haircut, but it feels different.
1: You look exactly like the celebrity in the picture. Ooh!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Don't pull my leg, Christine.
1: Excuse me, everyone. We have a celebrity here. My friend is a big sta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미용실의 미스터리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연예인 사진, 예쁜 헤어스타일 사진 갖고 가서 이 머리 그대로 해주세요 해서 딱 하고 나면 그 모습이 아닌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네, 오늘 우리 케빈이요. 미용실에 갔는데 뭔가 되게 멋있는 스타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고 변신한 케빈의 모습, 원하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미용실에 온 두 사람, 오늘 케빈이 머리를 할 거고요. 크리스틴은 그냥 따라온 것 같죠. What kind of cut are you going to get? 머리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I'm going to get this haircut 하고 보여줍니다. 케빈이 원하는 스타일이 딱 있나 봐요. 나 이 머리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미용실에서 하는 것들이 머리를 자른다든지 조금 작게 자르는 거, 다듬는다 그러죠. 조금 자르는 거 또는 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쓰는 동사가 get입니다. Get a haircut 하면 머리를 자르다. Get a trim. Trim이 조금 자르는 거거든요. 머리를 다듬다. 그리고 get a perm 이라고 하면 펌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케빈은 get a haircut. 머리를 이렇게 자르려고 사진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보더니 this style only looks good on celebrities 라고 했습니다. Celebrities가 연예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야, 이거는 연예인들이나 하는 머리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요. 연예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머리다. 이렇게 어울리다라는 표현이 look good on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딱 얹었을 때, 나에게 딱 올려놨을 때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look good 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These glasses look good on you. 이 안경 너한테 잘 어울려. 또는 That dress looks good on her. 저 원피스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어울리다란 말 look good on 누구누구 쓸 수 있습니다. 연예인한테는 어울리는 머리라고 그랬더니 nonsense.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멋질걸?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케빈이죠. 그때 이제 미용사분이 오셔가지고 머리 자르실 거죠? 여기 와서 샴푸부터 하실게요. 케빈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당당한 케빈이 기다려. 나 딱 그 사람처럼 그 연예인처럼 딱 변신해서 나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크리스틴은 아직도요. You should think twice. 두 번 생각, 좀 더 생각해 보지. 그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요. I'm here. 나 왔어. 이거 누구예요? 케빈의 머리가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케빈의 머리를 본 크리스틴이 웃음을 참지를 못합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죠? Oh my goodness! 너무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웃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이거를 보고 케빈도 그제야 뭔가 실감을 했나 봐요. It's the same haircut, but it feels different. 똑같은 머리 스타일인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의기소침하고 실망한 케빈입니다. 크리스틴이 아니라고 사진 속에 있는 그 연예인이랑 아주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놀리는 건가요?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입니다. I, 나는 couldn't,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Tell이 여기서는 구별하다입니다. 말하다 아니고 구별하다. The difference.

difference, 차이점이라는 뜻이죠. 나는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어. 즉, 전혀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가 바로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아니, 전혀 다른 점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Don't pull my leg, Christine. Christine, 나 놀리지 마. 시무룩한 케빈이죠. 놀리지 마,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또 모아봤습니다. Don't tease me 할 수도 있고요. Don't make fun of me. Don't yank my chair. 이렇게 다양한 뜻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 놀리지 마. 나 이상하잖아. 크리스틴 한툴더 떠서요. 미용실 사람들에게 제 친구가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케빈이 제대로 당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비슷한 표현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완전 똑 닮았어. Spitting ima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it은 침을 뱉다라는 뜻인데요. 뭔가 이렇게 툭툭툭 뱉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 Spitting image입니다. Spitting imag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학년 새 친구와 짝꿍이 됐어요. 낯이 익다 했더니, 하!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비슷해? 완전 똑 닮았어. 어떡해요? Spitting image. Spitting image. 그런가 하면 identical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다란 뜻이고요. 똑같이 생겼어. They look identical. They look identical.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나랑 똑같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체육 시간에 잠깐 벗어뒀는데, 어떤 게 누구 건지 잘 똑같이 생겼어. 어떡해요? They look identical. They look identical.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뭔가 똑같아서 구별이 안될때 쓰는 말,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도 있고요. Spitting image. 완전히 똑같다. They look identical. 완전 동일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Kevin, where are you?
2: I'm in the living room.
1: Where is your dad?
2: He's in the bathroom. He's fixing the tap.
1: Can you go and tell him that dinner's ready?
2: Ok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오늘의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Living room 하나, bathroom, fixing, tap, tell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한 단어예요. Living room. Living room. Living room은 우리 집 안에 있는 공간 중에서 거실을 뜻해요. Living, 이 뭔가 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가족 대부분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간, 거실. Living room. Bathroom, 요건 붙어서 한 단어. Bathroom이에요. Bathroom은 욕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화장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샤워하고 목욕하는 공간이랑 보통 용변을 보는 공간이 붙어 있잖아요. Bathroom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Bath가 목욕이라는 뜻이거든요. Bathroom. Fix. Fix. Fix는 고치다 라는 뜻이고요. Tap. Tap. Tap은 수도꼭지를 tap 이라고 해요. Tell. Tell.

0: tell은 이야기하다, 말하다. 누군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누군가에게 용건이 있을 때 얘기할 때 이런 것들 다 tell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도 함께 살펴볼게요. 엄마예요. 엄마가 Kevin. 아들 이름이 케빈인가 봐. 남자 이름이죠. Kevin, where are you? Kevin, 너 어딨니? 이렇게 막 불러요. 그랬더니 I'm in the living room. 엄마 저 어디 있어요? 거실에 있어요. 집이 엄청 큰가 봐. 거실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Where is your dad? 이제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 계시니? Where? 이 where이 어디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어딨니는 첫 번째 문장처럼 where are you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ere is 누구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your dad? 너의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he's in the bathroom. 아빠 어디 계세요? 화장실에 계세요. 뭐 하시나 봤더니 he's fixing the tap. Fixing, in 기억하죠? 동작 뒤에다가 in 붙여서 하고 있는 중이다. He's fixing이니까 그는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The tap. 아빠 지금 수도꼭지 고치고 계세요. Can you go and tell him that dinner's ready? 긴 문장이지만 우리 친구들 이해 충분히 할수 있어요. Can you 뭐뭐 해줄래? Go and tell him 이에요. Go 가서 and tell him 아빠한테 이야기 말해줄래? That 뭐라고 말해줘요? Dinner's ready? 저녁 식사 다 됐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릴래? 뜻 듣고 보니까 단어가 척척 맞춰지죠. Can you go and tell him that dinner's ready? 저녁 다 됐다고 말씀 좀 드려줄래? Okay,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대화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94. 94 눌러서 842 들어가 볼게요. 배운 내용 잘 생각하면서 단어 듣고 눌러보기.
1: Where are you?
0: Where are you? 들렸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물어보는 말.
1: I'm in the bedroom.
0: I'm in the bedroom. Bed. 침대가 있는 room. 방이니까 침실. 저 침실에 있어요.
1: I'm in the bathroom.
0: 이건 우리 친구들 아는 거죠. I'm in the bathroom. 저 화장실에 있어요.
1: Where is mom?
0: Where is mom? 엄마는 어디 계시니?
1: She's in the kitchen.
0: 아하. 엄마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 같죠? She's로 시작했어요. She's in the kitchen. 엄마는 주방에 계세요.
1: She's in the living room.
0: 이번에는 she's in the living room. 엄마는 거실에 계세요. 이렇게 어디니? 어디에 있어요? 대답하는 거 함께 봤어요. 자,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개구리는 연못에 있어요. 수탉은 지붕 위에 있어요. 말은 들판에 있어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55 눌러서 함께 대화해 볼게요.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2: Hi, I'm looking for some
0: 동물을
2: animals.
0: 찾고 있대요.
2: Where is the frog?
0: 개구리 어디 있는지 우리 말해 줄게요. 개구리는 연못에 있어요니까 the frog is in the 연못 pond. The frog is in the pond. 그렇지.
2: Thank you.
0: You're welcome.
2: Where is the rooster?
0: 동물을 또 찾고 있네. 이번에는 rooster. rooster는 수탉이거든요. Where's the rooster? 수탉은 지붕 위에 있어요. The rooster is 위니까 on이에요. The 지붕, 지붕은 roof. 말해볼까요? The rooster is on the roof. 좋았어.
2: Thank you.
0: 한 마리 더.
2: Where is the
0: 그러지,
2: horse?
0: 알았어. 말은 어디 있나요? 말은 들판에 있잖아요. 들판은 field이고요. 들판에 있다 할 때는 on the field.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The horse is on the field. 왜냐면 들판 위에
2: Thank
0: 있는
2: you.
0: 느낌이니까요.
2: I found all the animals.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뭔가 집의 장소들 물어볼게요. 리빙룸도 나오고 베드룸도 나왔으니까요. Hi, AI 니콜. 집의 장소들 알려줄래? 집의 장소들. Bedroom. 침실. Bathroom. 화장실. Kitchen. 주방. Living room. 거실. Garden. 정원. Garage. 차고. 야, 장소가 많은데. 자, 첫 번째. Bedroom. Bed가 침대잖아요. 침대가 있는 방, 침대방. Bedroom, 침실이고요. Bathroom, 요거는 배웠죠. Bathroom은 화장실, 욕실. Kitchen 나왔네요. Kitchen 들어봤죠. Kitchen. Kitchen은 요리하는 공간, 주방 또는 부엌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living room. Living room 오늘 배웠죠. 거실. Garden 있네요. 이건 집 밖의 장소가 되겠죠. Garden은 정원. 그리고 garage,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Garage, 보통 주택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같이 있죠. 그 차고 공간을 garage, garage라고 해요. 요것까지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위치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그리고 집 안팎의 장소들 함께 배워봤어요. 우리 이 말도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친구들, 내가 아는 것부터 영어로 바꿔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happy at all.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 두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네요. They're talking over the phone. 그런데 집에 있는 여자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배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건지 시간을 보니까 1시인데 그럼 배가 고픈 건가요? Maybe she's hungry. Maybe she didn't have her lunch. 아직 점심을 못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 남편분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궁금하죠? 우리 오늘 대화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I am not happy at all.
2: Why? What's wrong?
1: I ordered lunch at 11, but they forgot my order. So I didn't eat anything.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I am은 I'm을 다시 핀 거예요. 그렇죠? I'm이라고 줄일 수 있다가 다시 늘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할 때는 I'm 대신에 I am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at all이라는 표현이 전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am not happy at all.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화가 조금 나야 돼요. I am not happy at all. I am not happy at all. 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일단 알아보기 전에 I am not 뭐뭐 at all. 이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전혀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의미이죠. 나 전혀 안 피곤해. I am not tired at 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am not tired at all. 잘했어요. 나 긴장? 나 전혀 긴장 안 했어. 긴장한이라는 표현은 nervous이거든요. I am not nervous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am not nervous at all. 잘했어요. 질투? Jealous 하냐고? 전혀. 나 전혀 질투 안 해. I am not jealous at all. 이라고 하면 돼요. I am not jealous at all.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나 전혀 안 부끄러워. 부끄러운 shy라는 표현이 있어요. I am not shy at 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I am not shy at all. 잘했어요. 그래서 I am not 뭐뭐 at all.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했더니 Why?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어요. Wrong은 문제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이 됐어요. What's wrong? 어떤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어떤 일이 있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I ordered lunch at 11. 자, 여기서 order lunc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점심 식사를 주문하다라는 뜻이죠. order 자체는 주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11시에 주문을 했대요.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는 at 다음에 시간이 옵니다. I ordered lunch at 11 이라고 했더니 요거는 이제 11시에 내가 주문을 했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안 왔나 봐요. But they forgot my order 라고 했어요. 자, forgot 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forget 이라는 표현이에요. forget이 있다, 뭐 깜빡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과거형이죠. 왜냐면 과거에 잊어버린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 주문을 잊어버렸어. 깜빡하고 안 보낸 거네요. 그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one's order가 누구누구의 주문이에요. 자, 주문인데 내가 주문한 거니까 my order가 되겠죠. 그래서 order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문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당신이 주문한 거는 your order가 되겠죠. 그가 주문한 건 his order. 그녀가 주문한 건 her order겠죠. 이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But they forgot my order. 하지만 그들은 내 주문을 잊어버렸어. 안 보내준 거네요, 음식을. So I didn't eat anything 이라고 말을 했어요. So는 여기서 그래서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Anything은 아무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말을 I didn't eat anything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0: 여러분, 1시가 다 되고 2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So I didn't eat anything. So I didn't eat anything. 요 표현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I didn't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그 행동을 안 했어 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안 울었어. I didn't cry 라고 하면 되겠죠? 울었어?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영어로 I didn't cry. 잘했어요. 혹시 당신이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요, 저 소리 안 질렀어요. I didn't scream. Scream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I didn't scream. I didn't scream. 혹시 갔었어요? 아니요, 저안 갔는데요. I didn't go. I didn't go. 아주 간단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공부했어요? 아니요, 저 공부 안 했어요. I didn't study. 요 표현은 여러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자, 어찌됐건, I didn't study.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I didn't 다음에 행동을 넣어서, 저그 행동 안 했어요. 라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습니다.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I am not happy at all.
2: Why? What's wrong?
1: I ordered lunch at 11, but they forgot my order. So I didn't eat anything.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우리 시계를 볼까요? 몇 시예요? 오, 1시예요, 1시. 근데 우리 아내가 아직도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일단 남편한테 전화해서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말을 했죠. I am not happy at all. 나 전혀 만족스럽지가 못해. 좀 화가 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놀래서 Why?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보죠. 자, Why?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이었죠. What's wrong 대신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What's the matter?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matter도 역시 문제라는 뜻입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혹은 What's the problem?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해주죠. I ordered lunch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내가 점심 주문을 했어. 라는 말인데 아까는 at 11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an hour ago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한 시간 전에 라는 의미예요. I ordered lunch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주문을 했대요. But they forgot my order. 하지만 내가 주문한 걸 그들이 잊어버렸어. 깜빡하고 안 갖다 줬어. 라는 말이죠. 아이고야, 배가 많이 고프겠네요. 그쵸? But it hasn't come yet.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아직 그게 오지 않았어. It 여기서는 my order, 내가 주문한 걸 뜻하겠죠? 내가 주문한 게 아직도 안 왔어 라는 뜻이에요. Yet, 기억나나요? 아직은 뭐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it hasn't come yet 이라고 하면 아직 오지 않았어 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But it's not here yet.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어 라는 말로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혹은 뭐 사무실에서 주문했으면 사무실에서 주문했으면

eat anything. 뭐 어떤 것이든 먹다인데 didn't니까 안 먹은 거죠, 그렇죠? 자, 대답은 oh dear. 자, 우리 남편이 많이 걱정해 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Oh dear. 요거는 아이고 이런 요런 표현이에요. Oh dear. 뭐둘다이 표현을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안 왔어. 아이고 우리 아내 어떡해. 그래서 oh dear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 많은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let's start the chant. I am not happy at all. I am not nervous at all. I didn't eat anything. I didn't cr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happy at all.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요. 라는 말할수 있는 거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 다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Thursday. The sun's out. The fun's out.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having fun on a hot day.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바로 시작해 보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네요. 오늘 그림도 뭔가 되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얘들아?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I see three kids. I see three children. 아이들 지금 세 명이 보이죠? And I think they're coming out of school. 지금 막 학교에서 뛰쳐나온 것 같아, 그쵸? 근데 뭘, they're pointing at the sun. The boy is pointing at the sun. 이 남자아이가 저기 태양을 막 가리키면서 와!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태양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The sun is wearing sunglasses. 선글라스를 이렇게 태양이 딱 끼고요. 딱 끼고서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들고 있네요. The sun is holding lemonade. 레모네이드도 들고 있습니다. 왠지 뭔가 이렇게 햇빛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햇빛인데. 자, 오늘의 내용은 뭘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더 자세한 건 Cartoon Talk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The sun's out. The fun's out.
2: It's a beautiful sunny day.
1: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the fun's out.
2: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0: 자,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우리 한번 dialogue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Here we go. 빠밤. Oh, today's expression.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Waste the sunshine. One more time. Waste the sunshine. 자, waste는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Waste 또는 이렇게 쓰레기를 말할 때 waste

waste라고 할수 있지만, 자, 낭비하다로 여기선 쓰였어요. waste, 낭비하다. 자, sunshine은 뭐예요? 햇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하면은 감이 오나요? waste the sunshine 하게 되면 햇살을 낭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막 해가 쨍쨍한 날, 좋은 날을 좀 낭비하는 날 있죠. 왜 해가 밖에 날씨가 좋은데 집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럴 때 waste the sunshine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aste the sunshine. 햇살을 낭비하다. 오케이? 좋은 날을 그냥 보내다. 오케이?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빠바밤. Don't waste the sunshine. Let's go outside.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Don't waste the sunshine.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마. Don't waste the sunshine. Don't waste the sunshine. Go outside. 밖에 나가서 놀라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Don't waste the sunshine. Let's go outside. 자,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마. 이 햇살을 낭비하지 마. 우리 밖으로 나가자. Let's go outside. 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Don't waste the sunshine. 시작. 천천히. Do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sunshine이 아니라 sunshine. 시작. sunshine. 햇살처럼 이렇게 예쁘게 말해보세요. sunshine. sunshine이 아니라 sunshine. Sunshine. 좋아요. Let's go outside. Outside는 밖에.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자. Let's go outside. 좋습니다. 해가 이렇게 쨍쨍한 날, 화창한 날엔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그쵸? 자, 또 보겠습니다. It's a sunny day.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자, it's a sunny day. 자, sunny 하면 화창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it's a sunny day 했으니까, 오늘은 화창한 날이야 라는 거죠.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우리 이 좋은 날을 낭비해서는 안 돼! 라는 거겠죠. It's a sunny day. 해볼게요. 시작. It's a sunny day.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시작.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Sunshine이 아니라 sunshine. 좋아요, 우리 친구들. Waste the sunshine 하면은 화창한 날을 그냥 흘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Do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자, 또 볼게요. 자, 오늘의 idiom 나왔습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이것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관용구입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the sun is out 하면 무슨 뜻일까? The sun is out 하게 되면, 해가 중천에 떴어. 해가 떴어. 란 뜻이에요. 자, 해가 떴어. 그리고 옆에 the fun's out이라고 나왔죠. 해가 떴으니 재미도 같이 나왔다란 뜻입니다. 저왜 밖에서 놀라면은 날씨가 좋아야지 놀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나왔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Okay, the sun's out, the fun's out. 따라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저기 apostrophe s 있는 거는 is가 축약이 된 거예요. The sun is out, the fun is out가 원래 문장이에요. Okay? 근데 좀 짧게 the sun's out, the fun's out라는 뜻입니다. 자, 왜 밖에 날씨가 좋을 때 나가서 놀고 싶을 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하세요. 자, 예문에서 보자. 자, the sun's out, the fun's out. 밖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나왔네.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라는 거겠죠. 밖에 화창하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우리 공원 가자. 라는 거겠죠. 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to the park. 해보겠습니다.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to the park. 좋습니다. 이거 말할 때 기분 안 좋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톤 업해서. 오케이? 또 볼게요. It's a sunny day. It's a sunny day. Sunny 하면은 화창한이라는 뜻이죠. 오늘 화창한 날이야. The sun's out. The fun's out. 태양이 떴으니 우리 재미도 나왔네. 오케이, 자 해볼게요. It's a sunny day. The sun's out. The fun's out.
좋습니다. 이거

0: 길긴 해도 어렵진 않아, 그치?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밖에 날씨가 좋을 때 나가서 놀고 싶을 때쓸수 있는 일회용 관용구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dialogue 다시 살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우리 친구들 머리에 이거 계속 생각나겠다, 그쵸?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남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하죠. It's a beautiful sunny day. 아, 오늘 정말 아름다운 화창한 날이야. It's a beautiful sunny day.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해볼까요? 시작. It's a beautiful sunny day. 아, 오늘 아름답고 참 화창한 날이야. 이랬더니 여자아이가 Why waste the sunshine? 이라고 합니다. Waste the sunshine. Waste가 무슨 뜻? 맞아, 낭비하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Why waste the sunshine? 하게 되면은 어우, 이 햇살을 왜 낭비해? 라는 거겠죠?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밖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떴어. 라고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놀자는 뜻이지? 자, 해볼게요.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the fun's out. 좋아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막 신나서, Oh,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라고 합니다. call는 전화하다죠. 그쵸? 그래서, Oh, our friends.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밖에서 놀자. play outside 하자는 거죠. 자, 해볼게요.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좋습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 날씨가 너무 좋을 때, 밖에서 놀고 싶을 때꼭 사용해보세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얘들아, 아까 그림 기억나요? 해가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서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즐겁게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대화 안으로 한번 쌤이랑 들어가 봅시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막 기분이 좋아 보이지, 그쵸? 자, 쌤이랑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보자. 빠밤. 오,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The sun is out. 오, 해가 떴어. 라 그러네요. The sun is out.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Waste the sunshine. 쌤이랑 배웠잖아요. Waste는 낭비하다라는 뜻이었죠. Sunshine은 햇살. 그래서 우리 이 좋은 햇살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 우리 이 좋은 햇살을 낭비할 수 없어라는 거겠죠. 햇살이 좋은데 그냥 안에만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해볼게요.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자, 그랬더니, 오, 태양이 말합니다. Hey guys, hey guys.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The sun's out, the fun's out. 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이다. 그쵸? 해가 떴으니, 어우, 재미도 시작이야. 라고 하네요. 어우, 듣기만 해도 뭔가 신난다. 그쵸? 자, 해볼게요. Hey guys, hey guys. The sun's out, the fun's out.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신나서 우후라 그래요. Oh yeah, let's have fun outside라고 합니다. 자, let's have fun outside. Outside는 아니야, 밖이야? 그렇죠, 밖이죠. 그래서 우리 밖에서 재밌게 놀자라고 하는 거예요. Woohoo! Let's have fun outside. 우리 해볼게요. 시작. Woohoo! Let's have fun outsid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한 거 맞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왔네요. 자,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having fun on a hot day. 즉, 더운 날에 즐겁게 놀때쓸수 있는 관용구, idiom을 안다. 할수 있다, 없다?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죠. The sun's out, the fun's out.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Have a lovely, jubbly day. Bye bye, butterfly.
1: Kingsua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나 발목을 다친 적 있나요? 오늘은 다친 곳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아픈지 영어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Thursday. What happened to your ankle? I can say what happened to my ankl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Now, look at the picture. 아, 근데 우리 다람쥐가 보이네요, 그죠? We see a doctor squirrel and a patient squirrel. 자, patient가 뭐죠? 환자예요, 환자. 자, 따라해보세요. Patient. Patient. Patient.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doctor, 의사도 보이고 그리고 patient, 환자도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 patient를 보니까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목이 아픈가 봐요. 자, 발목은 영어로 ank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Ankle. Ankle. Ankle. 네, 그래서 발목이 아프다. 아픈, 아픈은 painful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Painful. Painful. Painful. 네, 여기서 pain은 고통, 통증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painful 하면은 아픈, 통증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뒤에를 보면

0: 뼈 사진들이 있네요. 우리 뼈 사진 영어로 뭐라고 하죠? X-ray라고 하죠. 그죠? 따라해 보세요. X-ray. X-ray. X-ray. 네. Ray는 빛 혹은 광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광선, 특별한 빛을 쏘아서 몸속을 촬영을 하는 거니까 X-ray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o your ankle?
2: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1: Is it painful?
2: Yes, I can't walk.
1: I see. Let's get an X-ray.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짜자. What happened to your 땡땡? What happened? What happened?는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쓰잖아요. 근데 what happened to your 한 다음에 우리의 몸의 part를 붙이면은 너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다쳤어? 괜찮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발목이 왜 그러니? 상대방이 막 발목을 아파해요. 그러면 what happened to your 발목? 하면은 발목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발목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발목 우리 아까 단어 배워봤는데 발목을 빈칸에 넣어서 ankle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What happened to your ankle? 하면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딘가를 움켜쥐고 좀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너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거기에 뭐 다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발목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엔 무릎. 무릎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무릎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knee라고 하죠? knee. 그래서 what happened to your knee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 happened to your knee? What happened to your knee? What happened to your knee? Very good. 우리 무릎 말고 팔을 한번 물어볼까요? 팔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럼 팔왜 그러니? What happened to your arm? What happened to your arm? What happened to your arm? Very good. 정말 쉽죠?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 가보겠습니다. I can't 땡땡. I can't는 너무 쉬워요. 그죠? I cannot의 줄임말로 I can't. 나는 뭐뭐 하지 못해.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 관계로, 나 못하겠어. 이럴 때 굉장히 잘쓸수 있어요. 그럼 우리 걸을 수가 없어요. 나 다리가 아파서, 혹은 발목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걷다. 걷다는 walk이니까 걸을 수가 없다. I can't walk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 can't walk. I can't walk. I can't walk. 네. 나 지금 아파서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 할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라고 해볼까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이다는 영어로 move. 그래서 I can't move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can't move. I can't move. I can't move. Very good. 우리 이번에 또뭘할 수가 없을까요? 다리를 접을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접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접다. 접다라는 단어 아시나요? 접다는 bend. bend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접을 수 없는 거니까 I can't bend my leg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I can't bend my leg. I can't bend my leg. I can't bend my leg.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 last key expression 가볼게요. Let's get 땡땡. 자, 여기서 let's는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그러면 let's get니까 무언가를 받다?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걸까? 여기에서 우리 하고 싶은 말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엑스레이를 빈칸에 넣어서 Let's get an X-ray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Let's get an

X-ray. Let's get an X-ray. Let's get an X-ray. 네, 잘했어요. 여기에서 get는 받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이렇게 받아보다, 이렇게 찍어보자, 검사를 받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ray 검사를 받아보자, X-ray를 찍어보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Very good. 그럼 우리 이번에는 약을 가지러 가자, 약을 좀 타보자,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약을 빈칸에 넣어서 약이 영어로 뭐죠? medicine이죠? 근데 some medicine 이렇게 셀 수 없는 그런 단어는 some을 붙여서 let's get some medicine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Let's get some medicine. Let's get some medicine. Let's get some medicine. Very good. 우리 이번에는 다른 검사를 받아보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엑스레이 검사가 아닌 피검사를 받아볼게요. 자, let's get 한 다음에 피검사. 피검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힌트. 피는 blood이죠. 네, 그리고 검사는 test. 그래서 blood test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Let's get a blood test. Let's get a blood test. Let's get a blood test. 네, 그래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우리 피검사를 좀 해보자 이럴 때 의사가 Let's get a blood tes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Very good, 여러분. You guys did an amazing job. Boom, boom, chant, music, cu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Is it painful? Is it painful? I can't walk. I can't walk. Let's get an X-ray. Let's get an X-ray. Good job! Speaking 연습하고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림을 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doctor squirrel and the patient squirrel, right? 의사랑 환자가 지금 이렇게 진찰을 함께 보고 있는데 먼저 의사가 물어봅니다. 발목이 왜 그러니? 발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what 땡땡 to your ankle?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happened가 들어가야 되겠죠? What happened to your ankle? 네, 따라해보세요.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What happened to your ankle? 네 발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다친 거니? 괜찮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제 발목 좀 보세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넘어졌어요. 우리 이것도 배웠죠?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이렇게 얘기했네요. 따라해보세요.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I fell down. Look at my ankle. Good. 아프니? 라고 의사가 물어봅니다. 아프니? 아픈, 통증이 있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painful이었죠? 네, pain은 통증, 고통, 아픔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is it painful?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s it painful? Is it painful? Is it painful? Good. 네, 걸을 수가 없어요. Yes, I can't. 걷다, 걷다. 3, 2, 1. Walk가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Yes, I can't walk. Yes, I can't walk. Yes, I can't walk. 네, 그러면 여기서 걸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발목을 구부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발목을 구부릴 수 없다. 자, I can't 한 다음에 구부리다 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구부리다 라는 단어 우리 함께 배웠죠? 3, 2, 1.
bend였습니다. 그래서 yes, I can't bend my ankle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Yes, I can't bend my ankle.

Yes, I can't bend my ankle. Yes, I can't bend my ankle.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 그렇구나.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합니다. I see, 땡땡, an X-ray. 우리 뭐뭐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표현. 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3, 2, 1. Let's get an X-ray. 라고 해야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I see, let's get an X-ray. I see, let's get an X-ray. I see. Let's get an X-ray.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What happened to your ankle? 이런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발목을 다친 친구한테 가서, 발목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다쳤어? 이렇게 영어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들로 만나봐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do you have a type of food that you want to try? 혹시 먹어보고 싶은 음식, 야채, 과일, 뭐 간식 등등 있나요? For me, 선생님은 두리안인데요. I know it stinks. 냄새가 좀 고약하지만 맛은 또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How about you guys?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조금 독특하고 이색적인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듣고 만나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Thursday. I want to try. I can say what I want to try.
0: Okay, everyone. It's Brain Up Your Brain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Let's learn the vocabularies. 우리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 그림입니다. 아, where are they?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박물관인 것 같아요. I think they're at a museum. 자, 근데 what kind of museum is it? 어떤 박물관이죠? 자세히 보니까 아, 곤충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insects라고 써져 있는데 오늘의 단어죠. 같이 읽어볼까요? 곤충입니다. Insect. Insect. Good. 자, 그냥 곤충이 아닌 것 같아요. Take a look at it closer.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아, 우리 지금 배너를 보면 insects 밑에 our future food, 우리의 미래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곤충을 음식처럼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나요? 아, 튀겼습니다. 자, 여러분, 튀긴이라는 단어는 fried, fried입니다. 자, 여기 뒤에 지금 포스터도 한번

0: 봐줄래요? 우리 포스터에는 protein 100%라고 써져 있네요. 자, 여러분, 프로틴은 단백질인데요. 우리 곤충이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백질 영어로 읽어볼까요?
1: protein, protein.
0: Well done, everyone.
2: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3: Seriously? Why would you eat bugs?
2: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3: What? No way!
2: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0: 우리 친구들,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Now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배운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은요. I want to try someday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someday는 언젠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표현은 want to try죠. 자, 여러분 try라는 뜻 알고 있나요? 아, 노력하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오늘 표현에서는요. want to try. 이 try라는 단어 뒤에 음식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뜻은 달라집니다. 무엇무엇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튀긴 곤충을 먹어보고 싶어. 자, 빈칸에는 튀긴 곤충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튀긴이라는 단어, 곤충이라는 단어 다 배웠죠? 바로 fried insects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언젠가 거대한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어. 여기서는 어떤 음식이 나오죠? 맞아요. 거대한 햄버거인데요. 우린 햄버거는 영어로 hamburgers이고요. 거대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바로 giant입니다. 자, 우리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ry a giant hamburger someday. I want to try a giant hamburger someday. Good. 다음 표현 가볼게요. Because insects might become인데요. 자, because는 왜냐하면 우리 insects는 곤충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might become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 다음에 might become이 오는데요. 이거 둘 다 동사입니다. might become이 오고 뒤에 명사가 오는데요. 한국어 뜻은 무엇무엇이 될지도 모른다. 혹은 될 수도 있다. 이제 미래 추측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채워볼 거예요. 왜냐하면 곤충이 미래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미래 식량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미래는 future라는 단어고요. 식량은 말 그대로 음식이죠. food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One more time.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훌륭한 선생님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A great teacher가 들어갑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Because AI might become a great teacher. Because AI might become a great teacher. Great! 자, 다음 표현은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scientist는 과학자들이란 뜻이고요. say that이 들어가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이라는 표현이 돼요. They're full of. 여기서 비동사 full of가 핵심 표현이죠.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뜻은 무엇무엇이 풍부하다 혹은 무엇무엇이 가득 차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 채워볼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말해 라는 표현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단백질은 protein이었어요. Let's read. Scientists say that

0: They're full of protein. 자, 여러분 여기서 they are full of protein에 they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대화 속에 어떻게 나오죠? 맞아, 곤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과학자들은 오렌지가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말해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비타민인데요. 우리 영어로는 vitamins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Scientists say that oranges are full of vitamins. One more time. Scientists say that oranges are full of vitamins. Great work, everyone. Alright,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Let's start the music.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Insects are full of protein. Insects are full of protein. Good job, everyone! Okay, everyone, it's build-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우리 오늘 배웠던 다이얼로그 리뷰,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Here was a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 남학생이 지금 박물관에 있는데요. 아, he's pointing at something. 이것을 가리키면서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튀긴 곤충입니다. Fried insect. 문장 읽어볼 거예요.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One more time. I want to try fried insects someday.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용과라는 과일 아시나요? 영어로는 dragon fruit. Dragon fruit입니다. 하얀 살에 검은색 씨가 박힌 맛있는 과일인데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언젠가 용과를 먹어보고 싶어요 입니다. I want to try dragon fruit someday. I want to try dragon fruit someday. Good. 자, 반응은 어떻죠? Seriously? 진짜로? 정말로?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Why would you eat bugs? 여기서 bugs는 곤충, insect랑 같은 단어인데 벌레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왜 벌레를 먹고 싶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읽어볼까요? Seriously, why would you eat bugs? 자, 대답을 해봅니다.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왜냐하면 곤충은 미래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Because insects might become future food. Good. 자,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합니다. What? 뭐라고? No way. 말도 안 돼. 라고 합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No way. What? No way. 말도 안 되긴 하죠. 자, 우리 남학생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라고 합니다. They are full of. 여러분, 여기서 they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지금 이 남학생이 가리키는 곤충 음식이죠. 이 곤충들을 의미합니다. 이 곤충들은 full of. 우리 비동사 full of는 뭐뭐로 풍부하다라는 뜻이었죠. 뭘로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맞아요. 단백질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영어로 protein입니다. protein.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One more time.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cientists say that they're full of protein. 자,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곤충이 음식으로 나오면 Can you try it? 먹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고민이 많은데요. 자, 오늘 리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열심히 따라와준 거, well done. 너무 잘했고요. Before we say goodbye, 오늘 배웠던 패턴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 배운 표현은 나는 이것을 먹어보고 싶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I want to try 였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음식 이름을 넣고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 I want to try. 선생님은 Julian이었으니까 Julian. Very good. 그리고 무엇이 가득한, 풍부하다는 be full of였고요. 마지막은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미래 추측을 의미하는 might become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1: Okay.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저는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언니라고요? 선생님이랑 다시 기분 좋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 선생님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얘들아,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맞아, that's right.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Today is Thursday. 자, Thursday에 선생님은 뭘 했죠? 그렇죠, 말하기 하는 시간이죠. Speaking 하는 날입니다. 얘들아, 말하기는 무조건 자신감인 거 알지? 어깨 쫙 펴고 눈 동그랗게 뜨고 해야 돼, 알겠죠? 자, Thursday is for speaking.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뭐였을까요? 빠밤! Week 21. Look around the bath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bathroom. Look around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주위를 둘러봐였지요. Bathroom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둘러보세요가 이번 주의 주제였지요. 그래서 화장실에 무엇이 있나 선생님이랑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쵸? 자, 오늘은 말하기 하는 시간인데 이번 주의 주제, 이번 주의 리딩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올까요?
1: My mom always says,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Squeeze the toothpaste from the bottom. Use warm water when you take a shower.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0: 봤나요? 선생님이랑 며칠 전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기억이 스물스물 돌아오지요? 선생님이랑 말하기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부터 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You must. One more time. You must. 근데 선생님 눈빛을 잘 봐봐. 무슨 뜻인지 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You must. You must.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너는 뭐뭐를 꼭 해야 해 라는 뜻입니다. must 하게 되면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너는 뭔가를 꼭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you must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이거 질문에 나왔던 문장이죠? 무슨 뜻이야? You must. 너는 꼭 해야 돼. Wash your hands. 손을 씻다. 무엇과 함께? With soap. 비누와 함께. 그래서 너는 비누로 손을 꼭 씻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물로만 씩 하고 오면은 세균이 다 안 떨어져가요. 우리 친구들 물로만 하고 나와서 이제 막 친구랑 간식 먹으면 그 세균 다 먹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먼저 들어봐.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자, 우리 친구들 차례.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잘했습니다. 소프 아니지? Soap. Okay? 자, 두 번째 예문은요. You must do your homework. 이거 좀 많이 듣지만, 그래, 듣기 싫겠지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You must do your homework. Do your homework 뭐예요? 숙제를 하다죠. 그럼 you must do your homework 하게 되면 너 숙제 꼭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자. You must do your homework.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You must do your homework. 잘했어, 얘들아. 화이팅 하자. 자, 3번은요. You must wear a seatbelt.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소중하니까 안전벨트는 must, must, must입니다. 자, 너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해라는 뜻이에요. 차 뒤에 앉아도 꼭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학원 갈 때나 그럴 때도 버스에서 꼭 안전벨트 하세요. 자, you must wear a seatbelt.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You must wear a seatbelt. Wear a seatbelt 하면은 안전벨트를 하다라는 뜻인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더 중요하니까. You must wear a seatbelt. 만약에 안전벨트 안 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You must, 너 뭐뭐 꼭 해야 돼! 라고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시작! You must, You must, 할 때 그냥 You must, 너 뭐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눈에 힘을 딱 주고 You must 해볼게요. 시작! You must.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It's important to. It's important to. Important 하면은 중요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It's important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해요 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무언가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면 아주 좋은 패턴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예문 첫 번째는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라고 나오네요. 이거 무슨 뜻일까? It's important to 뭐 하는 것은 중요해요. Brush your teeth 양치질 하는 것 3 times a day 하루에 3번 그래서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It's important to eat vegetables. 우리 친구들 혹시 채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지만 얘들아, 채소를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진다. 힘도 에너지도 없고요. 그래서 It's important to eat vegetables 하게 되면 채소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Vegetables, vegetables, 채소야. 근데 teacher, 이 vegetables 발음 너무 어려워요 한 친구들 그러면 veggies라고도 한다. Veggies, 더 쉽지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It's important to eat vegetables. 친구들 잘해. It's important to eat vegetables. 어려우면 veggies, 좋아요. 자, 한번 보자. It's important to get some rest. 우리 친구들, 이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요. 언제, 항상 공부만 할 수 없잖아, 그쵸? 휴식도 하고 좀 이렇게 책도 보고 휴식을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쵸? 자, get some rest 하면 휴식을 취하다입니다. 그래서 It's important to get some rest 하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해요. 해볼게요. It's important to get some rest. 어우, 잘한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은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문장 만들어볼까? 시작! It's important to
잘했습니다, 얘들아.

0: make sure to. 자, make sure to 하면 무슨 뜻일까? 뭘 하는 것을 꼭 하세요란 뜻이에요. 뭔가 누구한테 강하게 이야기할 때, 너 뭐뭐 꼭 해야 돼. make sure to 하면 너 뭐뭐 꼭 해야 돼라는 뜻이 돼요. make sure to 어떤 예문이 나올까요? 자,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이거 선생님이 말했지요. 변기 테러는 아주 나쁜 거예요, 얘들아.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하면은 변기 물 내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변기 물을 꼭 내리세요라는 문장이 됩니다. Make sure to 무슨 뜻이라고? 뭐뭐를 꼭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기 물을 꼭 내리라는 거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 해볼게요.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우리 친구들 차례.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잘했습니다. 자, 이번은요. Make sure to turn off the lights. 넣었어요. Turn off 하면 끄다라는 뜻이야. 무엇을 끌까요? Lights. 이 전기,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을 키다는 turn on the lights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turn off the lights니까 불 끄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거죠. 불 끄는 것을 꼭 하세요라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Make sure to turn off the lights. 잘했습니다. 자, 3번은 make sure to wear a helmet. 이거 정말 중요하지? Wear a helmet. Wear는 입다, 쓰다라는 거고, helmet은 helmet이에요. 그래서 helmet을 꼭 쓰세요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전거 탈때 그냥 자전거 타면 안 되고, 정말 싫어도 귀찮아도 helmet 꼭 쓰세요. Make sure to wear a helmet. 시작. Make sure to wear a helme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뭘꼭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Make sure to 시작. Make sure to 잘했어, 얘들아.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시간이 다가왔죠? 챈트 타임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재밌게 챈트 해볼까요? 얘들아, 챈트 타임이 왔어요. 근데 오늘 얘들아 박자 맞추는 게 살짝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꼭 같이 잘 해줘야 돼요. 선생님 잘하나 잘 봐. Drop the beat.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Excellent! Great job! 얘들아, 어땠어? 선생님, 오늘 박자 안 놓쳤지? 얼른 칭찬해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같이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서 막 부른 거 아니죠? 자, 이제 퀴즈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볼게요. 자, 넘버 원. 여러분은 손을 꼭 씻어야 해요. 몸을 꼭 해야 돼. 너 몸을 꼭 해야 돼.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는 you must 패턴 쓴다 그랬죠? You must. 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냐면 손을 꼭 씻어야 된대. You must. 자, 손을 씻다. 뭐였죠? Wash your hands 였죠?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You must wash your hands. 잘했어, 얘들아. 2번 볼게요. 아침을 먹는 것은 중요해요. 얘들아, 아침 먹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된대요. 자,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해요 라고 할 때, it's important to 패턴 쓴다고 했어요. 그쵸? 자, 아침을 먹다. 뭘까요? eat breakfast가 되겠죠? It's important to eat breakfast. 우리 친구들 차례. It's important to eat breakfast. 잘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물을 꼭 마시도록 하세요. 물 마시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얘들아? 자, 뭐뭐 하세요. 뭐뭐 꼭 하세요 할 때는 make sure to 였지요. 자, 물 마시다. drink water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sure to drink water.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make sure to drink water. 좋습니다. 물 마시는 거 잊지 마, 얘들아. 물을 마셔야지 몸이 건강해진대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It's important to. It's important to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Make sure to. Make sure to flush the toilet.

0: 했습니다. 오늘 말하기 자신 있게 한거 맞지? 말하기는 자신감이야. 어깨 쫙 펴고 눈 동그랗게 뜨고 해야 돼. It's important to have confidence. Oka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내일 그럼 이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요. 알겠지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bye bye, butterfly.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5: 엄마.
2: 괜찮아?
5: 괜찮아.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줄 지니쌤 유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되었죠? 조금 지루하더라도요, 선생님 보면서 여러분 조금 힘내시고 같이 웃으면서 수업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요, 24강 조동사 have to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조동사 계속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조동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 have to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니까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확실하게 마스터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까요?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Name three things. 당신은 세 가지 물건들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자, 무엇이 들어갈까요? A. have to. B. had to. C. has to.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A의 have to 였지요. 이름을 말해야 한다. have to name 인데요. B, had to는 말해야 했다라는 과거형이죠. C는 has to.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has를 썼습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have to를 넣어서 you have to name three things라고 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찾았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함께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He give up because he believed in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입니다. 필요가 없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doesn't have to. B. didn't has to. C. didn't have to.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C에 didn't have to를 찾아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형이잖아요. 따라서 A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B는 왜 틀렸어요? 그렇죠. didn't 뒤에는 has가 아니라 원형 have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C에 didn't have to. He didn't have to give up because he believed in himself. 라고 해주면 정답이겠죠?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Question number three. 다음 문장에 대한 바른 해석은?

찾아볼게요. Did she have to go there at night? 입니다. 자, 해석 A. 그녀는 밤에 그것을 가졌나요? B. 그녀는 밤에 그곳에 가야만 했나요? C. 그녀는 밤에 그곳에 가야 하나요? 자, 무엇일까요?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B에 밤에 그곳에 가야만 했나요? 라는 과거의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죠. 왜냐? 문장 맨 앞에 did라는 과거 조동사가 있죠. 따라서 밤에 그곳에 가야만 했나요? Did she have to go there at nigh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Unit 8 조동사 have to는요, 무엇무엇을 해야만 한다. must와 비슷하게 무엇을 꼭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앞에 don't라는 부정을 붙이면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도 만들 수 있었어요. 과거도 만들 수 있고 미래도 만들 수 있었고 이 have to는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가진 조동사였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지문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문제 풀면서 오늘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교재 78쪽 Step Up!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편지 많이 적어봤죠. 그런데요, 오늘 지문에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알려준대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Do you have to write a secret message to someone? 자, 질문하면서 문장 시작합니다. Do you have to? 자, have to의 의문문 형태 나왔습니다. have to는 조동사 중에서도 조금 특별하게 의문문으로 만들 때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오지 않고 do라는 이 조동사의 힘을 빌린다고 했었죠. 따라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을 write, 써야 합니까? A secret message, 비밀, secret, message, 메시지를요. To someone, 누군가에게요. 당신 누군가에게 비밀 메시지를 써야 하나요? 묻고 있어요. Then use invisible ink입니다. 잉크가 아니라 잉크예요. 선생님 실수했어요. Then 하면 그렇다면 그런 뜻이에요. Use, 사용해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문장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면요. 항상 그 앞에 you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You use인데 you를 생략하고 use만 써서 그럼 사용해 보세요. 무엇을? Invisible ink. Invisible 하면 보이지 않는, 볼수 없는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in을 빼면 visible 이렇게 되죠. Visible 하면 눈에 잘 띄는, 뚜렷한 이런 뜻인데요. 앞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in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잉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잉크? 우리가 그런 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You don't have to buy it. 아, 다행이에요. 당신은 don't have to 나왔습니다. Have to는 무엇무엇에 해야 한다인데 앞에 부정이 오면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Buy it. 그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 어디서 구하나 걱정했는데 살 필요 없대요, 우리 친구들. Just use lemon juice or milk. 그냥, just, 그냥 use, 사용해 보세요. 무엇을? Lemon juice. 자, lemon juice. lemon juice죠. 그 다음에 milk, 우유를요. 잉크 대신에 어떤 lemon juice나 우유를 가지고 네, 써보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Write your message with it and wait until it dries.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장 처음에 동사로 시작했죠? 앞에 you라는 주어가 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써보세요.

당신의 메시지를요, with이라고 하면 어떤 도구나 방법을 설명하는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해석하면 무엇을 활용해서 혹은 무엇무엇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무엇무엇으로. 무엇으로요? 그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 되겠어요? 앞에 나왔던 레몬 주스 혹은 우유를 가리키겠죠. 슝. 이것을 가리킵니다. 네, 레몬 주스나 우유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And 그리고 wait, 기다리세요. Until 하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음 유닛에서 배울 전치사인데요. 언제, 언제까지예요. 언제, 언제까지. 언제까지? It dries. 그것들이 dry 하면 마르다예요. 근데 앞에 it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있으니까 y를 ies로 고쳐서 적었습니다. 아, 메시지를 레몬주스나 우유를 활용해서 적은 다음에, 그리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그것들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요. Now, give it to the person you want. 그리고 나서 이제 give, 주세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우리가 썼던 그 메시지가 되겠죠. 그 메시지를 주세요. 누구에게? To the person. 어떤 사람에게요. 뒤에 있는 you want가 사람을 꾸며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The person has to hold the paper near a light bulb to see the message. 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 봅시다. The person,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누구요? 우리가 아까 원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줬던 그 사람은요. has to hold. 자, has to 표현 나왔네요. have to 인데 이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has로 고쳐주지요. 그렇죠. have's가 아니라 has로 고쳐줍니다. has to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hold 하면 들고 있는 거예요. 들다, 잡다. 들어야 합니다. the paper 그 종이를요. 어디에? Near a light bulb. Light bulb 하면요, 우리 친구들 백열 전구예요. 근데 이 백열 전구는 굉장히 어떤 뜨거운 열을 내서 불빛을 내는 전구예요. 그래서 백열 전구 가까이 이렇게 손을 대보면 여러분, 아, 뜨겁다, 아, 따뜻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백열 전구 near 가까이에 한번 내 종이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To see the message. to 여기서 to는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나타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see 보기 위해서요. 그 메시지를. 자, 정리해 보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 종이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백열 전구 가까이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백열전구 앞에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이 레몬주스랑 밀크, 우유 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성분이 백열전구의 열을 만나면 조금 바뀌어서 갈색으로 색이 변한다고 해요. 레몬주스나 우유로 이렇게 글씨를 적으면 여러분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둘다 투명한 색깔이라서 종이에 쓰면 보이지 않는데요. 열을 가해주면 그 글씨의 색깔이 갈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No one else can see the secret message. No one else 하면 다른 누구도, 그 누구도 can see, 볼수 있습니다인데 can은 우리가 무엇무엇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잖아요. 그런데 앞에 no가 나와서 no랑 같이 쓰면 볼수 없다, 할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른 누구도 see 볼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The secret message. 그 비밀 메시지를요. 그 메시지를 쓴 사람과 그리고 읽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It's like magic. Like 하면 무엇무엇과 같다란 뜻이잖아요. Magic. 그것은 마술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냥 봤을 때는, 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종인데? 열에 대니까 갑자기 색깔이 변해요. 마법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유나 또는 레몬 주스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친구에게 어떤 비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레몬 주스, 우유 한번 활용해 보세요. 받는 사람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그 속에 숨어 있는 grammar point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Do you have to write? 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have to 무엇뭐 해야 한다. 이것은 조동사 중에서도 예외로 의문문을 만들 때 앞에 do를 써줬죠. 원래 do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잖아요. 그렇죠? Do you study? Do you eat dinner? 이런 식으로요. 근데 뒤에 have to가 오면 의문문을 만들 때 do의 힘을 빌려옵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write, 써야 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써야 합니까? 두 번째, don't have to buy입니다. 여기 have to는요, 또 예외로 우리 보통 조동사에 부정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조동사 바로 뒤에 not 붙여줬었죠. may not, cannot, will not 등등등 다 not을 붙여주는데 이 have to는 조금 특별한 친구예요. 따라서 부정할 때 앞에 don't를 붙여줍니다. don't have to요. have to not이 아니라 don't have to 이렇게요. buy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해요. have to 무엇뭐 해야 한다인데 부정으로 만들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죠. 살 필요 없다. has to hold 하면요. 그렇죠. have to랑 의미는 같은데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중에서도 예외예요. 우리 조동사는 언제 어디서나 모양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mays, cans 이렇게 안 하는데요. have to는 우리가 이렇게 모양 바꿔줘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have to는 아주 특별한 친구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따로 적어놓고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 다 모두 모두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제목을 고르는 거네요. 첫 번째, why we can't read the message. 2번, how to write a secret message. 3번, where to buy good invisible ink. 자, 모두 영어라서 여러분 당황하셨죠? 괜찮습니다.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y 하면 왜, 이유잖아요.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can't read, 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읽을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제목이 될 수는 없겠고요. 두 번째, how, 어떻게?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secret 메시지를 적는 방법. 맞아요? 그렇죠. 그 비밀 메시지를 무엇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어서 어떻게 볼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제목으로 볼수 있겠고요. 3번. Where to buy good invisible ink? invisible, 보이지 않는 잉크를 사는 장소? 사는 곳?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어디서 살수 있는지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비밀 메시지를 볼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1번. 주변의 전등을 모두 끈다? 그럼 보였나요? 아니죠. 두 번째. 종이를 햇빛에 충분히 말린다? 충분히 말린다고 볼수 있었나요? 이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종이를 전등 가까이에 가져간다. 그렇죠. light bulb, 그 백열전구, 열이 나오는 백열전구 앞에 갖다 대면 색깔이 변하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 체크해 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이번 유닛에서 마지막 지문까지 모두 다뤄봤고요. 이제 step out에서 문제 풀러 함께 가봅시다. 네, 교재 79쪽 step out 문제 풀어볼게요.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첫 번째 문제, she have to place, has to
pay the bills by tomorrow. 그녀는 내일까지

그 청구서들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죠? By tomorrow 하면 내일까지인데요. 지불해야 한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Have to, has to. 그렇죠. 앞에 나온 she가 뭐예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ave가 아니라 뒤에 s를 붙인 has가 돼야겠죠. Has to pay. 지불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The worker have to wear a mask at all times. The worker 하면요, 그 작업자,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항상 마스크를 써야만 했다. 써야만 했다. 과거형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have to wear. wear은 wear의 과거형인데요. 자, 이렇게 써주나요, 우리 친구들? 아니었죠? have to를 과거로 하려면 have를 과거로 고친 had to를 썼습니다. 뭐뭐 해야만 했다.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요. 맞죠? 따라서 정답은 had to wear a mask at all times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She has not to, doesn't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그녀는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내일이니까요. 그쵸? Wake up early tomorrow. 그녀는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Have to의 부정입니다. Have to의 부정. Has not였나요? 아닙니다. 다른 조동사들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 have to는 안 돼요. Have to는 앞에 doesn't 혹은 don't를 써줘야 합니다. Doesn't have to 이렇게요. 왜냐? 앞에 있는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니까 doesn't 잘 써줬습니다. Doesn't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Do they have to bring their lunch? 그들은 점심 식사를 가져와야 하나요? 묻는 거잖아요. 가져와야 하나요? Bring, 가져오다인데 그 앞에 have to의 의문문을 찾아보세요. 네, 보통 다른 조동사는 이렇게 앞에, 주어 앞에 오는데 우리 친구들 have to는 조금 특별한 친구죠. 조동사가 주어 앞에 올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문문을 만들 때이 do라는 조동사의 힘을 빌려서 do they have to 라고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무엇뭐 해야만 하나요? Do they have to? 이렇게요. 네, 헷갈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문제. He didn't have to, had not to give up because he believed in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because he believed in 하면 누구누구를 믿다죠. himself. 그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give up 하면 포기하다예요. 우리 친구들. 그는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필요가 없다. have to의 부정이죠? have to의 부정 만들어 봅시다. 근데 없었다니까 과거 부정이에요. didn't have to, had not. 자,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 이제 잘 알죠? had not to, not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부정 만들 때 have to 앞에 don't 혹은 doesn't인데 과거니까 didn't 잘 써줬죠? didn't에 이미 과거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have to는 그냥 원형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didn't had라고 쓰면 안 돼요. 원형 그대로 have to 적어주세요. He didn't have to give up because he believed in himself.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B 문제도 풀어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여러분 잘 찾을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They have to will work late at night. 자, 딱 봐도 어딘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일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have to를 미래형으로 바꿔줄 건데요. will의 위치가 여기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will은 have to 앞에 와야 되잖아요. will 그다음에 그 뒤에 have to 적어줍니다. will have to work late at night. 이렇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 They didn't have to pay for the tickets. 그들은 그 표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for the tickets

왜냐하면 그 표들을 위한이니까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찾아볼게요. Didn't had to pay. 자, 우리 친구들. Didn't에서 이미 과거의 의미가 담겼는데 그 뒤에 또 had의 과거형 써줘야 하나요? 과거가 이렇게 두번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had는 원형 그대로 have라고 적어줄게요. 앞에 didn't에 이미 과거의 의미가 있으니까 they didn't have to pay for the tickets 하면 됩니다. 3번 문제. Had to she go there at night? 그녀는 밤에 거기 가야만 했나요? 가야만 했나요? 과거 맞는데요. Had to she go where? 아니죠. Have to는 의문문으로 만들 때 do의 힘을 빌려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had to she가 아니라 여기 표시하시고요. 앞에 과거니까 did. 그렇죠? Did 주어, she, 그 다음에 have to요. Did she have to? 이렇게 하면 have to의 과거 의문이 되겠죠. 4번. The customers have to waited in line. 그 고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기다려야만 했다. 과거인데요. 어때요? Have to waited인가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이 have를 과거로 바꿔주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요. had to 그다음 동사 원형 wai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과거의 의미를 이렇게 쇽 바꿔주세요. had to wait 이렇게요. 네, 여러분 문제 잘 풀었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교재를 다시 앞으로 살짝 넘겨서 복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월드 게임 즐기러 가봅시다. 네, 교재 80쪽 월드 게임 한번 펼쳐보세요. A.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기다리다 찾아볼까요? 기다리다. Wait. 찾았죠? WAIT. 기다리다 연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이 아이가 어때 보여요? 뭔가 표정이 불안해 보이죠? 그렇죠? Nervous, 불안한. NERVOUS 찾아주시고요. 불안한, 긴장한. 자, 여기를 연결합니다. 3번. 자, 이게 뭐죠? 선풍기가 아니라 선풍기 들다, 들다라는 뜻을 찾아야 돼요. 들다 보이죠? Hold, HOLD, hold 하고 들다. 잡다입니다. 4번. 무엇이죠? 잉크죠, 잉크. 잉크는 영어로도 잉크. INK. 잉크 찾아주세요. 잉크 연결하고요. 마지막. 무엇이죠? 마법사가 마술을 하고 있어요. 마술은 magic. magic. 여기 찾았죠? MAGIC. 마법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A번 문제 잘했고요. 그 다음 B번 볼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낱말 퍼즐이에요. 찾아봅시다. Across, 가로 열쇠, down, 세로 열쇠. 자, 첫 번째 가로는 둘째예요. 둘째. First, second, 그렇죠? SECOND, second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가로, 창조적인. 창조적인 creative 자 여기 있죠 creative C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3번 첫째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 이번엔 first 여기 있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first 그 다음 새로 4번 단계예요 단계 우리 교재 제목이죠 step by step 단계 STEP 여기 있고요 그 다음 5번 비밀 비밀, secret, 그렇죠? secret 어디 있을까요? 자, secret 새로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secret. 좋습니다. 마지막, 꿈. 꿈, 그렇죠? dream. 여기 있습니다. secret 바로 옆에 있네요. dream, dream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덕분에 across, 가로 열쇠, down, 세로 열쇠까지 모두 찾았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은요, 조동사 have to를 활용해서 우리가 친구의 secret,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적어주세요.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민 상담도 몰래 할수 있겠고요.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들,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어보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의 지문에 비밀 메시지를 적는 방법도 힌트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초능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유닛에서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거는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2: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아,
0: What did
2: 진짜.
0: you say?
2: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못하,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2: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3: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2: Anniversary?
3: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2: 결혼 기념일,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3: Huh? It's okay?
2: Anniversary?
3: It's our anniversary. I
2: Okay.
3: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2: Paris? Okay. You 그 저기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3: Oh, really?
2: 오케이, 오케이.
3: Oh,
2: 아, 그러면 안 되지.
3: thanks.
2: 오케이.
3: Thank you,
2: 아.
3: thank you.
0: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아,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0: 예,
1: 되는데, 아유,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1: 그쵸.
0: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SHIP.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예. 왜냐면,
0: 오.
1: 우정의 우가 버두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1: 그러니까
0: 거야.
1: 프렌드가
0: 아,
1: 들어간다고요.
0: 프렌드요? 프렌드. 아, 발음
1: 예.
0: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프렌드십이었어.
0: 저
1: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
0: 소름인 게그 예전에 제
1: 예.
0: 학생이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Hey,
1: 오.
0: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와, 그러네요.
1: 거봐요. 소름
0: 오케이.
1: 돋죠.
0: Okay.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1: 응?
0: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1: 어허.
0: There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important.
0: More important. 오케이. 이거는 그냥 중요한이 아니라
1: 더
0: 더 중요한
1: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덜 중요한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1: 아,
0: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1: 예.
0: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 여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1: 네.
0: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1: 엄청 헷갈려요.
0: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So 비교할 때는 THAN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taller.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네.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 때
1: bigger?
0: 그냥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아.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gold.
1: Than gold.
0: All right. 그래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예. All right. S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yes.
0: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1: I a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0: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1: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이렇게 딱 얘기를

0: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1: 아이고.
0: 아이고 막소사. 아이고 막소사.
1: 번지수를 아주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아,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오케이. I like that.
1: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기념일이니까 N이 두 개예요.
0: 오.
1: 예. anniversary.
0: 오.
1: Yeah.
0: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 R 두 개요.
0: 아,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1: Sorry.
0: 자, 하필 그 날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1: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1: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이.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1: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1: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아,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1: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0: right.
1: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좋은데요? 너무 네. 좋습니다. 오케이.
1: 그럼요.
0: 근데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1: 그거는
0: 같아요.
1: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1: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죠. 응징해야죠.
0: 안 된다.
1: 예.
0: 안 된다. 오케이.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엄청.
0: 오케이, 오케이. 에이.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 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1: anniversary, anniversary.
0: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0: 맞아요.
1: 해가지고 저는 웨딩 anniversary 써야 되나?
0: 사실은 그게 맞아요. 원래는 웨딩 애니버서리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1: 네.
0: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0: Right, right.
1: 네.
0: 자, 그리고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 이란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예.
0: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그럼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0: I will be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그날?
1: That day.
0: That day.
1: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 will be busy that da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아,
1: mm-hmm.
0: 문제가 있네요.
1: 왜요?
0: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무리겠네요.
0: 자, 이제 다시 상상이 갈 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한다면
1: 에펠탑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해.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0: 복잡해지죠.
1: 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좀 예.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렇죠. I my wife I'd like her to
0: take h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고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I promised. 이렇게. 거침없죠?
0: 거침없습니다.
1: 거침이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평, 네.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예.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Mm-hmm.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Okay?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event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1: Wow.
0: 자,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me.
0: Take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1: Wow.
0: So,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 땐 take를 쓰는구나.
1: Mm-hmm.
0: Right?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1: 네.
0: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네.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 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would군요.
0: 왜 그랬어요?
1: should랑 헷갈렸어요.
0: 왜 네. would를? 생각도 못했는데요.
1: would를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and가 생략돼 있어요.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과거형.
1: 과거.
0: 이게 여러분 will이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그래요?
0: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1: I would
0: 이런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d 이 정도가 됩니다.
1: 예.
0: Alright.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Okay.
0: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d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 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렇죠. I promise mommy. I promise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d sleep.
0: 곧.
1: Soon.
0: Soo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d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d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0: 예.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오케이?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오케이? 게 있구나. Yes.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d 하지 마시고 그냥 I'd. 혀가 살짝 입천장이 닿는 느낌으로만.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오,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혼기념일. 아,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1: 그치.
0: 뭐 할 말이 없다.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그거랑은.
0: 싸울 수가 없다.
1: Fight.
0: 오케이.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자,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 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0: Yeah. That's right. 그거는 이제 명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0: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1: 자, 요거는 비슷하게 생겼을 거거든요.
0: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뭐
0: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0: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1: PE?
0: PE.
1: Yes.
0: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0: Mm-hmm.
1: Compet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 오.
0: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1: 네.
0: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1: 경쟁했다.
0: Right. I can't compete. 뭐예요?
1: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0: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그래서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1: programmer.
0: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1: 아, 그쵸,
0: 그게 뭐예요?
1: 그쵸.
0: 결국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1: 아하.
0: 얘기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0: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 그쵸.
0: 상대방에게.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0: Okay, very nice.
1: 오지마 내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2: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1: 주세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2: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2: I am bigger than you.
1: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2: Oh.
1: 자,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일단?
2: What's more beautiful?
1: 금보다.
2: Than gold.
1: That's right. 세 번째, mm-hmm.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2: What's more important?
1: 우리의 우정보다.
2: Than our friendship.
1: You got it.
2: Mm.
1: 읽어보겠습니다.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2: Yes.
1: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2: they compete.
1: Competed. 과거니까.
2: 예.
1: 서로 이러면 어떡해요?
2: Each other.
1: 전치사가 빠졌죠?
2: With each other.
1: With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2: Yes.
1: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2: I can't compete.
1: 그 프로게이머와.
2: With the pro-gamer.
1: 그렇죠.
2: Mm-hmm.
1: 자, 세 번째.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2: Oh, your anniversary.
1: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2: I can't compete with that.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Huh?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2: Ah, your anniversary. Mm. I can't compete with that.
0: I'm sorry.
2: Okay.
0: Next time.
2: Yeah, go to Paris. Bye-bye. Bonjour.
1: Great job, you guys.
2: Ooh.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1: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2: 네.
1: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람보다? 이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EBS 잉글리시. EBS 잉글리시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힘 레벨 4 22강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또 새로운 문법을 배우는 강의예요. 동명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투부정사 시리즈를 모두 완료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제 잘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Next Step Challenge 선생님이 준 도전 과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잘 읽기 위해 문법을 공부한다. 이 문장을 영어로 써볼 거예요. 주어부터 찾아볼까요? 우리는, 네, 그러면 we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다음 동사가 뭐예요? 공부한다예요. 그럼 study 오고 무엇을 공부하죠? 문법을, 그러면 grammar를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더 잘 읽기 위해 라는 뜻을 써야 돼요. 자, 뭐죠 여러분? 목적이네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와 같이 목적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나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읽기 위해 to read better 이렇게 투부정사로 표현하면 돼요. better는 더 잘이라는 뜻을 갖는 거죠. 네,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We study grammar to read better. 우리는 더 잘 읽기 위해 문법을 공부한다 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글을 더 정확히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Today's Learning Point 뭘 배울지, 어떤 문법을 배울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새로운 문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Step In에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로 동명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동명사 배운 내용을 적용해 Step법에서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Animals, 동물이에요. 아주 친숙한 주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교재 73쪽에 여러분이 오늘 배울 문법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죠. 오늘 배울 문법은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선생님이 예전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동명사란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 이름이 뭐예요? 동명사죠. 동사가 뭐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겁니다. 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ing를 붙이는 거고요. 자, 앞에서 우리 강의할 때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해줬거든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명사는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보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또 뭘로도 쓰일 수 있죠?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는 동명사 to 다음 유닛에서 배우고요. 이번 유닛은 주어와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텝 인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인입니다. 교재 74쪽 파트 A부터 시작할게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과 같이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주어 또는 보어로 쓰일 수 있어요. Part A, B, C에서는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의미와 문법적인 특징을 공부할 거예요. 다음으로 Part D에서는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art A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입니다. 네, 계속 설명하고 있죠?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로 사용 가능하고요.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주어이기 때문에

때문에 은는 이가란 말이 붙겠죠?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가 뭐뭐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해석이 돼요. 자, 이거 지금 선생님 설명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배울 때도 주어로 쓰일 때 선생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했었죠? 네,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 예문을 살펴볼게요. Exercising is his hobby. 운동하는 것은 그의 취미이다. Exercise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죠? 해석 어떻게 했나요?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기는, 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렇게 주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더 많은 예문을 self 체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1번, helping makes us feel good. 돕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자, 부드럽게 바꾸면 도와주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든다 라는 뜻이죠. 자, helping, help에 ing 붙어서 동명사가 됐고요. 그 의미는 도와주는 것은 혹은 돕기는 도와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나온, 뒤에 나온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문법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make가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이 나오면, 네,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를 모호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해석했죠? 우리를 느끼게 만든다. 어떻게 느끼게?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다음 이번 문장도 볼게요. Playing is a great way to stay active. 노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다.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자, 우리말로 풀어볼게요. 매끄럽게. 노는 것은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예요. 자, play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었고요. 해석 방법은 노는 것은 혹은 놀기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자, 뒤에 또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문법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way라는 명사를 앞에 great 일반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고, 또 뒤에 투부정사 to stay active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 선생님과 함께 확인이 되나요? 네, to stay active는 여기서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이란 뜻으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way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Playing is a great way to stay active.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에 파트 B로 가서 동명사 뒤에 여러 표현들이 따라 붙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따라 붙을 수도 있고요.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식어가 같이 주어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Understanding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가 주어 부분에 해당하죠. 그리고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Understanding, ing가 붙은 동명사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예요. 자, 이렇게 동명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고요. 근데 무엇을 이해하는지가 궁금하죠? 그 목적어로 each other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 부분에 동명사와 목적어가 같이 따라 나와서 주어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예문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셀프체크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1번. Playing basketball on Saturdays is his hobby. 토요일마다 농구를 하는 것은, playing 하는 것은 그의 취미이다. 네, 이렇게 해석했죠? 토요일마다 농구를 하는 것. 여기서의 동명사는 playing,
하는 것, 여기서 한다는 건 농구, 시합을 하는 거죠. 시합을 하는 것은 이라고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그 목적어로

basketball이 나왔고요. 그리고 언제 하는지 on Saturdays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식하는 어구가 같이 따라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왔죠?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ing basketball on Saturdays is his hobby. 좋아요. 2번입니다. Writing a diary helps with your memory.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기억력에 helps, 도움이 된다란 뜻이에요. 자, writing은 쓰는 것이라고 동명사로 잘 해석을 했죠. 그 다음, writing의 목적으로 무엇을 쓰는지 a diary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에 동명사와 그의 목적어인 diary까지 쓰여 있는 네, 예문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은까지가 주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나 또는 수식하는 말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어 부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이 다음 파트 C에 나옵니다.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해요. 우리 투버 정사가 또 주어로 쓰일 때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 배웠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수를 잘 일치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동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목적어나 수식어가 막 따라 붙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인 걸잘 확인하고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Reading books brings joy to many people. 책을 읽는 것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많은 사람들에게. 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reading books. 읽는 것. 동명사.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그 목적으로 책을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때 동사는 어떻게 쓰여 있나요? brings 하고 수를 3인칭 단수 주어에 맞춰서 수를 일치시켜 s가 붙어 있죠. 자,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아, brings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막상 문제로 문법 문제로 나오면 앞에 있는 books를 보고 s를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핵심 주어는 읽는 것, reading이죠. 동명사가 주어고요. books는 이 reading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명사 수에 맞춰서 쓰는 거지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보고 수를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문맥을 잘 파악해서 정확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연습을 해볼게요. 셀프체크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Taking pictures of other people is or are not polite. 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굉장히 길죠?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어떻다? 예의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is를 써야 될까요? are를 써야 될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taking이죠. 동명사입니다. 찍는 것. 이게 주어예요. pictures 주어 아니에요. people 주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표현은 taking 동명사의 목적어고 또 수식어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을 찍는 것. 이 찍는 것이 주어니까 거기에 맞춰서 3인칭 단수에 맞는 is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Taking pictures of other people is not polite. 잘했어요. 자, 2번도 같이 풀어봅시다. Buying clothes at the mall make or makes me tired.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몰에서,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것은 어떻다? 나를 피곤하게, tired,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의미는 잘 해석했고요. 그럼 알맞은 동사 형태를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 주어가 이렇게 긴데 핵심 주어, 단어 하나만 고르면 뭐가 됩니까? Buying, 사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죠. 뒤에 나오는 close나 at the mall 할때 mall은 뒤에 따라오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buying이 주어니까 그에 맞춰서 3인칭 단수에 맞는 일반 동사 형태는 makes가 되겠죠. 자, makes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Buying clothes at the mall makes me tired.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Part C까지 살펴봤어요. Part C까지는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의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할수 있어요. 특히 주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볼 텐데요. 주격 보어로 쓰일 때는 비동사와 같이 쓰입니다. 이때 의미는 뭐뭐 타기,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다가 비동사의 의미니까 이런 의미로 문장에서 해석이 돼요. 자, 문장 볼게요. One of his talents is drawing people's faces well. 그의 재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주어가 그의 재능이죠. 그의 재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그 주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로 drawing people's faces well. 동명사가 쓰여 있네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의 재능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그리는 것이다. 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격 보호로서 역할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비동사와 같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자, 더 연습해 볼까요? 스텝 체크예요. 1번. 네, His dream job is teaching students at school. 그의 꿈의 직업은 무엇이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teaching, 가르치는 것이다. 네, 맞나요? 그의 꿈의 직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다음 2번 문장도 볼게요. Her main interest is taking care of sick children.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뭐다? 아픈 어린이들을 take care of, 돌보는 거예요. taking이니까 돌보는 것이다가 됩니다. 자, taking care of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돌보는 것, 동명사로 해석하고 주어의 보어니까, 주격 보어니까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비동사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동명사 이렇게 주격 보어로 쓰이는 부분은 여러분이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배울 때또 주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떠오를 거예요. 네, 이처럼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 투부 정사도 같이 복습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자, 우리 동명사 첫 번째 시간 보내고 있어요. 동명사랑 동사에 이렇게 ing를 붙여서 명사 형태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명사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주어로 쓸 때는 은느니가가 붙는다라는 것. 자, 그리고 주어로 올때 이렇게 단순히 동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이렇게 주렁주렁 목적어나 보어, 수식어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Understanding each other is important 하면 서로로 이해하는 것은까지 해석하고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에서 잘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brings와 같이 s를 붙이거나 아니면 비동사면 is, was와 같은 네, 수를 일치시켜서 알맞은 동사를 써야 한다는 것까지 연습해봤어요. 자, 또 보어로 쓰일 때도 배워봤죠?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해서 주격 보어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돼요. 그의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와 같이요.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 주어 보어로 쓰일 때의 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업에서 독해 도전해 봐야겠죠? 네, 여러분 교재 76쪽을 봐주세요.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animals, 동물입니다. 오늘도 어떤 귀여운 동물이 나올까요? 친숙한 주제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Animals move around to find food and friends. 동물들은 돌아다닌다. 음식과 친구들을 to find, 찾기 위해. around는 주위에 란 뜻이에요. 무브와 함께 쓰이면 주위를 막 돌아다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to find, 투부정사가 쓰였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의 의미로 쓰였죠? 음식과 친구들을 찾기 위해. 네, 이렇게 목적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벌써 또 우리 동명사 배우고 있는데 나왔네요. 한번 복습했고요. Sometimes they need

meet crossroads. 때때로 그들은 길을 건널 필요가 있다.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옵니다. 길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they란 animals를 말하는 거겠죠? But crossing roads is very dangerous. 그러나 길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예요. 자, 그러나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Crossing roads,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명사네요. ing 붙어 있죠? 길을 건너는 것은 이렇게 명사로 해석했고 주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is 이렇게 3인칭 단수니까 is가 쓰였죠? 다음 문장. Actually, a lot of animals get into accidents on roads. 사실은 많은 동물들이 길에서 get into accidents, 사고를 당한다. accident는 사고란 뜻이에요. get into와 함께 쓰이면 사고를 당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쓸수 있습니다. 네, 동물들이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가 애니멀이라서 귀여운 동물들이 나온가 했는데, 네, 좀 안타까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To help, we can do several things.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다. 예요. 투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어떻게 해석했죠? 돕기 위해. 네, 또 목적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죠? 벌써 같은 질문에 두 번째 표현이 나왔어요. 돕기 위해서 우리는 several,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 일들이 어떤 건지 뒤에 나오겠죠? One thing is making special bridges or tunnels for animals. 한 가지 일은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다리 또는 터널들을 animals, 동물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네, 이 문장의 주어는 one thing이고요. 그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주격 보호로서 making, 네, 동명사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만드는 것. 이다. 비동사와 함께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뭘 만든다고요? 특별한 다리나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동물들만의 통행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다리나 그런 터널들을 본적 있나요? 네,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다음 문장. Creating segways can help them cross without blank. 네. Creating 하면 만드는 것이죠.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뭐 없이 건너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예요. 자, 여기 빈칸을 일단 문제로 해결해 볼 거고요. 자, creating 하고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습니다. 안전한 길을 하고 목적어가 같이 따라 나왔죠?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돕는다. 그 다음 목적어가 나왔고, 그 다음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자, 이 구문은 여러분 많이 봤었죠? 그들이 뭐 하도록 돕다예요. 네, 그래서 동물들이 건너도록 돕는다. 네, 안전한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돕도록 만드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러면 내용을 잘 이해했고, 우리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읽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 봅시다. 네, 제목이랑 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표현이 돼야 돼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Taking care of sick animals. 아픈 동물을 take care of. 돌보다란 뜻이죠? 네, ing가 붙었으니까 동명사. 돌보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픈 동물을 돌보는 것. 네. 어떤가요, 여러분? 1번이 제목이 될수 있을까요? 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죠. 여기서는 아픈 동물들이라기보다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물들을 그 사전에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몇의 일들을 할수 있다란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To help, we can do several things. 예방하기 위한 거지 아픈 동물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 2번이에요. Making safe ways for animals.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
누구를 위해? 동물들을 위해.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엔 중심 내용과 어울리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죠?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할수 있는 일로 making special bridges or tunnels for animals, creating safe ways can help them cross 까지 읽어봤죠? 네, 한 가지 일은 특별한 다리나 터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동물들이 건널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동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번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하죠. 3번은 왜안 될까요? Hunting for food on the road. 길에서 음식을 사냥하는 것? 네, 사냥한다는 내용이 나왔나요, 여러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정답에서 바로 제외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네,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이 한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Creating safe ways can help them cross without blank.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건너는 것을 돕는다. 하고 without이 나왔는데요. 자, without 하면 이 구문이 여러분 떠오를까요? without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 없이 뭐뭐 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with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자, 이 자리에는 동명사가 올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다 falling, finding, getting 하고 이렇게 ing가 붙어 있는 동명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지 않고 건너도록 도울까요? 1번, falling asleep. 잠들지 않고 건너도록 돕나요? 갑자기 잠든다는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2번. Finding food. 음식을 찾는 것 없이 건너도록 돕는다? 네,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그쵸? 자, 마지막. Getting hurt 하면 다치지 않고 건너도록 돕는다. 네, 어떤가요? 네, 이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앞에서 동물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친다, 위험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으니까요. 다치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해야 전체 글의 문맥과 어울린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풀어본 문장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이지 가이드 같이 보겠습니다. Creating safe ways can help animals cross without getting hurt. 네.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다? 동물들이 뭐 없이 다치지 않고 건너도록 도울 수 있다. 라는 뜻의 문장을 중심 생각으로 네, 놓을 수 있고요. 다음, details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nimals move around to find food and friends. 동물들은 돌아다닌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에요. 음식과 친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네,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A lot of animals get into accidents on roads. 많은 동물들이 get into accidents. 사고를 당한다. 길에서. 네, 그 다음 We can make special bridges or tunnels for animals. 우리는 이런 동물들을 위해서 특별한 다리나 터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creating safe ways에 해당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읽은 글은 동물에 관한 거였는데요. 동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문법 한번더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동명사가 쓰였나요? 도로들을 건너는 것은 하고 건너다를 이렇게 뭐 하는 것은과 같이 명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crossing roads 이렇게 쓸수 있겠죠? Crossing roads is 도로들을 건너는 것은입니다. 다음은 아주 기네요. 동물들을 위한 특별한 다리들이나 터널들을 만드는 것이다. 네, 주격 보호로 쓰인 동명사였는데요. 만드는 것을 making으로 쓰고 다음 목적으로 special bridges or tunnels for animals가 따라 나왔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도울 수 있다 해서 주어의 동명사가 쓰였죠? 우리 많이 해석해 봤어요. 만드는 것은 이번에는 creating으로 표현했죠? Creating safe ways. 목적어까지 주어의 원형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법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선생님의 리뷰 퀴즈가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을 찾는 거예요. 힌트는 help예요. 뭐가 뭐하도록 돕다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문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32강입니다. 오늘 32강에서는 우리 Extra Chapter 중요 문법표 모음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 맨 끝에 보시면 중요 문법표 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 영문법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가 되는 내용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은 내용들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쌤이랑 복습하면서 바로 외워보고 내가 잘 암기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쌤이랑 같이 퀴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유닛에서 배웠던 기수와 서수인데요. 자, 여러분, 기수와 서수 개념 차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 기수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숫자에 해당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 2, 3, 4, 5, 6, 7, 8, 9, 10, 뭐100 이런 숫자들이 모두 기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수는요, 이렇게 양을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수는요, 꼭 읽을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이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 20가지의 숫자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쌤이랑 같이 1, 2 해서 20까지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여러분, 1부터 20까지의 숫자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양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숫자라면 이 서수는 뭐예요?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열 번째 이런 말들이 모두 이 서수에 해당하겠죠. 서수를 암기할 때는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그냥 먼저 암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영어로 뭐예요? First, first. 두 번째는 뭐죠? 바로 second. 세 번째는 뭐라고 읽어요? 우리 third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두 글자를 따서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자, 우리 네 번째부터는요, 모두 th를 붙여주면 됩니다. 기수의 뒤에 th를 붙여서 몇 번째라는 의미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네 번째는 fourth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fifth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무 번째는 twentieth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서수도 같이 한번 읽어보아야겠죠? 우리 첫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지금 쌤 혼자 암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쌤이랑 꼭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어떻게 쓰는지 바로 익혀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first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eleventh,

12th, 13th, 14th, 15th, 16th, 17th, 18th, 19th, 그리고 20th.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수와 서수 이 표를 바로 한번 퀴즈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다음 숫자를 서수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모두 기수가 나와 있죠? 예, 서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4와 11, 20을 각각 서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직접 정답을 말해 주세요. 먼저 4는요, 네 번째라고 할때 우리 기수 뒤에 th를 붙이니까 fourth가 되겠죠. 11의 경우 어때요? 11 뒤에 th를 붙이니까 eleventh가 됩니다. 20은요, 20인데 뒤에 th를 붙이니까 twentieth가 되겠죠.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우리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영어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번을 보시면 first, second, 빈칸 그리고 fourth라고 했거든요. 우리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주면 될까요? 자, first, 첫 번째죠. second, 두 번째. 그리고 fourth는 네 번째니까 아, 세 번째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third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seventeen, eighteen, 빈칸, 그리고 twenty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7, 18, 그리고 20의 사이에 들어갈 말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 어떤 단어 넣어주면 될까요? 바로 19에 해당하는 nineteen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맞춰주셨죠? 바로 우리 다음 중요한 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동사 표가 나와 있고요. 조동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can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can은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의 의미가 있고, 또 뭐뭐 해도 된다, 라는 허락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가능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I can do it.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입니다. can은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can speak French 하면 나는 불어를 말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정할 때는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갖겠고요. 조동사 can의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부정어인 not을 조동사 뒤에 붙여요. 이때 can not은요, 줄여서 쓸 수도 있죠. 줄여 쓰면 can't, can't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annot ride a horse 혹은 I can't ride a horse라고 하면 나는 말을 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can을 활용해서 의문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can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조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조동사를 맨 앞에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you drive a car? 이라고 하면 너는 자동차를 뭐 할 수 있니? 운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락의 can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can은 뭐뭐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 can use my phone 이라고 하면 너는 나의 폰을 뭐 해도 된다? 사용해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문이니까 can을 맨 앞에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n I use your eraser? 이라고 하면 제가 당신의 지우개를 뭐 해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도 바로 잠깐 퀴즈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can을 활용해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 볼게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우리 can 넣어주면 되겠네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번에 보면 그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뭐 할 수 없다.

할 때는 우리 캔디에 낫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캔 낫이 되고요. 이때 캔 낫은 간단하게 줄여서 쓸수 있어요. 줄이면 can't. 그래서 he cannot ride a bike 혹은 he can't ride a bike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역시 3번도 여러분이 직접 정답을 얘기해 줄 텐데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뭐뭐 해줄 수 있나요?니까 우리 조동사인 can을 맨 앞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의문문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동사 다른 종류, 이번에는 may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ay는요, 가장 먼저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e smiles at me. She may like me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면서 웃어주잖아. 그녀가 나를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은 확실한 사실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벼운 추측을 할때 우리는 이 메일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녀가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걸로 봤을 때 그녀가 나를 좋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때는 may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따라서 he may not come home early tonight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오늘 밤에 일찍 오지 않을지도 몰라. 어디에? 집에가 되는 거예요. may not come home early니까 일찍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may는요, 허락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예를 들어서, you may come in이라고 하면, 너는 들어와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의미예요. 또한, 허락을 구할 때도 쓸수 있는데, 우리 may I로 물어보게 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may I have your name, please? 하면, 제가 당신의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메이 역시 우리 잠깐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직접 정답을 말해 보세요. 자, 1번입니다. It began rain today라고 했고요.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대요. 우리 추측에 메이를 써주면 되겠죠? It may rain today 하면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그녀는 너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우리 아까 봤던 예문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뭐뭐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추측에 may를 써주시면 돼요. She may like you. 그녀는 너를 좋아할지도 몰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3번을 보시면 그는 오늘 회의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may 뒤에 우리 not을 붙여서 부정해 줄게요. 그러면 he may not come to the meeting today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을 보시면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할때 공손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은 바로 may I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치사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서 중요한 전치사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시간 전치사들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시간 전치사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는 이세 가지 전치사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요, 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온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전치사를 알맞게 골라서 써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쓰임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in이라는 전치사는요, 계절이나 연도 혹은 월과 같은 비교적 긴 시간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월에 라고 할 때,
우리

월 표현 앞이니까 전치사 in 쓴거 보이시죠? 또 in the afternoon, 오후라는 이 시간대 앞에도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오후에라는 표현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2002년에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2002 앞에 전치사 in을 써주어야겠죠? 왜냐면 연도 앞에는 in을 쓰니까. 하나만 더. summer, summer. 여름이라는 이 계절 앞에도 역시 전치사 뭐 써요? 네, in을 써주는 거예요. 여름에라고 할 때는 on summer 아니에요. in summer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쓰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on 보겠습니다. on은 언제 쓰냐? 특정한 날짜나 요일 혹은 특별한 날에 앞에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On November 25th 혹은 On Christmas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이나 혹은 날짜의 앞에는 전치사 누굴 써주었죠? On을 써주었습니다. 이거 헷갈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하나 더 써보면 우리 Friday, 금요일에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때 전치사 앞에 뭐 써주면 돼요? 우리 요일 앞이니까 전치사 on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t이 남았죠? 우리 at은요, 특정한 시점이나 혹은 구체적인 시각에 앞에 자주 쓰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at night 혹은 at 10 o'clock 가 있죠. 밤과 같은 특정 시점 혹은 10시와 같은 우리 구체적인 시각의 앞에는 전치사 at을 써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쓰임을 구분하는 것 바로 한번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in, on, 그리고 at 중 알맞은 전치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분이 직접 풀어주셔야겠죠? 1번에 보면 June, 6월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월 앞에는 전치사 누굴 쓸까요? 바로 in입니다. 그래서 My birthday is in June. 내 생일은 6월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어서 2번을 보시면 오후 3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시각의 앞에는 전치사 at을 써주면 되겠죠. We will meet at 3 p.m. 우리는 오후 3시에 만날 것이다. 3번을 보시면 뒤에 September 5th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건 9월 5일이 되겠네요. 9월 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 앞에는 우리 전치사 on 써주어야겠죠? She was born on September 5th. 그녀는 9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4번에 보면 우리 night, 밤이라는 특정한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점 앞에는요, at을 써주시면 돼요. The party is at night. 그 파티는 밤에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the morning. 오전 시간대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시간대의 앞에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usually study in the morning 해서 나는 주로 아침에 공부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치사는 어떤 표현과 함께 쓰이는지 짝꿍으로 묶어서 기억해 두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전치사 중에서도 이 장소 전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전치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비슷한 것끼리, 헷갈릴 수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서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under 그리고 below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under이라고 하면 바로 무엇의 아래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under the chair 하면 의자가 이렇게 있고 바로 그 아래라는 느낌이 있죠. 이 표면에 완전 가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 below도 뭐뭐의 아래라는 의미는 있지만 under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아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연히 멀리 떨어져서 아래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서 아래더라도 높이상 아래면 우리 below로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elow sea level 해수면의 아래라는 의미죠. 막연히 멀리 떨어진 아래를 말할 때 우리 below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뭐 위에를 나타내는 over 그리고 on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먼저 over이라고 하면 표면에서 떨어져서 위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over the river이라고 하면 강이 이렇게 있고 강에서 떨어져서 이 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over the river. 그런데 on은 달라요. on은 위긴 한데 접촉해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접촉해서 위에요. 예를 들어서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이 테이블의 면 바로 위에 이렇게 접촉해서 위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접촉했을 때는 on, 접촉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over 써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in인데요. in은 뭐뭐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in the box 하면 상자 안에가 되겠죠. 또 next 하면 무엇의 옆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next to the tree 하면 나무 옆에가 되겠네요. behind 하면 무엇의 뒤에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 behind the door이라고 하면 문 뒤에가 됩니다. in front of 하면 무엇의 앞에죠. 예를 들어 in front of the car 하면 차의 앞에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between인데요. 무엇의 사이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between him and her 하면 그와 그녀의 사이에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장소 전치사 우리 잠깐 퀴즈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장소 전치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고양이가 탁자 위에 있어요. 무엇의 위에인데 고양이가 바로 접해 있겠죠? 접촉해 있겠죠? 따라서 o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at is on the table. 자, 2번 보시면 공이 상자 안에 있어요라고 했어요. 상자 안이니까 전치사 in 넣어줄게요. The ball is in the box. 3번에 보면 그는 차 앞에 서 있어요라고 하였어요. 차 앞에니까 우리 전치사 누구 써줄까요? In front of 써주면 되겠죠? 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ar. 4번에 보시면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있어요. 우리 집 옆에잖아요. 옆에는 next to입니다. There is a park next to my house. 5번에 보시면 신발이 침대 아래에 있어요라고 했어요. 침대 바로 아래니까 우리 under 써줄게요. The shoes are under the bed. 자, 이렇게 완성해 주셨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형용사와 부사 마지막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용사와 부사, 사실 의미와 역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 형태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는 모두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이 형용사라는 건 뭐뭐한이라고 주로 해석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kind 나와 있고요. 또 slow, honest, beautiful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들의 뒤에 ly를 붙이면 누가 된다고 했죠? 바로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사는 주로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돼요. 자, 하나씩 완성해 볼게요. 우리 형용사 kind 뒤에 ly 넣으면 어떤 단어가 돼요? kindly가 되겠죠? 의미는 친절하게. 다음 거 slow. slow 뒤에 ly 붙이면 slowly가 되겠죠? 의미는 느리게. honest 뒤에 ly 붙여볼까요? 그러면 honestly. 의미는 정직하게. 그리고 beautiful 뒤에 ly를 붙였더니 beautifully가 되면서 아름답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사는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고 뭐뭐하게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형용사가 y로 끝날 때에는요,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asy나 noisy, heavy 혹은 lazy 이런 단어들의 경우 다 y로 끝나잖아요. 이 마지막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서 지금 부사를 만들어준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가 같아서 굳이 ly를 붙이지 않는 형태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early, late, high, long, 그리고 hard 이런 단어들의 경우 형용사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그 자체로 부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ly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

그래서 불규칙이므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따로 기억을 하자라고 쌤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주어진 단어의 알맞은 형태를 빈칸에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그녀는 아름다운 가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름다운 가수니까 우리 형용사 beautiful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그는 노래를 한대요. 근데 어떻게 노래를 하죠? 아름답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부사의 형태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beautiful을 부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ly 붙이니까 beautifully가 되는 것이죠. 그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3번 보겠습니다. 그 개는 매우 게으르다. 그 개는 매우 게으르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는 부사 자리가 아닌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the dog is very lazy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My brother works 빈칸 in the garden 이라고 했죠. 내 남동생이 일을 한대요. 근데 정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hard의 부사 형태 기억나시나요? hard는 형용사도 되고 그 자체로 부사 형태도 돼요. 그래서 열심히라는 부사가 필요할 때 우리 그냥 hard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My brother works hard in the garden 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ly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어서 우리 5번 보겠습니다. He came to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왔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 late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는 회의에 늦게 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부사를 집어넣어 주어야겠네요. 늦게라는 의미니까요. 자, 이때 late의 뒤에 ly를 넣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late는 그 자체로 형용사도 되지만 부사도 되는 조금 특이한 아이였죠? 그래서 he came late to the mee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회의에 늦게 왔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6번인데요. She walks 빈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slow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느리게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느리게니까 역시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slow의 부사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slow는 형용사니까 뒤에 우리 ly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She walks slowly 하게 되면 그녀는 느리게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사는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녀는 느리게 걷는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쌤이랑 중요 문법 표 모음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퀴즈를 풀어 보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쌤이 마무리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쌤이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congratulations! 사실 완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려운 개념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항상 즐겁게 또 꾸준히 쌤을 만나러 와주셔서 선생님도 항상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요. 쌤이랑 같이 배운 이 내용들이 앞으로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 234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듣기와 말하기인데요. 여러분들과 담화 하나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대표 문장은 He does know what he should do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자, 오늘의 담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풀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담화 내용 한 문장 한 문장 저희가 좀 들어가면서 대화보다는 아무래도 호흡이 좀 길기 때문에 잘라서 정복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께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답까지 찾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체의 담화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한번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부터 먼저 좀 보실까요? 요거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상황 설명을 듣고 A가 B에게 할 말로 적당한 게 뭐냐? 그럼 기본적으로 줄거리 파악이 돼 있어야겠죠? 상황 파악이 돼 있어야 마지막에 뭐 조언을 할 것이냐, 감사를 표할 것이냐, 혹은 뭐 거절을 할 것이냐 등등등 뭔가 우리가 자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가 영어로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요 경우는 지금 선택지를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선택지를 읽어두실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너 정직해야 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지금 느낌이 어떨지 저 알 것 같아요. 이건 공감을 지금 표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세 번째는 뭐예요? I'll keep it a secret. 내가 그것을 비밀로 이렇게 유지를 좀 할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돼 있나요? Feed the cat right now. 지금 당장 그 고양이를 feed 해 이런 얘기. Feed는 먹이 주다라는 뜻이죠. 고양이에게 당장 지금 먹이를 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홈메이드 쿠키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다섯 개 중에 어떤 내용이 지금 빈칸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Anne이라고 하는 분이 Tony에게 할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선택지까지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셨으면 이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At the moment,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He becomes worried,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if he tells her the truth.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nne most likely say to Tony?
0: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지금 문제 풀이를 해 보셨어요. 자, 사실은요. 이 줄거리를 알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근데 줄거리 과정 안에 분명히 이제 안 들리거나 들렸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처리가 좀 안 되는 이런 지연 지체 현상들이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화기 때문에 더 그래요. 대화는 짤막짤막한데요. 담화는 한 문장의 호흡이 글밥수가 좀 많아가지고 꽤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 이제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저랑 같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처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나요?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0: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듣고 한꺼번에 싹 처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보가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보부터 지금 잘라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0: 자, Tony breaks mother's favorite teacup.

0: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티컵을 breaks. 이거 깨뜨렸다잖아요. 그다음.
1: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0: 자, while he was는 못 들어도 되고요.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쿠키를 갖다가 찾는 동안에 어머니의 자, 티컵을 갖다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티컵을 깨버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1: Tony
0: Tony
1: breaks
0: breaks
1: his
0: his mother's
1: mother's favorite teacup
0: favorite teacup
1: while
0: while
1: he
0: he
1: was
0: was
1: looking
0: looking
1: for
0: for
1: cookies
0: cookies
1: in
0: in
1: the
0: the
1: kitchen.
0: kitchen.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호흡이 요 정도를 충분히 받아낼 정도로 직청직해. 그래서 바로 듣고 바로 한국말로 의미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딱두 개의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최고죠, 이거는. 그 사건이 지금 딱 벌써 처음부터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사고 쳤네요, 토니가. 그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1: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0: 자,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He should를 강하게 읽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소리들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가 뭘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1: At the moment,
0: 자, 그 당시에 at the moment, 바로 그때
1: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0: 자, 이건 충분히 들을 수 있었겠죠.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는 것은 enter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어디에 입장하다. 을이 붙지는 않지만 타동사다. 그래서 enter 다음에는 목적어가 명사로 바로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enters the kitc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sister, 뭐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누나라고 한번 해보죠. N 누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1: He becomes worried,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0: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뭐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뭐 worried 이런 거는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엔요. 정보량이 많아서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영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속도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그것을 처리하는 자, 그 속도가 조금 더 느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따라 읽고 하심으로써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런 상태라면 이제는 divide and conquer. 나누어서 정복하라. 라고 하는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눠볼게요.
1: He becomes worried.
0: He becomes worried. 그 사람 걱정이 됐어요, 그가. 그러니까 동생이 걱정돼갖고. 어떻게 했나요?
1: So he asks Anne.
0: 됐어요? So he asks Anne. Anne에게 요구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덩어리예요.
1: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0: Not to tell mom about it. 어때요? 안 들리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 덩어리로 이렇게 딱 들을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목적어고요. 이 아이는 목적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자, N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들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걱정이 되게 되어서, 그래서, 어땠습니까? 앤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오형식의 문장 배열입니다. 자,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한 두세 번만 좀 반복 좀 해볼까요? 자, 여기부터.
1: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0: 자, so he asks Anne not

0: to tell mom about it.
1: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원어민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듣기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프로세싱, 뇌 안에서의 처리가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자 앞으로 그렇게 이런 문장들은 좀 많이 좀 반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이 뭐예요?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하지 말아줘 라고 누나한테 이제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의 전개는 어떻습니까?
0: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1: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he says he'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기억이 다 나시나요? 이것도 잘라보겠습니다.
0: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1: He says,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He's going to tell mom. 엄마한테 그거 얘기하겠다라고요.
0: His cat did it.
1: His cat did it. 고양이가 그랬다라고 말할 거라고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이. 자 그래서 he says he'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여기는 당연히 뭐가 생략돼 있어요? 목적어절에 대시 생략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생은 꾀를 부려서 거짓말을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것이 지금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가볼까요?
0: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1: 자, 뭐라고 해요? Anne thinks that is right, that is not righ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의미상으로 보면 and thinks that 하고 주어동사를 읽어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약한 소리들끼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니까 게다가 더더욱이 축약과 연음이 발생됩니다. and thinks that it's not right. That it's not right.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께 들리는 것이죠. Anne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문장은 굉장히 긴 호흡의 문장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죠.
0: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1: 자, 잘 들으셨어요. 딱 두 단어였는데.
0: And that if he tells a lie.
1: And that if he tells a lie. 그가 거짓말을 한다면.
0: It will cause more trouble.
1: It will cause more trou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N이 생각한 바는 A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옳지도 않고 그리고 어때요? 거짓말을 만약에 하면 cause more trouble. 좀 더 많은 trouble을. 자, 그러니까 문제를 유발할 거다라고 N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0: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1: 자, 정보량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동생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장이 더 남았는데요.
0: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1: 어때요? 뭐가 들려요? Strongly believe. Forgive him. 이거잖아요. 강력하게 믿는 내용이 뭡니까? 자, forgive him. 그를 용서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contents words만 기억하셔도 이 문장은 충분히 들렸을 겁니다. 자, 그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자, 뭐요? 어머니가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다시 들어보세요.
0: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1: Mom will forgiv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예.
0: If he tells her the truth.
1: 자,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제가 미리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냥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if he tells her the truth.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0: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if he tells her the truth.
1: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 덩어리로 요 문장도 들으실 수만 있다면 자, 긴 호흡이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장 듣겠습니다. 이 문장은 모든 문항에 동일하기 때문에

0: 뭐 이제는 익숙해졌겠죠. 우리가 이 담화 내용 그 누가 누구에게 이 상황을 듣고 할 말이 뭐냐의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1: In this situation,
0: 이 상황에서
1: what would Anne
0: What would Anne
1: most likely say
0: most likely say
1: to Tony?
0: to Tony? 토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여기에는 지금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누나는. 그래서 애니 토니에게 하는 얘기니까 이건 뭔가 조언을 해줘야죠. 자,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한 건 뭡니까?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는 A번을 정답으로 쓰시는 것. 저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답들은 주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 자, 쿠키라고 하는 단어. 자, 지금 안쪽에 있었나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담화 안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선택지들은 오답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정답까지 찾아봤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도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고, 자, 문장들 반복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At the moment,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He becomes worried,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if he tells her the truth.
2: Tony, you should be honest.
0: (목소리)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담화를 듣고 자, 문제풀이까지 다 마무리하고 자, 해설 꼼꼼하게 해드렸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자, 말하기라고 하는 거 특히 담화 부분은 정보량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다 들을 수 있는데 잘라서 들으면 합쳐서 확 들려드리면 처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되게 속상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속상해 하실 게 없는 게 경험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바에 따라서 점점 들을 수 있는 단위들이 좀 늘어나면서 결국은 편안하게 청취가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해드린 그런 문장들 반복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들어보심으로써 자, 그런 것들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목요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내일 다시 이제 만나야 되겠죠? 내일 이제 어휘 강의 통해서 자, 즐거운 시간 또 보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3: (목소리)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거리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요. 그러면서 궁금증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죠.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요. 드디어 배짱이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접속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1: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said the grasshopper.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별장이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누가 찾아왔냐 하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Winter had arrived. 겨울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제 개미 집안으로 가보니까 crackle. 무슨 소리가 나냐 하면 타닥거리는 불 피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래에 나옵니다.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라고 돼 있네요. 상상만 해봐도 뭔가 좀 포근함이 느껴지네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he snowflake, snowflakes라고 하면 바로 눈송이거든요. S가 붙어 있으니까 많은 눈송이들이 되겠죠. 눈송이들이 fell outside, 밖에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즉 눈이 오고 있는 중에 눈이 오고 있을 때 the fire, 불이 뭔가 이렇게 불을 피웠나 봐요. 불이 crackle, crackle이라는 것은 탁탁, 칙칙칙탁 이렇게 불을 나무에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면은 나무가 갈라지거나 이 불이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탁탁, 칙칙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Inside his little nest. nest라는 것은 원래 새 둥지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새 둥지도 되지만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미 집이 되겠죠. 그의 작은 집 안에서 탁탁 치직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집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 불도 피우고 있고 먹을 음식도 많다면 밖에 아무리 추워도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겠죠.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 ahead. 그렇죠. He는 바로 개미가 되겠죠. He had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o see him through. 맞죠. 뭐 할. See through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함께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 바로 겨울이 되겠죠. 곤충들에게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겨울이 어려운 시간일 수 있잖아요. 힘든 시기를 끝까지 견디게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The cold month ahead. 근데 무엇을 버티냐면, 무엇을 끝까지 견디게 하냐면 The cold month ahead. 앞으로 다가

0: 수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개월은 바로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배짱이는 뭐였습니까? 이제, 아, 겨울이 왔네. 아, 일단 먹을 것부터 구하자. 그래서 search for 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찾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아봤는데요. But he could not find any. 그런데 어떠한 음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He was very hungry. 배짱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우, 배야. 아우, 이 음식을 어디서 찾지?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no shelter. 여기에 no가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shelter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 단어죠. 주거지 혹은 쉼터. 즉, 잠을 자거나 묵거나 혹은 머무를 곳을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배짱이는 놀면서 집을 전혀 만들어 두지도 않았고, 혹은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집을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겨울이 왔을 때 당장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나 쉼터가 없었습니다. From the falling snow, 뭐로부터 피할 곳이냐 하면은 from the falling snow, 떨어지는 눈과 그 다음에 bitter, bitter이라는 것은 혹독한 매서운 바람이 아주 쌩쌩쌩 이 차가운 바람이 이 살을 막 뚫고 지나갈 것 같은 너무나 이 아픈 그런 바람들 있잖아요. 그걸 bitter wind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바람이나 떨어지는 눈으로부터 피해서 쉴 주거지나 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네요. 맞죠? 미리 준비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거 제가 두 강의에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게 무언가를 이어주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여러 개의 단어와 여러 개의 단어 덩어리들을 이어주거나 문장을 이어주거나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종류를 문법 용어도 좀 우리가 친해질 겸, 그리고 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등위 접속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가 뭐냐면 등이, 아, 이 등이 간지럽네. 이 등이 아닙니다. 같을 등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등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위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위치, 무언가가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은 혹은 형태나 무언가 특징이 똑같은 이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 말. 그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말이 꼬이려고 하네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 각각의 의미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두었죠. 이걸 다 모으면은 fanboys가 됩니다. 자, 맞죠? F에 맞죠? fan. 그다음에 and a, n에 And, 자, 이렇게 fanboys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이 각각 단어의 의미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이 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so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fanboy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but을 예를 들어볼까요? I am small. 저는 작아요.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그러나 보통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강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의 흐름에서 반대되는 게 나오면 우리가 흔히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 bu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등위 접속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but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게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죠. 자, 반대의 예시를 들면, 지금 앞에 보니까 I am small 이라고 돼 있죠. But 뒤에 문장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의 덩어리가 오거나 혹은 하나의 단어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해주는 것과 같은 덩어리가 와야 된다. 앞에 문장이 왔으니까 뒤에도 문장이 와야 된다. 그게 등위, 맞죠? 같은 위치에 있는 그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ea or coffee? 당신은 차 드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이렇게 차,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or, 여기에 뭐뭐 또는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or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똑같은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tea o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or을 사이에 두고 앞에도 단어 하나가 있고 뒤에도 단어 하나가 왔죠.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 어렵지 않죠. 외우는 방법, fanboys!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0: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창이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기억하게 되었어요. 기억했어요. 누구를 기억했냐면 개미를 기억했죠. 근데 이 개미는 누구냐면 he had met in the summer 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만난, 언제 만난? 여름에 그가 만난 개미를 기억했습니다. 아, 개미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똑똑똑.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제일 앞에 나오는 he는 바로 배짱이가 되겠죠. 배짱이는 knocked on, 문을 똑똑똑 노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On his door, 여기 있는 his는 개미겠죠. 개미의 문을 두드렸고요. Asked him, 그에게 물었습니다. 즉,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If he had any spare food, 개미가 If he had any spare food,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냐면 spare이라는 것은 여분의, 추가적인, 여분의 음식을 좀 더 가지고 있는지, 즉 배짱이인 내가 내 좀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개미한테 너 여분의 음식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개미의 대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개미는 황당한 거죠. 왜 너는 너 자신의 음식을 안 가지고 있니? 다 봤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짱이야, 너는 왜 네 음식을 안 가지고 있어? 왜 나한테 와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배짱이는 놀았잖아요.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개미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화를 냈는지 조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Did you not store? 너는 저장 안 했니? Any in the summer? 뭐요? 여름에 그 어떠한 음식도 너는 저장을 안 해뒀어? What were you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었니? 뭐 했니?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가 이야기하죠. I was so busy. 나 너무 바빴어. 뭐 하면서 바빴다고요?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너무 바빴어요. 뭐 한다고 바빴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먹는다고 바빠서 그래서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그 어떠한 일도 못했어 said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이야기했어요 즉 너무 바쁘게 일을 한 게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한다고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로 가면은 그래도 미안하지만 정말 후회스럽지만 찾아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1: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said the grasshopper.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Snowflake. Snowflake. A tiny snowflake landed on my hand and melted. Search for. Search for.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Shelter. Shelter. The dog ran to a small shelter during the rain. Bitter. Bitter.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Spare. Spare.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글에서 본 bitter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bitter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기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조금씩 앞뒤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medicine was very bitter.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릴 적에 이 물약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물약을 먹는데 그 약이 그렇게 쓰고 마셔보셨거든요. 그래서 약이 어떻다고요? 약이, the medicine, 약이 was very bitter, 매우 썼다. 너무 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이 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맛이 쓴, 뭔가가 강하고 뭔가 유쾌하지 않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Losing the game made him bitter. 그렇죠. 경기에서 지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bitter. 경기에서 졌으니까 그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가 경기에서 졌어요. Bitter. 쓰대요. 이 느낌이 쓰대요. 맛은 지금 경기에서 졌으니까 맛을 느끼진 않지만 그 기분이 쓰다라는 것은 바로 씁쓸한 혹은 분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죠. 연결이 좀 되시죠? 자, 그 다음. We walked home in the bitter cold.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언제, 뭐 안에서 걸어갔냐면 in the bitter cold. Cold라는 것은 추위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춥냐면 조금 추운 게 아니라 쓰게 춥다라는 거예요. 정말 쓴, 이 쓴 맛이 나게 춥다. 쓴 맛이 나게 춥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 추위가 맛이 나진 않지만 바로 날씨, 바람이 혹독한 매서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추운, 아주 이 혹독하고 매서운 추위 안에서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모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장수와 대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법적인 후견인인데 그 자리를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을 올렸는데요. 잠시 후에 어떠한 맥락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건물들이 붕괴하는 추세를 요즘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물이 붕괴하면서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세계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준비했고요. 그리고 먼저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주제가 되겠죠? Britney Spears 사람 이름인 건다 아실 겁니다. 뭐 유명한 가수고요. Once her conservatorship to end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요 conservatorship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후견인 자격이다, 그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ritney Spears가 자신의 후견인 제도가 끝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2: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들은 내용 가운데 몇 가지 표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Conservatorship.
2: Conservatorship.
1: To pretend.
2: To pretend.
1: Abusive.
2: Abusive.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오늘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servatorship이라고 하는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후견인 제도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To pretend, 뭐뭐인 척하다, 혹은 사칭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Abusive, 폭력적인, 학대하는 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abuse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나 동사로 쓰이는데요. 물론 동사로 쓸 때는 abuse, 그리고 명사로 쓸 때는 abuse, 이렇게 발음이 좀 차이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hysical abuse라고 하면 신체적인 학대, 즉 구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Verbal abuse라고 하면 그거는 언어적인 학대, 욕설을 얘기하고요. Sexual abuse라고 하면 그거는 성적인 학대, 그게 세 종류인데 오늘은 어떠한 종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부 내용을 보면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그렇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신의 팬들에게 일단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라고 하죠. 인용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도를 할때 코트란 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코트란 얘기는 지금부터 그 사람이 한 말을 고스란히 인용합니다라고 할때 종종 인용됩니다. For quote,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unquote라든가 end quote 그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안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본인이 다 괜찮다라고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pretend, 가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속은 괜찮지 않은데, 아, 저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그렇습니다. suffer는 고통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본인의 말에 따르면 abusive, 학대적인 그러한 후견인 제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와

0: 나중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과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버지의 후견인 제도가 사실은 자신에게는 이게 너무나 억압적이고 학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The singer told the US court,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미국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양쪽 문장 가운데 양쪽에 하이픈이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카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다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문법적으로 빼내도 문제가 없고 추가 정보를 넣어주는 삽입부나 삽입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얘기한 바는 본인의 아버지의 이 후견인 제도가 본인의 개인적인 삶, 사생활과 재정 상황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3년 동안이나 유지해 왔단 말이죠. 이제는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이 보도가 나오고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냈는데 얼마 후에 결국 법정에서는 아니다. 아버지의 후견인 제도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2: Britney Spears wants her conservatorship to end. Britney Spears has apologized to fans for pretending like I have been okay while suffering under what she calls an abusive conservatorship. The singer told a US court that she wants the conservatorship, which controls her personal life and finances, to end after 13 years.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Nearly 100 missing. 자, missing이라는 단어는 사건 사고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missing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실종된이라고 할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실종되었다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니까 마치 영어로는 수동태로 써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She is missing. 이렇게 missing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100명 가까이 실종되었습니다.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건물이 붕괴한 사고 이후에 말이죠.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2: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평상시에 잘 몰랐던 표현들도 나올 것 같고요. 단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 Keywords 듣고 확인합니다.
1: To comb through.
2: To comb through.
1: Rubble.
2: Rubble.
1: With a roar.
2: With a roar.
1: To be unaccounted for.
2: To be unaccounted for.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0: 첫 번째 표현입니다. To comb through. 아마 이 표현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봐서 모르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comb이라고 하는 단어가 빛이에요. 빛으로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든가 장소를 구석구석 찾다, 샅샅이 뒤지다라고 할 때 comb through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니까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rubble. rubble이라고 해서 잔해입니다. 건물이 무너진 잔해를 rubble이라고 합니다. with a roar. roar 이런 느낌이죠. 굉음을 울리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be unaccounted for. for까지 꼭 쓰셔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에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to be missing 이란 단어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be unaccounted for, 행방불명이다, 실종되었다. 근데 여기 be accounted for는 사람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도 씁니다. 어떤 부서에 컴퓨터 30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죠. The death toll, 사건 사고 나올 때마다 거의 95%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망자 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주어는 당연히 rescue crews, rescue workers, rescue units. 다 구조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구조대가 rubble이니까요. 잔해, 수톤에 해당하는 잔해를 샅샅이 구석구석 뒤지고 있습니다. Looking for survivors,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요.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여기까지 볼까요? 당연히 주어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오션프런트라든가 이렇게 쓰면 이제 앞에 바다가 있는 거죠. 즉 해변가에 위치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tory라고 하는 단어는 뭐 아시다시피 몇 층 건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콘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콘도 하면 자꾸 이제 콘도미니엄, 우리는 이제 어디 콘도 여행 가서 사용하는 콘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apartment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12층짜리고요. 해변가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의 일부가 굉음을 울리면서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n a town outside Miami. 영어 기사나 영자 뉴스를 보다 보면, 영어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장소 바깥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Outside Seoul이라고 쓴다든가 Washingto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동네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컨대 경기도 뭐 어디 광주, 안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큰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Outside Miami라고 쓰는 겁니다. Miami는 아니고요. 그 바깥인데 좀 가까운 거리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Killing at least one person. 그리고 최소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아직도 100명에 해당하는, 100명이 조금 육박하는 사람들이 실종 상태인데요.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그렇습니다. Raise fears. Raise라는 동사 많이 쓰죠? Raise questions, 의문을 제기하다. Raise concerns, 우려를 제기하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는 우려, 두려움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초기에 나온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명 사망에 100명 가까이가 실종 상태인데요. 가장 최근 상황은 12명 사망에 147명 실종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전체 이야기 듣고 정리하시죠.
1: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2: Nearly 100 missing after Florida building collapse. Rescue crews are combing through tons of rubble, looking for survivors after part of a 12-story oceanfront condo building collapsed with a roar in a town outside Miami, killing at least one person. Nearly 100 people are still unaccounted for, raising fears that the death toll could climb sharply.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구문, 이런 활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의 활용인데요. Rubble이라는 단어하고 Debri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Rubble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Debris는 S가 발음이 안 됩니다. 묵음인데요. 둘 다 이게 우리가 뭐 잔해라고 합니다만 쓰임새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잔해 아래 갇혀있던 세 사람의 생존자가 구출되었습니다. 그죠? 건물이 무너지니까 잔해 밑에 깔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three people trapped under the blank were pulled out alive. 그죠? Pulled out alive 하면 생존한 채로 무사하게 구출된 거고요. Pulled out dead 라고 하면 그거는 사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0: 잔해 밑에 깔려 있는이라고 그래. Three people who were trapped under the 이때는 rub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건물의 무더기 잔해는 rub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깔릴 때라고 하면 rubble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10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자욱한 먼지와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a 10-story building collapsed, leaving a massive pile of dust and blank. 파편 혹은 잔해라고 할 때 이때는 rubble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debris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같은 건물이 무너져도 이 더미에 해당돼서 사람이 깔릴 만한 곳은 그 자리는 이제 rubble이라고 하는 거고요. 뭔가 깨지고 흩날리는 종류의 파편, 그거는 debris라고 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debris에 밑에 깔려있고 debris에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rubble이 아니라 debris, 파편 혹은 잔해라는 개념으로 써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 들어보시죠.
1: Three people trapped under the rubble were pulled out alive.
2: Three people trapped under the rubble were pulled out alive.
1: A 10-story building collapsed, leaving a massive pile of dust and debris.
2: A 10-story building collapsed, leaving a massive pile of dust and debris.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연장선에서 search and rescue efforts, 수색 및 구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건물의 일부가 붕괴된 지 한나절이 넘게 지난 가운데 아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절박한 구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건물 일부가 붕괴된 건 조금 전에 했고요. 한나절이 넘게 지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색 및 구출 작업이 필사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갇혀 있다라고 할 때 to be trapped. 조금 전에 보셨던 표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진행 중이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going on 혹은 something is on the way란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볼까요? A blank search and rescue effort, 그죠? 수색 및 구출 노력이 is on the way, 진행 중입니다. For those who are still trapped under the rubble. 조금 전에 보셨던 표현 고산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한나절이 좀 넘게 지났잖아요. More than half a day after part of a condo building collapsed.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More than half a day after. 요 정도를 맛깔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필사적으로 진행 중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면 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품사를 우리말과 영어의 품사를 같게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영어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원어민 기자가 쓴다면 어떠한 스트럭처, 어떠한 순서, 그리고 어떠한 단어 표현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수색과 구출 노력 자체가 절박한 거죠. 그래서 a desperate search and rescue effort is on the way for somebody trapped under the rubble. 그리고 시기는 more than half a day after.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earch and rescue efforts. A desperate search and rescue effort is underway for those who are still trapped under the rubble, more than half a day after part of a condo building collapsed.
2: Search and rescue efforts. A desperate search and rescue effort is underway for those who are still trapped under the rubble more than half a day after part of a condo building collapsed.

0: 오늘도 참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액기스만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Conservatorship.
2: Conservatorship.
1: To comb through.
2: To comb through.
1: Rubble.
2: Rubble.
1: Debris.
2: Debris.
1: To be unaccounted for.
2: To be unaccounted for.
1: To be underway.
2: To be underwa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 그레모 코치 표준편 제24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레모 코치 정 코치고요. 이제 거의 끝까지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잘 왔고요.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약속 지켜서요. 맨날 만나야 되고요. 추가 문법,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덧붙여서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21, 2, 3, 4 이렇게 추가 문법 같이 배워볼 겁니다. 특히나 제가 미리 살짝 봤는데요. 투부정사, 좀 중요한 문법에 대한 추가 문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알찬 시간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준비 딱 해주시고요. 우리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퀴즈로 만나봅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열공하시고 나면요, 다음 문장이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지금도 해석이 좀 될 수 있죠. 뭐 passengers are to wear their seat belts 하면은 뭐 승객도 보이고 안전벨트도 보이고 뭐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문법이 좀 매콤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are to wear 적이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오늘 열공하시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공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울 추가 문법은 21번째네요, 벌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문법을 좀 공부를 해보고 또 영어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만나봤을 겁니다. 어디선가 봤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더 막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for 목적격, of 목적격 이런 게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자,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난 처음 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투부정사 기억나시나요? 요거 이제 복습도 한번 싹 하면서 가는 게 이 추가 문법의 묘미 아닙니까? 투부정사가 뭐였어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어요. 원래 있는 동사에다가 to를 딱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부사라던가 요렇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투부정사라는 문법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원래 동사였습니다. 거기다 to를 붙였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는데, 얘를 명사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순수 혈통의 명사와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요, 기본적으로 이 투부정사 안에는 동사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피가 흐르는 거야. 순수하게 명사의 피가 흐르는 그 명사랑 동사의 피가 흐르면서 명사의 내랑은 좀 다릅니다. 얘는요, 동사의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명사로 쓰일 때든 뭐 할 때든 얘는 기본적으로 이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동사가요, 주어가 있어요. 모든 동작에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도요, 사실은 누군가가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그거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의미상의 주어냐면요, 그냥 주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어 하면은 문장의 주어는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는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주어는 그냥 주어라고 부르면 얘랑 헷갈리니까 우리가 의미상 얘에 대한 주어야.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for 목적격이 튀어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요, 이 동사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동사,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얘에 대한 주어를 찾으면요, 그게 의미상 주어예요. 문장 안에 그게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Susan은요, want to, 원하죠. 뭘 원하는데요? to learn Japanese, 일본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learn은 누가 learn 하는 거예요? 누가 배워요? 이 문장에서 Susan이 지금 원하고 Susan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이 learn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뭘 더 추가할 이유가 없어요. for Susan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동사에 대한 주어를 찾아서 그게 문장에 이미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얘가 의미상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 해석해볼까요? 이 문장은 솔직히 진짜 어려운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인데요. 나는요, want, 원해요. you, 네가요, to learn Japanese, 일본어를 좀 공부하기를, 배우기를 원한다. 이 맥락에서는

누가 배우는 거예요? 네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요게 you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for you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저렇게 쓰는 거고요. 저기서 you가 뒤에 나오는 to learn이라고 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뭐 어렵게 뭐 많이 적어놨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동사의 주어를 찾으면 그게 의미상 주어예요. 그 다음에 it's not easy. 이거 가짜 주어 썼네요. 진짜 주어 여기 있네요. 뭐가 쉽지 않대요? To learn, 배우는 건데요. Foreign language, 이게 외국어죠.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예, 뭐 저도 중국어 이런 거 도전해봤는데 쉽지 않아. 영어 하나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공감 가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누가 배우는 건데요? 이거는요. 이거는 일반인들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이때 외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할때 배우는 주어는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일반인이라도 외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일 때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쓸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읽으면서, 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외국어 배우는 건 쉽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이런 경우의 공통점들이 뭐냐면요. for 목적격. 우리가 어디선가 봤을 법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써준다라는 거예요. 왜? 문장 안에 다 있거나 쓸 필요가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봐왔던 얘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냐?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방금 본 문장들은요. 투부정사의 그 동사의 주어가 다 문장 안에 있었죠. 지금 보실 것들은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를 해줘야죠. 투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주체가요. 문장 안에 없어요. 써줘야 돼. 그럴 때얘 바로 왼쪽에다가요. for 다음에 저렇게 이제 써주는데 이걸 목적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 요런 거 집어넣을 때 목적격의 형태 다들 많이 아시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me고요. 그라면 him이고요. 그녀라면 her이고요. 우리라면 us이고요. 그들이라면 them이고요. 이렇게 목적격을 써준다 그래서 for 목적격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 써줬어요. 보세요. 일단 요만큼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It's easy. 쉽대요. 가짜 주어죠. 뭐가 쉬운데요? To learn Japanese.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쉽대요. 근데 여기서 요걸 딱 빼버리면요. For Koreans가 원래 없었다면은 일본어를 배우는 건 쉽다. 이래 버리면 딱 들을 때 무슨 느낌 들어요? 전 세계인들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일본어라는 언어는 너무 이게 쉬워가지고 배우기가 쉽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면 좀 쉽거든요. 비슷한 발음도 많고 구조도 비슷해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면 쉬운 겁니다. 이 learn에 대한 주어가 한국인들입니다. 근데 문장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for Koreans를 바로 왼쪽에다가 딱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정말 대표 유형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왼쪽에 for 명사가 딱 있습니다. 밑에 것도요, 이거 for you 먼저 빼고 볼게요. Here is a new book. 새로운 책이 있다. To read. 읽을 책이 있는 거죠. 이 to read가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new book을 꾸며주는 건데, 읽을 새 책이 있다. 누가 읽어요? 네가 읽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읽을 새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read라는 동사에 대한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상황. 근데 문장에 없으니까는 for you를 이렇게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봤죠. of 다음에 명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얘네가 와야 될 때.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면요. 뭐 kind 친절하고요. nice 되게 멋지고요. clever 똑똑하고요. foolish 어리석어요. crazy 뭐 약간 좀 미친 거죠. 그리고 rude 하면 무례한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성격 같은 거 다음에는요. of 명사 to 부정사 갑니다. rude 한번 써볼까요? 무례했어요. 뭐가요? 가짜 주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of가 오게 되면서 이때 해석을 갖다가 뭐 그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of가 뭐뭐의잖아요. 근데 저기서 그의 이러는 순간 이제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투부정사 왼쪽에 있는 저 녀석은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그가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께서 움찔하시지. 안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가 talk like that.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rude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토크를 누가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쓰려고 보니까는 앞에 사람의 성질이 나타나 있어서요. 저럴 때에는 우리가 of로 고쳐줬다 이거죠. of him. 이렇게 써줬습니다. 되셨나요? 의미상 주어. 자, 많은 걸 했지만 사실은 딱 정리하면은 to 동사가 있어요. 여기 동사가 보이죠? 이 동사의 주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문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에는 우리가 for 목적격, of 목적격의 형태로 써줬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exercise 한번 해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Is there any work? 에? Me to do? 왜 이렇게 썼어요? 자, 어떤 일이 있나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나요? 이 정도의 맥락 아닙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지금 for를 추가를 해주면 되는 그 정도의 맥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s very kind. 되게 친절하시네요. 딱 봐도 of가 빠졌죠. 그리고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kind가 있습니다. It's very kind of you는 그냥 무슨 이렇게 랩 가사처럼 쭉 나가야 되는 겁니다. It's very kind of you. 너가 To help me, 나를 도와주다니, 와 정말 친절하구나. 요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잠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to 동사에서 그 동사의 주어가 곧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for 목적격, of 목적격 써주셔도 되고, 문장에 원래 있을 때에는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정보 캐고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자, 투부정사 특집입니다. 이번에는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추가 문법 22번째 시간이고요. 의문사가 무엇이냐? 이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름에 답이 있죠. 의문할 때 쓰는 거예요. What, when, where, how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투부정사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요. What 하면 무엇이고요? When은 언제고요? Where 어디서고요? How 하면 어떻게잖아요? 요거랑 투부정사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실 요거는 중학교 때잘 많이 안 나오는데 whether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할지 안 할지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whether to가 합쳐져가지고 뭐뭐 할지 어떨지라는 요런 덩어리까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고급 덩어리고요. 고급. 고급 덩어리고, 이게 이제 하나로 뭉쳐져가지고요, 사실은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명사 덩어리가 되어서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해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요, 아주 재밌어요. 원래 이거 의미 다 알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표준편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정도 지금 클래스 되면은 뭐, 다들 아시죠? 요건 좀 어려워. 지금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 다 알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에다가 투부정사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합쳐볼까요? 문장에서 합쳐볼게요. 자, 니게 parents는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요. told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덩어리예요, 덩어리. 영어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서 보여야 되거든요. 저게 끊어읽기지 뭐예요. 영어 모르는 친구들은 what to do를 다 끊어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what to do가 한 덩어리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what이 무엇이잖아요. to do 합쳐봐요. 뭘 할지. 맞아요. 그거예요. 뭘 할지 또는 뭘 해야 되는지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니게 부모님은요, 그에게 뭐 말해줬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준 겁니다.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he, 그는요, asked, 물어봤어요. me, 나에게 뭘 물어봤는데요? 역시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how가, 어떻게 아닙니까? 무슨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스테이크 요리하는지를 물어봤다. 오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you, 너는요, should know, 알아야만 한대요. when 하면은

언제 아닙니까? 언제? To ask for help. Ask for help 하면 도움 요청하다군요. 그럼 언제 도움을 요청할지를 알아야만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 몰라요. 이거 I 끊기도 좀 민망하다 그렇죠? 우리 저 정도는 뭐한 방에 가지 뭐. I don't know. 몰라. 뭐를. 웨더리 고급입니다. 뭐뭐 할지 안 할지. 이거 좀 어렵고요, 사실은. 하지만 뭐 의미 알고 나면 합칠 수 있다. 뭐 할지 안 할지. To stay or go. 머무를지 갈지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머물러야 될지, 있어야 될지, 갈지를 나는 I don't know.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나아가 본다면은 이렇게 의문사나 이런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이 덩어리는 명사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잖아요. 의문사나 이런 whether이 붙어 있는 덩어리는 하나의 큰 명사 덩어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를 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문법책들 공부하다 보면은 명사적 용법 공부할 때 얘가 같이 나올 거예요.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의문사를 붙여도 명사적 용법에서 이제 명사로 쓰인다. 요렇게 아마 설명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우리 같이 한번 문제 볼까요? 엑서사이즈 A예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A, B번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의문사 그리고 투부정사 합쳐져 있는 요거 형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옮겨보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그리고 이제 덩어리. 덩어리. 의문사 투부정사 보이면은 덩어리 합쳐주면서 언제 to come to your house 너의 집에 올지를 말해달라는 거죠. 끝.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How? 어떻게? 또는 뭐하는 방법? To cook spaghetti. 너 스파게티 요리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스파게티 요리하는지 너 알고 있냐? 끝.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해석 쭉 한번 해보시고요. B번에 보면요. 요거 이제 한국말 영어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래머 코치 책은요.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들 다 써보시고요. 정답 확인하시고요. 의문사, 투부정사 저랑 정리하고 올게요. 자,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하기 갑니다. 의문사를 붙여봤습니다.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 게 의문사를 딱 붙였더니요. What, when, where, how 또는 이제 whether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to 부정사를 딱 쓰게 되면은 얘네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해석은 원래 그 의문사와 whether의 의미들을 잘 살려가지고 to 부정사랑 합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특히나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사실 중1, 중2에게는 어렵습니다. 뭐 할지 안 할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문장 통해서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겁니다. 추가 문법 23번째 시간이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싶죠? Find it, to 부정사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뭐랄까 고급스러운 문법을 다루게 됩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는 감옥적어, 진목적어예요. 이게 워낙 용어가 어려우니까 지금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건데 감옥적어, 진목적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법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잡으면은 진짜 고2, 고3까지 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주어가 되게 길고 복잡할 때 이거를요,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텅빈 공간에다가 가짜 주어인 is을 갖다가 딱 써놓습니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근데 감옥적어, 진목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인데 얘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연결되는 연관 검색어랄까요? 연결되는 애가 오형식 문장이에요.
문장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봤을 때, 1, 2, 3, 4에서는 감옥적어가 나올 수

수가 없고요. 오형식 문장에서만 감옥적어가 생겨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오형식이 이렇게 생겼죠. 주어 쓰고요, 동사 쓰고요, 목적어 있고요, 목적격 보어인은 요런 식의 네 덩어리입니다. 근데 to 부정사가요.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래. to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어. 헌데 to 부정사가 이렇게 짧지 않잖아요. 보통 좀 길잖아요. 이 동사 때문에 뒤에 막뭐 따라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노란색 덩어리들처럼 좀 길잖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문장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어라는 것도 언어예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든 거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말이 잘 통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문장이 복잡하고 이래 버리면요, 서로 말이 잘안 통합니다. 이거는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정한 게 있어요. to 부정사 너가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투부정사가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는 가짜 목적어인 it을 딱 적어 놓고요.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는 제일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고요. 오형식 문장에서만 딱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김밥 싸보셨어요? 김밥? 김밥 싸보면요. 안 싸봤을 수가 있는데, 김밥 쌀때 보면은 이렇게 재료를 많이 넣고 싶죠. 그래서 막 많이 넣어야 또 맛있잖아요. 막 밥맛 많고 막 속에 없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막 많이 넣잖아요. 많이 넣어서 막 싸잖아? 그러면은 칼로 자를 때 옆구리가 터져요. 이게 재료 막 가득 집어넣으면 막햄막 3개씩 4개씩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싸면은 자를 때 이게 옆구리가 터진단 말입니다. 얘가요, 이긴 투부정사가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요, 옆구리가 터져요. 그리고 들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적어, 진목적어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오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 문장은요, 주어가 있죠. I, 나는요, found, 알게 되었다. 무언가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 건데요. 원래 이 자리에 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원래 it은 없었어요. 이 노란색이 it 자리에 있던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I found to work with her difficult 이렇게 들립니다. I found to work with her difficult.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대본에 조금 복잡하지 않아요? 중간에 어? 하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가짜 목적어가 들어오면서 진짜 목적어를 제일 뒤로 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다시 들어봐요. I found it difficult. 나는 뭔가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대. 그럼 딱 집중을 할거 아닙니까? 뭐가 어렵다고 알게 된 거지? To work with her. 그녀랑 일하는 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가조도 마찬가지고, 감옥적어 마찬가지인데, it을 딱 써가지고요. 먼저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야, 나뭐 되게 어려운 걸 알게 됐어. 그랬을 때. 딱 집중을 받은 다음에, 아, 그녀랑 일하는 거, 야, 이거 너무 어렵더라. 요런 식으로 뒤에 중요한 내용을 딱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감옥적어, 진목적어고요. 또 해볼까요? They, 그들은요, thought it strange, 무언가를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이상한지. 그때 딱 말해주는 겁니다. To eat with chopsticks. 젓가락으로 먹는 거를 되게 이상한다고 생각을 했다. 뭐그 사람들이 뭐 서양 문화권에서 왔겠죠? 그래서 뭐그 젓가락으로 먹어? 야, 신기하다. 젓가락으로 먹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또는 낯설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어브는요. This oven은요. Makes it easy. 무언가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To cook a meal. 이제 밥을 요리하는 거요. 식사를 이렇게 마련하고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준다. 요렇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할수 있겠죠? 좀더 가볼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consider 하면은 대표적인 그냥 진짜 오형식 동사 아닙니까? 뭐를 뭐라고 여기다. 나는 뭔가를 굉장히 polite, 예의 바르다고 여겨요. 딱 집중되잖아요. 뭘까? 뭐가 예의 바를까? 인사 잘하는 거? 뭘까? To open the door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나는 굉장히 예의 바른다고 여긴다. 좋아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my English skills, 나 영어 기술은요, make it easy.
무언가를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우, 응용 갔어요. 야, 이거 봐라. for me가 붙었죠. 이거 뭡니까? 투부정사 왼쪽에 있는 요거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의주가 딱 들어왔고요. 뭐가 쉽게 만드냐면은 for me, 내가. 여기서 나를 위해 가면 완전 재미없어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답게 내가 to travel abroad 해외여행하는 거네요. 오, 내가 해외여행하는 거를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할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형식에서 발생하는 의미상의 감옥적어, 집목적어고 여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까지 한번 더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요, 전부 다 의미상, 그러니까 자꾸 의미상이 나오네요. 감옥적어, 집목적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형식 동사들이고요. 좀 낯설 수 있거든요. 하나씩 의미를 좀 잡고 갈게요. find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find 하면은 발견하다, 찾다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건 오형식 의미가 아니고요. 삼형식, 뭐 보물 발견하다, 뭐 찾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오형식으로 쓰게 되면은요, 뭐가 뭐하다고 알게 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많고요. consider 뭐가 뭐하다고 여기다, make는 뭐를 뭐하도록 만들다, think는 뭐를 뭐라고 생각하다, believe는 뭐를 뭐라고 믿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를 놓고 진짜는 뒤로 빼는. 요게 바로 뭐다? 감옥적어, 집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지 진짜 어려운 문법이에요. 뭐 오형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법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죠. 밑에 있는 A, B번 문제 전부 다 풀어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요거 A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4번. 감옥적어 이시직은 가리키는 거를 찾아가지고요.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까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find 하고 뒤에 뭐 복잡한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오형식으로 find 쓰인 거잖아요. 뭐가 뭐하다고 알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가요. 어렵다고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뭔데요? 여기 있네요. 진짜 목적어 여기 있네요. To understand him. 그를 이해하는 거. 그를 이해하는 거. 원래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저기 있으면 김밥 옆구리 터지죠? 그래서 뒤로 빼버렸죠. 감옥적어죠? 집목적어죠. 그럼 4번에 Consider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고3까지 진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진짜 저거는 탑10 안에 들어요. consider. 정말 많이 나오고요. 뭐를 뭐라고 여기다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무언가를, duty 하면요. 의무네요. 무언가를 그의 의무라고 여깁니다. 진짜 목적어 여기 있네요. 투부정사. to support his family. support 하면은 부양하다 이런 뜻이죠.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그는 그의 의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다른 것들도 같은 요령으로 뒤에 있는 투부정사 찾아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할수 있겠죠. 가짜 목적어 그리고 진짜 목적어입니다. 복습하고 올게요. 자, 굉장히 어려운 거란 겁니다. 투부정사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우리는 감옥적어를 지금 공부를 한 거고요. 감옥적어 is을 쓰는 거죠. find라는 이런 오형식 동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적어 is를 딱 써주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는 제일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왜? 영어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무조건 뒤로 빼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문으로 find it difficult, 무언가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다. To work with her, 그녀와 함께 일하는 거요. 뒤에 있는 to work with her이 집목적어인 거, 그리고 위에 있는 is이 감목적어인 거, 알수 있겠죠? 우리 이제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투부정사의 이제 꽃이다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왔습니다. 기타 표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기타라고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중요한 게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기타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조건, 비투. 와, 이건 뭐, 대단한 애들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동사에다가 딱 투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부사로 쓰게 되면은 문장에서 막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죠. 그냥 의미만 더해줍니다. 근데 그 의미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석을 우리가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얘가요, 지금 좀 쓰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요만큼만 끊어가지고요. 비투용법 같은 경우에는요. 또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 일들을 나타내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꽤나 좀 복잡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이랑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비투용법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 먼저 부사적 용법부터 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요. 베티가요. 이메일을 체크를 했죠. 그리고 요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리 명사 아니고요. 꾸며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부사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독특한 해석입니다. 부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목적의 의미가 강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녀가 50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체크한 건 아니거든요. 체크해 봤더니 50개의 메일이 있던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결과입니다. 1번 동작을 했는데 그 결과 2번 동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메일 체크해봤는데 그 결과 50개의 메시지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요, try to forget her.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해서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only를 잠깐 볼래요. 이거 오직 아니에요. 이건 오직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only가 투부정사 앞에 붙어 있으면은 나는 부사적 용법의 결과야. 라고 하는 거를 얘가 표시해 주는 겁니다. only to fail 하면요. 오직 뭐 이게 아니고요. 결과 용법인 거예요. 그는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only to fail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다. 요렇게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to see them talk. 약간 조건 같은 느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를 보게 되면요. 본다면은 너는 생각할 거다. 그들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if의 느낌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얘네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조건의 느낌. 자,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요. 키워드가요. 비투 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 일, 요걸 이제 딱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비투 용법이 사실은 뭐냐면요. 얘가요,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요.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 자리가 문법적으로는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보어가 될수 있는 성분은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요. 그럼 투부정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때요. 명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형용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내 취미는 우표 수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로 들어가면은 해석은 우리가 이미 본 강의에서 다 살펴본 애가 되는데 얘가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면요. 얘랑 달라지면서 형태적으로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겠죠. 근데 요게 해석이 오묘해집니다. 어떤 해석이 되느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 그래서 비투용법이라는 독특한 용법이 되면서 해석이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 일 같은 걸 나타내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굉장히 거기에 맞게 잘해줘야 돼요. 첫 번째 거 보세요. 그 기차는요, 오후 10시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정입니다. 떠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너는요, 너의 유니폼을 학교에서 입어야만 한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그런 해석이 아니죠. You are to wear. 저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의무인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는 비투 용법이라서 의무의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얘는 어때요? If I am to pass the test, 이건 의도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고자 한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I must study harder.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 얘는요, years later, 수년 후에요. 그 나...

왕자가요, was to become king. 왕이 될 운명이었다. 왕이 될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나 그럴 때참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끊어야 된다고요. B2용법에서 예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무라던가 의도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가능성도 사실 가능하고요. B2용법의 해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체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문장들 다 한번 해석해 보셔야 되고요. 저랑은 엑셀사이즈에서요, 이 문장 우리말로 옮기면서 이 투부정사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실전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투부정사는요, 요걸 딱 봤잖아요. 이게 지금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어요. 문장 끝났어요. 그럼 얘는 지금 명사도 아니고, 뭐, 꾸며주는 애도 아니고, 부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개가 지금 없어진 거죠. 내 개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목적으로 가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부사적 용법인데, 목적으로 가면 내 개가 없어졌다는 걸 알기 위해서 집에 왔어요? 그게 아니고, 집에 왔는데, 그 결과 알게 된거 아닙니까? 이게 결과죠. 집에 와서 나는 나의 개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2용법 해석입니다. if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의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거 고등학교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그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they must work together. 다 함께 일을 해야만 한다. 이제 뭐 협력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B2용법 적절하게 해석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우리 방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자, 결과,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인 비투용법으로 별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요. 걔는 사실 형용사 용법이긴 한데, 좀 다양한 해석들을 지금 살펴본 겁니다. 이 다양한 해석들 전부 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별로 해석하는 거 연습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전코치의 명쾌한 기념 시크릿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문법의 맛이라니까요. 오프닝 때는 그냥 뭐 승객 보이고 뭐 이렇게 뭐 안전벨트 메고 막 이런 내용밖에 안 보였다면 그게 이제 단어만 보이고 해석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비투용법이 보이는 겁니다. 승객들은요, 그들의 안전벨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야만 하는 거죠. Where if done. 여기서 이제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안전벨트를 매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바로 B2 용법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죠. 요겁니다. 바로. 투부정사의 B2 용법. 자, 오늘이 여기까지입니다. 투부정사 특집에 가까웠는데요. 내용들 싹다 복습해 주시고요. 열공의 흔적들, 마이 그래머 코치 또는 이제 그래머 코치로 이 태그로 여러분들 우리 별스타그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강의까지 오실 거죠. 오늘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2강에 오셨는데요. 저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번 시간에도 문장의 구성에 초점에 맞춘 기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출발해 보시죠.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번 영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법, 즉 여기 문법 구조만 잘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법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부분 하나 고를 건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 겁니다. We are exceptionally smar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출나게 똑똑하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아주 특출나게 똑똑한데 and this helps us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한 것이 우리를 돕습니다. 뭐 하도록 돕냐면요. 얘들아, adapt to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한 것 자체가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 돕냐면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어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뻔한 얘기할 거면 지문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무슨 말이야? 그냥 똑똑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다. Enough as individuals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은데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적응적인 문제가 뭔데? 일단 이건 해석은 잠깐 배제해 두더라도 아 인간이 as individuals 얘들아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개인으로서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얘들아 개인이 이런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문법 한번 볼까요? Enough to 라고 하는 이 표현 문법적 구조 들어보셨을까요, 얘들아? 충분히 뭐뭐하다 라고 해서 여러분 정해진 문법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enough to가 나오면 충분히 뭐뭐하다 라고 우리 해석을 할 거거든. 근데 우리 문장에서는요, 개인이 이러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지금 전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to 부정사는 enough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서 찰떡같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대. 근데 적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that 이하부터 앞에 나오는 problems, 적응적 문제를 꾸며주고 있거든? 설명해 줄 건가 봐요. 이런 적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confronted modern humans as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대 인간이 직면하게 된 그런 적응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더 짚고 가볼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예요,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뜻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adaptive problems라고 하는 걸 수식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confronted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네? 즉 주어 부분이 없다. 자 그럼 얘 우리 뭐라고 할까?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르죠. 특히나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that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수능 문제에서. 그 말인 즉슨 that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일단 여기 등장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자, 이때 등장하는 as에 쌤이 세모를 쳐놨어. 근데 as가 쓰임이 굉장히 많거든? 첫 번째 등장하는 as individuals. 얘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뒤에 등장하는 에 보니까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as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쓰여서 무엇무엇으로서 라고 해석을 할 거니까. 자, 개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줬고, 자,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지? 뒤에 보니까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 얘, 이 친구의 역할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서 인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이라고 해서 as가 다른 쓰임으로 다르게 해석됐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s만 해석을 잘해도 문장이 술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s의 쓰임을 한번 잘 보세요.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전치사, 뒤에 문장이 나와 있으면 접속사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s of foragers being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문장 진짜 길지? 얘들아, 문장이 길 때마다 쫄지 말고 동사 찾아. 동사 찾으면 돼요. 여기 쭉 봤더니 동사가 어딨어? 동사가 없어. 자, 어디를 동사로 바꿔주면 좋을까?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이 being을 우리는 동사로 바꿔줄 건데, 그 말인 즉슨 지금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러면 찐 주어 찾아야겠지.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찐 동사와 찐 주어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근데 찐 주어 어디 있을까? The package. 잘 찾으셨습니다. The package of 이라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이 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패키지고 진짜 동사는 아마 여기가 바뀌겠지. 자, 그래서 패키지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어떤 도구의 모음집, 그리고 수렵 채집 기술의 모음, 그리고 ecological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태학적 지식의 모음, 그리고 social arrang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배열의 모음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오, 단순해. 주어가 단수로 받고 있어. 그런데 아직 주어가 안 끝났지. used by any groups of forag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렵 채집인의 집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패키지는 이라고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라고? 패키지라고. 그러면 동사 뭐로 잡아야 돼? 단수로 잡아야겠지. 그럼 이때 being이 아니라 얘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 is로 바꾸면 좋겠지. 단수 동사. 그래서 이렇게 그 수렵 채집인들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한 그 패키지는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대. 누구에게 있어서 너무 복잡하냐면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이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대.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주고 있네. 자, 그럼 우리 문법 본다고 했었지. 진짜 주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찾았더니 패키지야. 그래서 얘랑 얘 수일치 시켜주는 문제였다. 그치? 쌤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뭐야? 동사 찾으라고 했잖아요. 동사만 잘 찾았더니 지금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 얘들아, 그치?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We are able to learn all the things we need to k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어떤 모든 거냐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어디서?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대. 자, 그런데 각각의 다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3번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In which,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다. 뭐라고 했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그럼 혹시 이것도 기억할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절에 있는 이 부분에 넣어보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많은 다른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요. We live in different environments.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써도 괜찮잖아요. 문법적으로. 그치?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절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

왔었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해서 한번 끼워 넣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환경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어떤 환경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즉, 혼자서는 할수 없어.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있으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똑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5번 문장 가보면요.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than other species 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훨씬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배운대요. 누구들보다? 다른 종들보다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잘 배운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And we are motivated to learn from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t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꼴을 한번 보세요. 얘들아, 4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여기 무슨 자리일까?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바로 배웠어. 일단 문장 구조 보면 여기가 뭐야? 문장 구조 주어다. 그러면 비동사가 당연히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 위치가 뭘까?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 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가 보어 자리겠지. 얘들아,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형용사 들어간다고. 자, 그런데 형용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고 있는 과거분사 PP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어떻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심지어는 언제도 배우게 되냐면요. We do not understand why our models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델들이 저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 이해가 안될 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똑똑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강조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This psychology. 이러한 심리학.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심리학 뭐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거.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진 이러한 심리학은요, allow A to B.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허락하냐면요, accumulate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응적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즉, 여기서 말하는 적응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 뭐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적응적인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대요.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뭘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보니까 동사로 시작하고 있지? 뒤에 문장 불완전하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적응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지식이 어떤 거냐면요. Greatly exceed the inventive capacity of individu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적인 역량인데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매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적응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도 잘 짚으셨고요. 5번 보면 greatly라고 해서 부사가 등장하고 있어. 부사가 등장하면 얘들아,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때 등장하는 greatly, 부사가 뭘 꾸며주고 있지? 뒤에 등장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greatly exce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수능 문제였음에도 얘들아, 2번에서 바로 정답이 등장했어. 뭐만 잘 보면 됐었어? 동사의 위치만 잘 보면 됐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1번 문장 한번 볼게. Changes in degrees of close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볼까? 동사가 어디야? are 이라고 하는 게 동사겠다. 그럼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찐주어 찾아보자. 여기서 찐주어 어딨어?

체인지스가 진주하겠다. 그치? 그래서 그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들. are quite important in managing emotion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꽤나 중요하대요. 어디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그 감정적인 강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동사 are 복수형이 오고 있고요.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니까 복수형 changes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일치하고 있지. 그러면 1번부터 오케이. Take, for example, emo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재.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텔레비전으로부터 유도된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closeness and familiarity are important in making the fictional environment more re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친밀함, 친숙도는 굉장히 중요하대.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the fictional environment. 여기서 말하는 fictional environment는 허구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환경. 가짜 환경이 더 진짜처럼 만드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런 친밀함이나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해석은 됐으니까 문법적으로 한번 볼 건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 make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 사역동사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뭐가 와? 목적격 보어가 와요. 얘들아, 목적격 보어 안에 지금 2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다고? 형용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real이라고 하는 형용사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친숙도, 친밀함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허구 환경을 진짜 같이 만들어 줄수 있구나. 그래서 accordingly 이에 따라 most TV shows are set in the present or in a time with the memory of the vie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대부분의 TV 쇼들은요 환경을 설정하는데 현재로 환경을 설정한대. 왜? 사람들이 친숙하니까 현재 이 환경이. 그래서 현재로 세팅을 마치거나 혹은요, or in a time, 어떤 시간이냐면,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시청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TV 프로그램이나 TV 쇼들을 배경을 만든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Most characters are supposed to be types with whom we are famili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TV 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요, 어떻게 가정이 되어져야만 하냐면, 어떤 유형으로? With whom we are familiar. 우리가 익숙한 타입으로, 우리가 익숙한 유형으로 가정이 되어져야만 한대. 그래야지 우리가 허구로 만들어낸 그 환경이 진짜처럼 느껴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make it easier for us. 얘들아, 여기서도 한번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 거 아마 눈 크게 떴으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다, 그것을 쉽게 만든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잘 들었으면 이거 기억할 거야. 여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it이 들어가 있어. 얘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가 목적어로 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들어준대. 뭐를 더 쉽게 만들어줄 거냐면 이제 진짜 목적어 나올 차례인데 얼라리 3번 밑줄 보니까 perceive라고 하는 그냥 동사의 형태로 나와 있어. 얘들아, 진짜 목적어가 나오려면 to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 to perceive라고 하는 형태로 고쳐주실 거고 그러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데 무엇을 더 쉽게 만들어주냐면 To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to be a real 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상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가 목적어 제가 저번 시간에 별표 터쳐놓으라고 했었거든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역시 문제화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In other circumstances, such as when violence is shown on TV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환경, 다른 환경은 다른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그 TV에 만약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TV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the closeness
variable is used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친숙함의 다양성은 사용이 되어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8번 문장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별표 쳐보실 겁니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Television entertainment tends to place social problem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텔레비전의 오락물들은요, tends to

TV 엔터테인먼트, TV의 오락물들은요, 이 사회 문제들, 뭐를 포함하고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어디에 놓는 경향이 있냐면, in another time and another place. 저 멀리 다른 시간, 저 멀리 다른 공간에 놓는 경향이 있대. 왜? 우리랑 친숙함을 떼어놓으려고. 자, 컴마 찍고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문장 중요하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컴마 찍고 ing가 나오는 이 형태 여러분들 익숙할 것 같아. 뭐라고 알고 계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letting us,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드냐면요. Watch those fictionalized characters search for solutions to our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볼수 있게 만든대. 이 허구로 만들어진 그런 등장인물들이 우리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근데 어떤 환경에서 in settings safely distance from our ow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주냐면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들면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뭐야? 아, 우리랑 시간이나 장소를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폭력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Closeness, familiarity, 친밀함, 친숙도를 낮춰주는구나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 쓰였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얘들아, watch가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야.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수반하게 되는데, 오형식 동사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잘와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러분, 뭐쓸수 있다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머리를 잘 생각해봐.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는 동사 원형이나 ing 쓸수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허구화된 인물이 우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잘 왔구나까지도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근데 우리 진짜 문제는 4번, safely. 이 부사 잘쓴거 맞아? 이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잘 썼어? 부사가 나올 때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물어보라고 했었잖아요. safely distanced 라고 나와서 뒤에 따라오는 distance, 멀리 동떨어진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나온 표현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얘들아 문법 포인트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서 분사 구문, 지각 동사, 그리고 부사의 표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니까 여러분 별표 치고 반드시 복습할 때 다시 보세요. When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시대적 배경에 등장을 한다면, it is generally the product of an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통 뭐의 산물일 거냐면요. 경찰과 그리고 그 범죄 사이의 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설령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현 시대에서 분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경찰과 범죄 사이의 그런 산물일 거래. 근데 그 말인즉슨, again, it is removed from lives of general citizen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량한 시민의 삶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It is removed. 수동태네. 그치? 자, 그래서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선량한 시민의 삶으로부터는 분리되어진 것이다. 제거되어진 것이다.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BP 형태 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 자체가 문장들이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복습할 때 꼼꼼히 문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수능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Think of yourself.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너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 그런데, for example,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할 때 너는 의식적으로 organize, 구조화하다죠. 너는 의식적으로 구조화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동작에 포함된 많은 과정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적으로 구조화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실 거야. 그러면 다 그 단계 단계를 다 생각하면서 실행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옆으로 일단 돌아 누워 발을 한 짝 내려 발을 두 짝 내려 그 다음에 몸을 일으켜 라고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구조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s 이라고 한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면 모든 근육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봐. 그런데 근육은 근육인데 어떤 근육이야? 이제쯤 아시겠지?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거를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라고 하는 거니까 아, 얘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 더 눈치챘을까? 쌤은 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때는 둥근 모양의 괄호를 사용한답니다. 오케이, 그것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훨씬 더 구조화하는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볼 건데 모든 하나하나의 근육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런데 need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just to stand up and w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걷기 위해서 수축해야 되는 근육, 이완해야 되는 근육을 다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상상해봐.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A 장소에서 B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근육을 다 생각하면서 걸어야 돼?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치?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문법을 한번 살펴보자면 if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 뭐야? 가정법이다.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어떤 문제에 대한 반대 내용을 말하는 건지가 중요해. 그러면 이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한다면 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한 내용을 말할 거면 우리는 과거 동사를 써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동사 써줬어? 오케이, 너 합격이야.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육들을 다 생각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It would be tiresome. Tiresome 하면 성가신이란 표현이거든요. 매우 성가시고 매우 매우 느릴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렇겠죠? 자, as가 연결되고 있는데 얘들아, as쌤이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설명했었어. as가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해석해 보세요.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성가신 일일 텐데 As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s, no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문장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주어 먼저 잡아볼까? 주어 어디야? Patients, 오케이, 환자. 환자는 환자인데 어떤 환자냐면 recovering from brain injury 라고 나오고 있어. 뇌 수술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인가 봐. 그런데 그 뇌 손상이 뭔 줄 알아? Affecting the motor 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움직임 시스템, 즉 우리가 운동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는 데 쓰이는 그러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뇌가 손상된 그런 환자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환자들은 얘들아, 움직임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떨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가시고 너무나도 느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as는 뭐예요?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knows로 맨 끝에 위치해 있네. 왜? 여기 지금 분사들이 다 꾸며주느라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졌어. 그치?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운동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 뇌 수술로부터 회복 중인 그 환자가 알듯이 라고 지금 나와서 얘는 뭐야? 접속사.

a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 지금 일치시켜야겠지? 동사를 봤더니 knows라고 해서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어. 근데 여기 봤더니 patience. 복수형이죠? 얘가 틀렸네. 수능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에서 역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No라고 하는 단수 동사, 아니, 복수 동사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자, 5번 문장 볼까요?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 do it for us automa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에 있는 그런 자동 조절 시스템, 자동 조정 부분이요. 이것을 자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준단 말이죠. 걷고, 움직이고, 일어나고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수행해줘요. 컴마 찍고, ing,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봤었다. 얘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조절 부분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자동화시켜줬단 말이지. 그 결과 어떻게 됐어? Freeing up our conscious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을 해방시켜준 거죠. 뭐로부터 해방시켜줬어? For more important jo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과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을 풀어준 거죠. 해방시켜준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으로서 괜찮죠?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고 뒤에 보니까 주어 부분도 없네. 그러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 합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장 보시면 It is the older part of our brain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등장하는 뜻이 무엇일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감이 좀 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워봤을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 It과 that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It, that 강조 구문을 쓴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뇌에 아주 오래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에 된 나오는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래서 오래된 우리 뇌의 부분인 건데 무엇이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화 과정을 뭐 해주는 것이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뇌에 있어서 오래된 부분이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자동화 부분은 자동화 부분인데 that allow us to move, hear, see, and use many of our social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화된 과정 자체를 꾸며주고 있지. 누가?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움직이고 듣고 보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자동 과정들. 을 지원하는 건 어디다? 우리 뇌에 오래된 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럼 여기 밑줄 친 부분 뭐라고?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그런데 밑에 나오는 that은 뭐라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ore recently evolved abilities like talking, reading, and writing are far less autom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최근에 진화된 능력들,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나 읽기나 쓰기와 같은 것들은 훨씬 덜 자동화되어져 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So, 그래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i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what 보자마자 너무 반갑지 않으셨어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했던 거잖아. 얘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동사 받고 있는 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너가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너가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요. based on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a very crude and fast analys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완전히 너의 의식과는 관련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빠르고 투박한 과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수능 문제였음에도 여러분 역시나 동사 잘 찾았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6번 문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자면, Viewing the stress response as a resource.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뭐 등장했어? as가 등장했네.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 물어보시겠지? 그쵸? 이때 as는 뭘까요? 이때 as는
전치사입니다. 왜 뒤에 명사가 등장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의 동사 어딨어요? can transform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잡으면 될 거고, 보는 것인데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내가 자원으로 써보는 거.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는 것은, 이때 주어는 동명사 주어죠. 자원으로 보는 것은 can transform A into B. 수거 표현이죠? A를 B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A가 뭐라고 나와 있어? The physiology of fe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려움의 생리 기능을 the biology of cour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용기의 생물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를? 스트레스를 찬하의 자원이라고 보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 우리는 그거를 용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요. It can turn A into B, 이것도 역시 수거 표현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도전이라고 하는 거로 바꿀 수 있어. 즉,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거라고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뭐를? 스트레스를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Okay. And 그리고 can help you do your best under pres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do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아하니 앞에 동사가 뭐가 나와 있어?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help는 무슨 동사라고 알고 있지? 준사역 동사라고 알고 있을 거야. 맞아, 잘하셨어요. 준사역 동사고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취한다?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취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너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무리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자, 문법적으로 help 준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완벽합니다. 여러분, 준사역 동사, 사역 동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죠. 그래서 even when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특히나 as in the case of anxiet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안도에 관해서 전혀 이런 스트레스가 유용하지 않아 라고 느낄 때에도 welcoming it 진짜 주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을 환영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거 뭐야? 스트레스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 자체가 transform A into B 또 등장하네요. A를 B로 바꿔줄 수 있다. 즉,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that is help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용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대. 자, 그러면 우리 2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뭐 파악하면 돼? 얘가 무슨 대명사야?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 거야?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를 B로 바꿀 수 있다의 이 A 부분은 스트레스잖아. 그치? 우리는 스트레스를 뭔가 유용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내용이 오면 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단수형으로 받은 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대명사의 쓰임도 잘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more energy, more confident, and a greater willingness to tak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행동을 기꺼이 할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반기면 이것이 유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apply this strategy in your own life anytime you notice signs of str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전략을 너의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그 어느 때마다 너 인생에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전략은 스트레스를 반기는 거.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너가 생각했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혹은 or your breath quickening, 뭔가 숨이 계속 가빠워져 오고 있을 때, realizing that it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when절이 앞에서 방금 끝났어. when이 이끌고 있는 부사절이 끝났으면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인 절이 나와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realizing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아, 얘가 동명사 주어인가? 라고 생각해서 뒤를 끝까지 읽어봐. 동사 찾아보세요, 여러분.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없어요. 자, 동사가 없다는 말인즉슨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동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어떻게? 명령문으로 만들면 되지. realize 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너무 가빠와져 라고 느낄 때 인식해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지. 뭐를 깨달아야만 하냐면 it is your body's way. 너의 몸이 뭐 하고자 하는 방식이냐면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너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that은 뭘까? realize that, that 이하를 깨달아라. 이때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 뭐야? 앞에 선행사가 없어. 얘 뭐예요? 동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는 얘 뭐라고 부른다? 아, 접속사 대시구나 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대시 밑줄 그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얘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의 대시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 대시를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f you notice tension in your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몸에서 뭔가 긴장감을 너가 딱 느꼈어라고 한다면 remind yourself that이 나오고 있어요. 자, remind라고 하면 너 스스로 상기시켜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식해라라고 하는 뜻인데 역시나 여기도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어. 우리 이거 바로 앞에 문장에서도 이거 realize로 바꾸면서 명령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너의 몸에서 뭔가 긴장감이 딱 인지가 된다면 뭐 해라?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That 이하라고 생각해야 된다. 역시나 문법 문제로 나왔죠? 제가 that 정리해두라고 했었잖아요. 앞에서. 자, 그러면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 상기시켜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무엇을 인식해야만 되냐면, The stress response gives you access to your streng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너의 힘으로의 접근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만 안 돼요. 즉,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너의 진짜 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대. 자, 그럼 이때 that 뭐예요, 여러분? 이때 that은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stress response gives you access. 지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요. 앞에 보니까 remind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그럼 얘 뭐라고? 접속사 that이라고. 그치?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놓으면 여러분 편해요. 문법 문제 풀기는 너무 편해. 자, 다음 문장이요. Sweaty pal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에 좀 땀이 나요? 그러면 remember. 역시나 명령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 세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 Remind yourself. Remember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냐면요. What it felt like. 라고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얘잘 봐봐요. 이 to 부정사를 보고 문장 앞을 한번 살펴봐봐. 뭐가 보여? it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자, 그러면 이때 it, 이때 to 부정사 나오는 거 어떤 연결 관계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했었어. 예? 가주어네, 그치? 얘가 가주어니까 진짜 주어 부분에 to 부정사 쓴거 너무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너가 손에 땀이 많이 난다면 생각하래요. 그 뭐를 생각해야만 하냐면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너가 첫 번째 데이트를 갈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면 palms sweat when you are close to something you w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손에 땀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 손에 땀이 나는 거냐면 너가 원하던 것에 가까워졌을 때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 이 문제를 틀리신 친구들이 많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주어와 진짜 주어의 관계만 파악할 줄 알았으면 이 문제 맞추는 거였거든.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 특히 또 가목적어랑 진짜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장부터 가보자면, recognizing ethical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주어 부분부터 뭐 보여? recognizing. 동명사 보이네. 동명사가 주어면 동사 어떻게 취급해?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recognizing ethical issues.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아, 이게 윤리적인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은 is the most important step. 가장 중요한 단계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냐면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an ethical issue i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that may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ethical or unethical. 문장 되게 길다, 얘들아. 그치? 문장 길때뭐 하라 그랬어?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 동사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길어진 걸까? 수식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별 가능한 문제이다. 식별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식별 가능한 기회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별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몇몇 개의 행동으로부터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식별 가능한 문제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제가 that 등장할 때마다 한번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뒤에 문장 봐봐.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앞에 보면 뭐 있어? 선행사가 있잖아. 그러면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식별 가능한 기회인데 그것은 뭐를 요구하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행동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든대.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may be evaluated. 평가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인 거야. 아, 이게 진짜 옳은 행동이야? 이게 틀린 행동이야? 윤리적인 행동이야?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만든대. 자, 그럼 여기서 이때 that도 뭐야?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럼 얘 뭐라고?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자, 그래서 that may be evaluated. 우리 지금 밑줄은 1번에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에 그어져 있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옳고 그른지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얘네들이 평가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능동적으로. 그쵸? 평가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로.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윤리적인 문제인지, 윤리적인 행동인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번, 밑줄이 그어진 거 보고 반가웠을 거야. 왜? lear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안 돼. 그치? 명령문이라는 거잖아. 배워라. 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럼 진짜 동사가 없는지 한번 쭈쭈쭈쭈 보세요. 있다, 동사가. 띠로리. 그럼 얘는 동사가 되면 안 되지. 얘 뭐가 돼야 돼요? 동명사가 돼야겠네. 주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earning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뭐라고 배우는 거?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이러한 다른 대안들 중에 어떤 거를 고를까? 배우는 거. 그리고 and make a decision. 어떤 선택을 할까?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동사가 requir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왜? 동명사가 주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배우는 것은 요구를 하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수거 표현 많이 아실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지.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배우는 것은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 good personal valu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인간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knowledge competence도 요구하게 된대. 즉, 지식의 competence, 유능함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나와 관련이 있는 그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뭔가 지식적인 측면도 요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나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주어 자리인데. 동사가 여기 버젓이 있잖아. 라고 하는 포인트만 잘 짚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o rely on their organization's policy and codes of eth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은 또한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의존해야 될까? 그들 기관의 정책에 우리가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And codes of ethic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윤리 강령, 우리 회사에 있는 윤리 강령에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볼까? 크게 봤을 때 이때 and는 뭐랑 뭐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 명사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 The Organization Policy and Codes of Ethic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여기 등위 접속사는 두 개를 연결시켜 주고 있어. 명사와 명사.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ll은 뭐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바로 뒤에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때 have는 all을 사이에 두고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걸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직원들은 언제 그들의 회사 정책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or have discussion with coworkers or managers on appropriate con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 그 동료들이나 언제 매니저와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have는 누구와 연결시켜주면 좋을까? 동사 rely on이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회사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사람들과 논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면 되니까 이때 or, 등위 접속사 or를 기준으로 해서 have라고 하는 동사, rely on이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때 나오는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가 정말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뒤에를 잘 살펴보시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 애랑 누구랑 연결될까? 이거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thical decision making is not always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아요. 왜 항상 쉽지 않냐면, there are always gray are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즉, 흑백 논리처럼 딱 이것이 옳고 이것이 글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 대시입니다. 와, 대 진짜 많이 나온다. 그치? 내말 진짜지. 자, 뒤에 문장 보세요. create dilemmas 라고 불완전한 문장 나오지. 자, 앞에 보니까 선행사 있지. 그럼 얘 뭐라고?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쓴 거라고. 그쵸? 그러면 수식해 줄수 있겠다.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아,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색 영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결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어떻게 너가 결정을 하든지 간에 뭐가 존재한다?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should an employee report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ief?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직원이 report on 하면 보고하다거든요. 보고를 해야 될까? 나의 동료가 engage in 하면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렇잖아요. time thief는 시간 도둑이야. 자, 시간 도둑에 관여한다는 말인즉슨 뭘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근무태만, 일잘 열심히 안 하는 거를 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아? 이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항상 애매하다는 거죠. 그치? 자, 예시를 지금 주고 있어요. Should a salesperson leave out facts about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외판원이 leave out 하면 배제하다거든요. 그 사실을 배제해야 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떤 사실을 배제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냐면,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그 상품의 형편없는 안전 기록을 우리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배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을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그 gray areas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애매한 애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presentation to customers, 소비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죠. Such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은요, require A t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 있죠. 요구하는데요, decision makers,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요청하게 되냐면, evaluate th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의 그 윤리적 선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And decide whether to ask for guid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요? Evaluate their ethics of his or her choice. 그나 그녀의 선택에 대한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 whether to ask for guid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지침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문법에 밑줄이 쳐져 있는 whether to라고 하는 우리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whether to라고 하는 문법 구조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침을 요청을 할 것인지라고 해석이 잘 됐어? 잘 됐지.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됐으니까 5번 문제도 문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5문제, 기출문제 5문제를 한 번에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때 정말 많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내서 우리 3강으로 바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네.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아.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번에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1: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2: What did
1: 진짜.
2: you say?
1: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뭐다, 한글도 못해, 진짜.
2: 응?
1: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2: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1: Anniversary?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결혼 기념일, 오케이, 오케이.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2: Huh? It's okay?
1: Anniversary?
2: It's our anniversary. I
1: 오케이.
2: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1: Paris? 오케이, you,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2: Oh, really?
1: 오케이, 오케이.
2: Oh,
1: 그러면 안 되지,
2: thanks.
1: 오케이.
2: Thank you,
0: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1: 그쵸.
0: 어떻게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ship. 예. 왜냐면
0: 오.
1: 우정의 우가 벗우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1: 그러니까
0: 거랑.
1: 프렌드가 들어간다고요.
0: 프렌드요? 프렌드. 발음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0: 아하.
1: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 저 소름인 게, 그 예전에 제 학생이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Hey, what's up, friendship? 이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와, 그러네요.
1: 거봐요. 소름
0: 오케이.
1: 돋죠.
0: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There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important.
0: More important. 오케이. 이거는 그냥 중요한이 아니라
1: 더
0: 더 중요한
1: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덜 중요한 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1: 예.
0: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what's more important than?
1: 더,
0: 아니, 여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0: 네.
1: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0: 네.
1: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0: 엄청 헷갈려요.
1: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Okay? So 비교할 때는 THAN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네.
1: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0: I am taller.
1: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0: 네.
1: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 때
0: bigger?
1: 그냥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0: I am bigger than you.
1: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0: 네.
1: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0: 예.
1: 뭐가 더 아름답니? 아.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1: Than gold.
0: Than gold.
1: All right. 그래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정말 언행 일치세요.
1: 그렇습니다. 예. All right. S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0: yes.
1: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0: I am bigger than you.
1: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0: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1: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0: 괜찮죠?
1: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0: 써먹으세요.
1: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0: 그쵸.
1: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0: 아이고.
1: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0: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네요, 지금.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1: 네.
0: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1: Okay. I like that.
0: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기념일이니까 N이 두 개예요.
1: 오.
0: 네. Anniversary.
1: 오.
0: Yeah.
1: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0: 알 두 개요.
1: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0: 세리.
1: 자, 하필 그 날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0: 예.
1: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0: 네.
1: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0: 예.
1: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이.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0: 가기로 했다고?
1: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0: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1: 그러니까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0: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1: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0: 그럼요.
1: 근데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0: 그거는
1: 같아요.
0: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1: 오케이.
0: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응징해야죠.
1: 안 된다.
0: 예.
1: 안 된다.
0: 그럼요.
1: 오케이.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엄청.
1: 오케이, 오케이.
0: 예.
1: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 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0: Anniversary. Anniversary.
1: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1: 맞아요.
0: 해가지고 저는 웨딩 anniversary 써야 되나?
1: 사실은 그게 맞아요.
0: 그래요?
1: 원래는 wedding anniversary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0: 네.
1: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0: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1: Right, right. 네. 자,

0: 그리고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 이런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예.
0: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이러면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0: I will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1: that
0: 그날,
1: day.
0: that day.
1: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1: Yes.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ll be busy that da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0: There
1: day.
0: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아,
1: 음흠.
0: 문제가 있네요.
1: 왜요?
0: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0: 자, 이제 다시
1: 무리겠네요.
0: 상상이 갈 수가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1: 에펠탑
0: 한다면
1: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 해요.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0: 복잡해지죠?
1: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좀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쵸? My wife,
0: Tak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0: 오.
1: 그쵸?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고,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0: 약속하다.
1: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I promised. 이렇게. 거침없죠? 거침이
0: 거침없습니다.
1: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네.
0: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자,
1: Wow.
0: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0: take
1: me
0: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So,
1: Wow.
0: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땐 take를 쓰는구나. Right? 읽어볼게요.
1: 네.
0: 간단하게.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1: 네.
0: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우드군요.
0: 왜 그랬을까요?
1: 슈드랑 헷갈렸어요.
0: 왜
1: 네.
0: 우드를?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요.
1: 우드를 will이 아니라 우드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and가 생략돼 있어요.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어.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0: 과거형. 이게 여러분 will이 아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아, 그래요?
0: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I would. 이런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1: 예.
0: Alright.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 do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 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죠? I promise mommy. I promise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d do sleep.
0: 곧?
1: Soon.
0: Soo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예.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오케이? 오늘은 맛배기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오케이? 게 있구나. Yes.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I'd.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느낌으로만.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Oh,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혼기념일. 아,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1: 그치.
0: 뭐 할 말이 없다.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그거랑은.
0: 싸울 수가 없다.
1: Fight.
0: 오케이.
1: Okay. I.
0: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자,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 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0: That's right. 그거는 이제 명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0: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1: 자, 요거는 비슷하게 해. 생겼을 거거든요.
0: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뭐
0: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볼게요. 으흠. 자,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0: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1: 네. PE?
0: Uh-huh, PE.
1: Yes.
0: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Mm-hmm. Compet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Yes. Alright.
0: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1: 네.
0: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0: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아, 그쵸, 그게 뭐예요? 그쵸. 결국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아하.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예.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욕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쵸. 상대방에게.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0: 오케이, okay, very nice.
1: 오지만의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0: 그렇죠. 예.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미션 정리해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1: I am bigger than you.
0: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Oh. 자,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일단?
1: What's more beautiful?
0: 금보다.
1: Than gold.
0: That's right. 세 번째, mm-hmm.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1: What's more important?
0: 우리의 우정보다.
1: Than our friendship.
0: You got it.
1: Mm.
0: 읽어보겠습니다.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
0: Competed. 과거니까
1: yeah.
0: 서로 이러면 어떡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other.
0: With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게이머와.
1: With the pro-gamer.
0: 그렇죠.
1: Mm-hmm.
0: 자, 세 번째.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3: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Okay,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0: 준비됐다. 와 주세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3: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Huh?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2: Ah, oh, your anniversary. Mm. I can't compete with that.
3: I'm sorry.
2: Okay.
3: Next time.
2: Yeah, go, okay. Go to Paris. Bye-bye. Bonjou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0: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0: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이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화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화.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이번 주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하면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ived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0: Niece, 조카인데요. Nephew하고 niece가 있죠.
1: Yes.
0: 여자 조카를 niece라고 하고 남자 조카를 nephew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relived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Mm-hmm. 제 조카를 통해서 어린 시절 추억을 relive. relive 하면은 이제 mm-hmm. 다시 살다, 그러니까 다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Yeah.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Rika.
0: 네, Rika 씨인데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Rika 씨, 나와주세요.
2: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0: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1: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2: 여기에서 이제 앞에 요약 문장에 나왔던 relive, 그러니까 다시 경험하다. 그 예전에 한번 살면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를 가리키는 relive하고 revive가 굉장히 잘 섞여서 사용이 됐어요.
1: Yeah.
2: 그래서 다시 체험하다라는 뜻하는 relive하고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시 살리다 영어로
1: That's revive.
2: 네.
1: Revive.
2: Revive. 사실 vive 이 부분도
1: Think about survive.
2: Yeah.
1: It's about living, right?
2: 그렇죠.
1: So it died and you revived it. You do it again.
2: 네. V-I-V-E 이 부분 또는 V-I 부분이 이제 life 또는 live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가장 소중했던 어린 시절 추억들 중 a lot 상당 부분이 have been recently revived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1: Yeah, she's 그래서 thinking about them again too.
2: Yeah, so she has relived through them or relived them or the memories have been revived.
1: That's right.
2: 되살려졌어요. Because I now have a niece. 이제 조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서 떠올렸다면 이제는 조카를 보면서 직접 그걸 느꼈다는 거죠.
1: Let's find out about the niece. So she says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2: She's almost 2 years old. 조카가 거의 두 살이 됐는데요.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이제 저희 아빠가 조카를, 그러니까 손녀예요. 손녀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그 방식이 뭔지는 아직 여기선 나오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지럽힌다든지 재미있는 표정을 막 지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Yeah.
2: 그런데 그 방식이 리카 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키울 때 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 yeah.
2: 생각이 나요.
1: It's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to her and you know her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2: 네,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조카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돼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1: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Yes.
2: 네. 이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어떻게 조카를 웃게 만드는지 그것도 한 예고 or 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것도 이런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리고 있냐면 because it's summertime 지금 여름이라서 at the moment 여기서 말하는 at the moment는 now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1: yeah.
2: 그 조카가 정원에 있는 그 잔디에 물 주는 타타타 나오는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통과해서 뛰어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프링클러는 요만큼 아주 작은 물건이기
1: right.
2: 때문에
1: running through the water.
2: 그렇죠.
1: The water stream.
2: 맞아요.
1: Course. So the water stream is over here. So you either avoid it or you purposely hit it because 네. it's so hot. I remember
2: 맞아요.
1: that.
2: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전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여기서는 의미를 파악하실 때 진짜로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통과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통과해서 뛰어갔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1: I actually want to do that now.
2: You don't want to do that in those clothes?
1: Not in these clothes, but now. And next she says,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2: 지금 계속해서 조카의 행동과 자신의 추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저희도 여러 친구들이랑 항상 그렇게 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옷이 젖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1: Oh, no, you don't.
2: Yeah, my son always does that whenever he sees, we don't have a water sprinkler in the apartment, but whenever he sees a water fountain,
1: he goes in.
2: He's like, can I go in? He doesn't worry about what clothes he has.
1: Right?
2: Yeah.
1: One of the awesome things about being a kid, right?
2: 자, 그럼 다음 문장.
1: She say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2: 여기 굉장히 좋은 표현 나왔어요. Second chance. Mm-hmm. 처음부터 보면요. So it's been such a joy. 정말 such a joy니까 정말 큰 기쁨이었다. Mm-hmm. 그동안 it has been. 그러니까 mm-hmm. 조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Mm-hmm. 정말 좋았어요.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사실 second chance 하면 두 번째 기회잖아요. Mm-hmm.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 어떤 대회라든지 면접이라든지
1: right.
2: 이런 게 떠오르기 쉽지만 여기서는
1: But 네. a second chance could just mean literally another chance to relive something or do something again
2: yeah.
1: or think about something again.
2: Exactly. 다시 접할 기회인 거죠. One more opportunity to relive
1: yeah.
2: these memories.
1: She has an opportunity. Maybe if it wasn't for her niece, she would have just completely forgotten, you know?
2: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처럼 그냥 다시 한번 접하는 거, 잊고 있었던 거를 접하는 거를 가르칠 수도 있겠고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I have a second chance for or to do something.
1: Mm-hmm.
2: 네, 다시 한번 할 기회.
1: Yeah, you just get to do it again,
2: mm-hmm.
1: basically.
2: 네, 그래서
1: Great.
2: 다시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고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1: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2: I thought they were, 에서 they는 뭐예요?
1: The childhood memories.
2: 네, 어린 시절 기억들, 추억들이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라고 mm-hmm. 했습니다. 먼저 바래다, 희미해지다.
1: Fade, fade.
2: Fade. 그래서 영상 효과들 아니면 음향 효과 보면 fade in, fade out.
1: Fade out. Or fade to black.
2: Fade to black, fade to white.
1: Yeah.
2: 네, fade to color.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fade in 하면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볼륨에서 점점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힘 그렇게 정확하게 yeah. 하셨어요. 그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으로 into the distance에서 이제 mm-hmm. 거리를 뜻하죠.
1: Distance. So something 네. fades into the distance, it gets farther and farther away.
2: 사실 우리말로도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할 때 뭐 짧은 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가
1: oh,
2: 어느 정도 된다, 좀, 길, 좀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into the distance 아니면 in the distance 하면은 항상 먼 곳을 말해요.
1: Yeah, it's always far,
2: 네.
1: right?
2: Not A short distance.
1: It's not a short distance. It's going to be a far distance.
2: 네, 그래서 a short distance라고 할 때에만 짧은 거리고.
1: Yes, but if 그냥, there's no short, like you know, it's going to be a long distance.
2: 그렇죠. 그래서 in the distance, into the distance 둘 다 가능한 형태인데, distance가 명사로는 거리 이렇게 쓰이지만
1: yeah.
2: 형용사로는 distant.
1: Distant.
2: 네, distant. 그래서 mm-hmm. distant memory 하면 mm-hmm. 아득한 추억이에요.
1: Mm-hmm.
2: So her childhood memories were distant memories mm-hmm. before her niece was born.
1: Uh-huh. And after her niece was born, her distant memories became new or they were revived.
2: Yeah, not so distant anymore.
1: Not so distant anymore, right? Mm. It's like, how do you say that? So next she says,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2: 저는 여기에서 그 기억들이 멀리 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다가왔다라고 이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mm-hmm. 멋진 것 같아요.
1: Mm-hmm. I think so as well.
2: 네, 어느 정도는 문학적이기도 한데
1: mm-hmm.
2: But now they are right in front of me.
1: Okay.
2: 다시 한번 여기 they가
1: The 그, memories.
2: 네,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천천히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mm-hmm. 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조카 덕분에 다시 기억들이 내 눈앞에 바로 와 있어요.
1: Mm-hmm.
2: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1: mm-hmm.
2: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mm-hmm. and I love that.
1: Mm-hmm.
2: 모든 걸 정말 closely라는 것은 가깝게라는 거지만 여기서는 clearly 의미로
1: clearly,
2: 네,
1: right?
2: 선명하게 기억할 yeah. 수 있고요.
1: They're not distant anymore. They're close.
2: Yeah.
1: She was using it like that.
2: And I love that. 그게 너무 좋아요.
1: Uh-huh. And she ends her clip by saying this.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2: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하면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라는 뜻인데요. Whenever I see her, 뒷부분에 나오죠. 조카를 만날 때마다.
1: Mm-hmm.
2: 그런데 여기 나오는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1: Toys. You know, she's trying to relive her memories.
2: Yeah.
1: I don't know what it is. She didn't tell us.
2: Yeah. She's not being very specific. No. What I used to have. It can be, I think, toys.
1: Or, an idea. Or a game.
2: Experiences. Yeah. 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가졌던 것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고요.
1: No. Like maybe there was a game she used to play, so she plays it with her. Basically providing her childhood experience.
2: 네. 그래서 사실은 경험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1: Yeah.
2: 물건들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She probably doesn't have all the things that she had when she was a child.
1: That's true.
2: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것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경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All right.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0: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2: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뭐뭐 하곤 했어요. Always used to 뒤에 동사를 붙이는 형태를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뭐 한 줄 알았어요. 뭐뭐인 줄 알았어요. I thought they were. 그러니까 thought이기 때문에 뭐뭐 한 줄 알고 있었어요가 아니라 knew가 아니고 thought, think의 과거형을 써서 뭐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rough an animated movie marathon. It's funny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Pamela says,
0: 뭐라고 했죠?
1: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rough an animated movie marathon.
0: Animated movie marathon. 애니메이션 마라톤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애니메이션을 연달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1: Yes. 네. Binge watching.
0: Binge watching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애니메이션들을 쭉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닐 거고요. Mm-hmm. 어린 시절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mm-hmm. 쭉 보면서 아 그때를 추억하려고 하고 있다. Mm-hmm. 그다음
1: Josh says, It's funny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0: 네, it's funny. 재밌다, 웃기다.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 시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mm-hmm. 웃기다,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hildhood memories라고 그냥 했지만 relive our childhood memories라고 mm-hmm. 해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Mm-hmm.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Hunt라고는 했지만 여기서는 사냥까지는 아닌 게 네, 반딧불이거든요.
1: Yeah.
0: Fireflies.
1: Fireflies.
0: 네,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잡으러 방금 갔었대요. 아이들이랑 같이.
1: I remember that t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시제 관련된 내용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공부할 이 시제 생김새만으로도 알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곧장 오늘의 문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By the time you graduate, you will have decided what kind of job you want. 보이세요? 오늘의 주인공 시제는요,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Will have decided. Will 하면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 have decided는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졌네? 이게 뭐지? 아, 이게 바로 미래 완료형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미래 완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기부터 다져보죠. 생김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금도 봤죠? Will 그리고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쓰여서 요 will, have 과거분사 미래 완료형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일을 표현하는 시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날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문장 속에 언급이 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져 있는 거죠. 요럴 때 우리가 미래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와,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요 미래 완료형을 공부할 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보통 요런 식으로 해석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게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만 예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미 그때쯤이면 뭐뭐 했을 거야. 그때쯤이면 이미 뭐뭐 했을 거야. 우리나라 말로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미래 완료형을 쓸만하다. 생각해 봐 주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뭐뭐 한 셈이 될 거야.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뭐뭐 한 셈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경우, 역시나 그것도 미래 완료형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 개념적으로 조금 정리가 어려우시면 다음 예문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미래 시제와 미래 완료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이를 통해서 미래 완료형이 무엇이구나 조금 더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When I am 35, I will start my own company. 자, when I am 35. 내가 35살이 되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35살이 되면 그때 I will start.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뭘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My own company. 내 회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차릴 거예요가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35살이 되면 35살에 회사를 차린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35살이 되면 그때, 즉 35살에 회사를 차릴 거야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봤을 때, 자, will have PP 미래 완료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같은 어떤 그런 표현들을 가져다가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세요. By the time I turn 35, I will have started my own company. 무슨 뜻이냐? 자, by the time 하면요, 그때까지 해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by the time I turn 35는 내가 35살이 되기 전까지 해서, 즉 35살 전, 뭐 그게 32살일 수도 있고 33살일 수도 있고 34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전까지 해서, 35살 전까지 해서 I will have started my own company. 내 회사를 나는 이미 차려 놨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35살이면은 그 전에 이미 회사를 나는 세워가지고요. 회사 세운 지뭐 그게 1년 차가 됐을 수도 있고 2년 차가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나는 이미 세워놨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앞에 문장이랑의 비교를 하면은, 앞에 문장은 뭘 말했던 거였어요? 35살이 되면 그때 회사를 차린다는 거였고, 지금 이 문장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35살 되기 전에 이미 차려놨을 거예요 라는, 35살이 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나는 회사를 설립해 놨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설명 듣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두개 문장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두 개를 놓고, 눈앞에 딱 놓고, 그리고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면서 그 차이를 곰곰이 스스로 되짚어 보시는 거 너무나 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이 예문을 통해서 미래 시제와 미래 완료형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미래 완료형이 쓰이면요, 그걸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이 살짝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있죠. 팀장님이 오실 때 우리는 2시간을 일한 셈이 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팀장님이 한 30분 있다 온대요. 근데 우리가 1시간 반 전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팀장님 오실 때쯤이면 우리가 뭐 야근한 지한 2시간 정도 되겠네요. 요런 뉘앙스입니다. 요런 거. 아, 오실 때쯤이면 2시간 일한 셈이 되겠네요. 요럴 때 미래 완료형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라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When the manager arrives. 팀장님을 그냥 매니저라고 불러봤어요. When the manager arrives. 팀장님이 도착할 때, 그때
we will have worked.

우리는 일한 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을 이미 해 놓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일을 그러면 해 놓았을 것이라는 겁니까? For 2 hours 해서 2시간 정도 일한 셈이 되겠네요 라고 문장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을 잘 안 해서 그럴까요? 굉장히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장 영어에선 쓰여요. 그러니까 익혀줘야 되겠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the manager arrives, we will have worked for 2 hours. 한 문장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면접을 할 때면 에이미는 이미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끝마쳐 놨을 거예요. 자, 면접 일주일 뒤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면접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면 이미 그 전에 에이미는 조사를 마쳐 놓은 상태일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When Amy attends. attend라는 거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When Amy attends. 근데 뭘 참석하는 겁니까? The interview. The interview. 해서 에이미가 인터뷰를 할 때, 그때면 she will have researched. 그녀가 이미 research, 조사를 해놨을 거라는 거죠. 뭘 조사를 해놨을 거라는 거예요? The company,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 끝마쳐놨을 겁니다. 이렇게 이 문장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When Amy attends the interview, she will have researched the company.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By the time you graduate, you will have decided what kind of job you want. By the time you graduate, 네가 졸업하기 전까지 해서 you will have decided. 너는 이미 결정을 해놓았을 거야.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일 거야, 아마. 졸업하기 전까지 해서. 뭘 근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What kind of job you want. 네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원하는지. 즉, 졸업하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뭐 하면서 먹고 살지 어떻게 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미래 완료형 복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0: Hi guys! Wow, is it the fourth day already working on our blood flow? That's amazing.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혈액순환 개선 자세 네 번째 날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일단 우리 운동하기 전에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갈게요. Let's go.
1: Where do you want to go this summer? I can only take 3 days off, so we have to consider the traveling time. Have you considered Jeju Island? That would be perfec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consider, consider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 Where do you want to go this summer?
0: 이러죠. 이번 여름에 어디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I can only take 3 days off. 이런다. 나 3일밖에 못 쉰대요. 3일밖에 그 휴가를 낼 수가 없대요. Take 3 days off. 그래서
1: So, we have to consider the traveling time.
0: 이러죠. We have to consider the traveling time. 이동 시간을 생각해야 돼 이런 뜻이죠. 여기서의 생각해야 돼 이거는 염두에 두어야 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염두에 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considered 제주 아일랜드 이러죠. 혹시 제주 아일랜드 생각해봤니? 혹시 아이디어로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어보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역시나 생각하다란 뜻인데 그냥 막연한 thinking이 아니라 염두에 두다, 고려해보다, 딱 이런 뜻입니다. 고려해보다가 더 좋은 단어이겠네요. That would be perfect 이럽니다. 아, 그러면은 제주 아일랜드가,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다, 고려하다 이런 뜻의 consider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여주세요. I heard all the candidates for this job this year are amazing. Yes, but there's one person that I consider to be the best. What's so special about that person? She lights up the room when she walks in.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Consider 역시나 다시 볼 건데요. 염두에 두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I heard all the candidates for this job this year are amazing. 길었죠? 끊어서 볼게요. I heard all the candidates, 모든 후보들이 for this job, 이 직업을 위한, 이 자리를 위한 모든 후보들이 this year, 그리고 올해에 are amazing. 그러니까 올해 이 잡을 위해서 지원한 분들이 다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yes, 네, 맞는 얘기긴 한데 but there's one person that I consider to be the best 이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의 consider,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여기다 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That I consider to be the best, 내가 최고로 여기는 생각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여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What's so special about that person? 이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She lights up the room when she walks in. 이럽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그 방을 환하게 비춰준대요. 조금 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영어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when they light up the room, when they walk in. 이러면 그런 굉장히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이런 뜻도 있지만 consider 여기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운동하러 갈게요. Okay, I have prepared the wide stance variation for you guys. Ready? So we're going to start on our low squat. See that? Goo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e're going to start on our low squat. Good. Press your palms firmly on the ground and straighten your legs.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ress your palms firmly on the ground and straighten your legs. Good. Now slowly walk out your feet to the side and widen your legs like that.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lowly walk out your feet to the side and widen your legs. Good. Make sure both your feet are facing forward or slightly inwar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ake sure both your feet are facing forward or slightly inward. Good. Now, try touching the floor with the top of your head.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Now, try touching the floor with the top of your head. Yeah? Good. If you consider this to be impossible, widen out your legs even more.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consider this to be impossible, widen out your legs even more. Good. Now place your wrists right under your elbows. Here, lean on your head.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lace your wrists right under your elbows and lean on your head like that. Great. You can stay here. Maybe consider what you want to eat after this.
I'll say it one more time.

All right, that was the White Stance variation. That was fun, right? 오늘 다리 넓히기 자세 변형 같이 해봤는데요. 재밌지 않았나요? 이거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해서 하시고요. 벽 앞에서 하면은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벽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영어 표현 우리 consider 이라는 단어 같이 배워봤죠.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이런 뜻도 되지만 어떻게 여기다 I am considered the best. 나는 최고로 여겨져.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onsider 꼭 알아두시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like every day. Bye.

0: welcome back to 美食分享哦. It's Jenna Kim, Google Listening.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Jen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Jenna Kim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진행자가 함께 등반한 그 가족들에게 어떤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캐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people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I feel like I became her family today.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어요? Good job! 진행자가 오늘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가족이란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Just as her brother did. 그녀의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2.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자, 그럼 이제 문장의 뜻을 함께 알아보죠.

0: 판단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통째로 이 문장 전체를 다 캐치하셨겠죠?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he says her brother did. Now she leaves the others. 했습니다. 자, 그녀의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아시죠? 자막 보면서 본인이 어느 부분이 잘안 들렸는지, 놓친 부분은 또 어디였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people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I feel like I became her family today.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 live without. 자, 눈으로 확인하실 때 기능어 어디 있을까요? is, 그리고 she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들이 될 텐데 이때 family, F 발음 조심하시고 something, 이때 TH 발음은 th 하시는 거 아시죠? something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something 하시고 she can't. 조동사는 원래 기능어인데 이게 not이 붙어서 부정이 되면 의미의 변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강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can't의 t 사운드가 잘 안 들린다 하더라도 can't, can't 이렇게 길게 발음하게 되죠. 그리고 live without 이라고 했는데 이때 v 사운드와 without 연결시켜서 발음하시면 live without. Live withou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 live without.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 live without. 되시나요? Okay. Google listening 3.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 live without.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한 번 더.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Excellent. Alright, now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just as her brother did. 자, 간단하지만 이때 여러분 just의 to 이 발음이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강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just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라 just, t 발음은 거의 안 들리죠. Just as her brother did 했는데 이때 as와 her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이 h 사운드가요. her나 him이나 또 his 이런 경우에 h 발음이 굉장히 미약하게 들립니다.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경우 as라는 자음과 her의 er 이게 h 발음이 안 들리고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 어로 연결되어져서 여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just as her, as her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거든요. Just as her brother did. 이때 brother 하실 때도 우리말 디귿이 아니라 the, brother 이렇게 입모양 잡아주시고 did라기보다는 did 마치 d 하시고 d 발음을 d 받침으로 보내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면서 발음해 볼게요. Just as her brother did 이렇게요. Google listening 1. Just as her brother did. Okay. Google listening 2. Just as her brother did.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Just as her brother di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One more time.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One.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3: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0: can't live without.
1: 2.
0: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2: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길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The people blank blank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쭉 이어진 말들이 the people, 사람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했습니다. 추억과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 이런 의미죠. A family is blank. She can't live without. 자,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은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이때 something은 어떤 것? 그런데 이 구어체에서 이 표현,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거나 중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게 되는데 가족은 뭐뭐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She can't live without. 그녀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없이. 즉 어떤 의미예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녀가 가족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구어체에서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 만약에 she's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와, 저 여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I became her family today 했는데 진행자가 느낀 바죠. I feel like 뭐뭐인 것 같다, 뭐뭐 같은 기분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그녀의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Just as her brother did, 그녀의 오빠가 했던 것처럼 Now she leads the others. 이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네, 안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3: The people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I feel like I became her family today.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2: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bse.co.kr로 오셔서 꼭 재단기획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It means the same thing, but of course, it's a little bit softer. I left my job. Why? Because I wanted to change my career. 자,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 근데 한국 분들도 커리어 이렇게 하죠. But the pronunciation for native speakers is career. 네, 이렇게 돼야 돼요. Career. Okay? Alrighty. 저는 제 편안한 직장을 그만둘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아, 용기 알아. Courage. 아, 그게 나오겠지. 오케이, okay, 없습니다. 오케이. Okay. I didn't have the guts to leave my comfortable job. I didn't have the guts to leave my comfortable job. 여기서는 courage가 안 보이죠? So I'm going to teach you another great expression. Have guts. So if you don't have the guts, it means you don't have the courage. 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guts라는 건 여기 우리 장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장에 관련된 표현들이 꽤 많아요. 뭐, I have a gut feeling, he has the guts, 뭐, she's got guts,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if you have the guts, it means you have the courage. 근데 여기에서는 I don't have the guts to leave my comfortable job. 네, 편안한 직장이 있으니까 뭐 굳이 갈 뭐 그만둘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I'm not happy. So, but I felt it was now or never to do something. But I felt it was now or never to do something. Okay. 자, but I felt 뭐 느꼈죠? Right. It was now or never. This is our other key phrase. Now or never. 보시면은 now, 지금, never, 절대. It's an expression, now or never.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은 앞으로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To do something. 그래서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느낀 거예요. So that's why he's applying for this job.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for today. Okay, have the guts. 네, 우리 뭐 have the guts 장이 있다. Well, 그거는 아니고요. 이 그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뭐 하는 용기 아니면 배짱이 있다. He doesn't have the guts to tell his boss. He doesn't have the guts to tell his boss. 자, 그는 상사에게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네, 우리 상사한테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꼭 말하고 싶은데 we don't have the guts. Okay. Next, she had the guts to speak out to the CEO. She had the guts to speak out to the CEO. 자, 그녀는 CEO와 이야기할 배짱이 있었습니다. She had the courage, right? 용기가 있었어요. To speak out. 네, 우리 그 단어 배웠죠? To speak out는 크게 말하는 것보다는 to express your opinion, okay? To the CEO. 회장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쉽지 않죠? But she had the guts. All right, so have the guts, have the courage. Okay, next. Now or never.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t's now or never 이렇게 말하죠. We have to sell the stocks. It's now or never. 자, 우리는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솔직히 기회가 없다는 것보다는 손해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So we have to sell the stocks.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Okay? Next one. Let's take this trip around the world. It's now or never. Let's take this trip around the world. It's now or never. 자, 우리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요.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that's true.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나이 더 듣기 전에 지금 여행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행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좋겠죠. Alright, it's now or never. 자, 아 영어 공부. It's now or never, okay? Don't push it off. Don't put it off. Don't procrastinate. 미루지 마세요. It's now or never. Okay, let's go.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hout versus scream. Shout versus scream.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 shout 그리고 scream인데요. 매우 비슷한 단어들 같죠? 자, 뉘앙스 차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소리치다, shou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shout 이게 아니고요. shout, 마지막 소리가 t 발음이 나야 됩니다. sh 발음, shout, shout. 그리고 여기 있는 모음 소리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O가 out 이런 느낌 나야 돼요. out, shout. Okay, very good. 이거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Okay, 뉘앙스 차이는요.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할 때 주로 shout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shout when we are calling out or yelling in a very loud way. Okay? 그리고 공포, 분노, 고통의 감정으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shout 사용합니다. Okay? When you are shouting, you are shouting because you are scared, or you are shouting out of anger, or you are shouting out of pain, emotional pain. It can be physical pai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his name. I shouted boo. Shout. 소리치다. Shou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언니, 여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 I shouted 누구한테요?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네, 왜 shout를 했었을까요? 뭔가 화냈나 봐요. I shouted at my sister. Don't take my clothes. Don't take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외쳤어. I shouted his name. I shouted his name. Bobby 아니면 George. 네, 이거는 특별한 감정보다는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hout.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boo 하고 소리를 쳤어. 네, 누구를 놀래킬 때 boo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I shouted boo. 자, 누구를 놀래킬 겸면 그냥 boo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큰 목소리로 말해야 되니까 shout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shouted boo. I shouted boo. 네, shout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scream으로 넘어갈게요. 네, scream은 절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네, 똑같아요. shout하고 이름절로 scream. scream 여기에서 s, k, r 이 발음을 다 연결시켜 줘야 돼요. scream. 오케이? 그리고 e 소리가 나야 돼요. scream. 오케이, very good. 네, 아픔이나 공포로 비명을 지를 때 scream을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o when somebody is scared or somebody is pain, they will scream, okay? 그리고 주로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절규할 때 shout보다는 scream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scream instead of shout, especially when your voice is like almost screeching, very high, and it's very sharp to the ears, okay? Let's take a listen to a few sentences. I screamed, He was screaming in pain. We screamed for help. Scream, 절규하다. Scream.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으악 하고 절규를 했어. I screamed, ah! Okay, 방금. 라고 했잖아요. 네, 소리가 좀 높고 거기다가 좀 날카롭게 물론 여기 방송에서는 제가 진짜 스크림은 못하지만 느낌은 아시죠? 오케이? I screamed, ah! 그래서 어떻게 보면 I shouted boo의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누가 boo 해서 놀래키면 ah!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scream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요. He was screaming in pain. 그는 고통 속에 절규를 하고 있었어. 오케이, 여기서도 뭔가 고통 통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데요. 이거는 아주 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아, 너무 아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hout보다 scream. He was screaming in pain. He was screaming in pai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어. We screamed for help. 물론 여기서 we shouted for help도 괜찮지만 느낌은 달라요. We shouted for help는 뭐 그냥 help, help 큰 목소리로. 하지만 screamed for help는 뭔가 정말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We screamed for help.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e screamed for help. We screamed for help.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hout

하고 scream. shout는 소리칠 때, okay? 큰 목소리로 상대방이 들릴 수 있게. 근데 물론 감정적으로 뭔가 소리칠 때도 사용합니다. shout. okay. screa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규할 때 shout보다 다르게 좀 더 high pitch 그리고 high tone으로 거기다가 좀 날카로운 소리로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scream. okay. 앞으로 운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I screamed, ah! I screamed, ah! I screamed, ah! Alright, that i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허리 쪽 문제에 관련해서 소주제를 하나 또 달아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근본적으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이유. 자세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이런 자세. 그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좀 무겁기 때문에 허리에 자꾸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자세를 올바로 이렇게 서서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좀 허리를 펴고 앉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뭐 기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멜빵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세 잡아주고 하는. 자, 의자도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워낙 또 앉아서 생활하는 자식 생활 습관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자세 얘기를 해야 된다면 자세란 단어도 영어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며, 자세를 올바로 하고 이렇게 자세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란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 있을 건데요. 뭡니까? 알려주세요. 자, 자세가 뭐예요? 자세. 영어로. Posture라고 해요. Posture. 안 좋죠? Bad. Bad posture. Bad posture. 뭐 좋은 자세는 good posture라고 하겠죠. 자, 앉아있을 때 내가 좀 자세가 안 좋아. 그럼 I have bad posture when I'm sitting at my desk.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책상에 앉아있을 때 자세가 별로 안 좋아. I have bad posture. 그렇게. 들어보세요.
1: Bad posture. Bad posture.
0: 자, 그 다음.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준비되셨죠?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다. 구동사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예요. Slouch over. 선생님, 저 단어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보셔도 괜찮아요. 오늘 외워야 됩니다. Slouch over. Slouch over. 구동사니까 뒤에 강세 주시고,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slouch over예요. 노트북 같은 거. 요러고 하는 거. 요게. 구부정하게 하는 거. Slouch over. Slouch over.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사여서 I tend to slouch over very often. 아, 내가 좀 자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고 있어. 자, 들어보세요.
1: Slouch over. Slouch over.
0: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허리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Have a weak back. 아,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허리가 좀 약해요. 할 때 영어에서도 weak 쓸 수 있어요. Have a weak back. 이런 경우는 어를 넣어줍니다. Have a weak back. 자, 형용사로 의미 한정을 할 땐 또 어가 따라 들어와요. 이런 경우는요. Bad posture 할 땐 또 안 들어가지만. 어가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관사가 붙어요. Have a weak back. Have a weak back. 들어보세요.
1: Have a weak back. Have a weak back.
0: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 얘기 붙었네요. 관계대명사 같은 거, which 같은 거 넣어서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는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slouch over를 여러분이 기억을 했다면 쓰면 되는데 이 경우가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tend 들어보셨어요? tend,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I tend to slouch over. 끝! 여기 끝이에요. I tend to slouch over. I tend to slouch over. I tend to slouch over. 무슨 뜻? 아, 내가 좀 자세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는 경우가 좀 있어. 이걸 통으로 받아봐요. 쉼표 찍고, which is not a good habit. Which is a bad habit 해도 되고, 좋지 않은 습관이라며요. Which is not a good habit. 좋은 습관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됐죠? 읽어드릴게요.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제 안 좋아진 이유들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오겠죠. 그러면 허리와 목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목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목 디스크란 말도 있듯이. 자, 그러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앉아있다는 sit을 써야 될 것 같은데 sit 다음에 요 다음 전치사 보세요. sit at one's desk 요거 기억합시다. 요거.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걸 as로 이렇게 위치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sit at one's desk 그 다음은 쉽죠? for a long time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있어요.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요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긴 듯하지만 요 콜로케이션은 금방 합니다. 들어볼게요.
1: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허리에 무리 나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건 좀 관용구를 하나 쓸게요. 이 toll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So take a toll.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는 on here,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자, 뭔가 허리 쪽에 무리가 가다의 느낌입니다. 허리 쪽에 피해가 가다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다, take a toll on one's back. 뭐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있죠? 그 toll가 같은 단어이긴 해요. 근데 완전히 여기선 다른 뜻이죠. 네. So take a toll on one's back이라고 하면 허리 쪽에 무리를 준다든가 허리를 좀 안 좋게 하다의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a toll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허리와 목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 요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자, 요 issues란 말도 problems와 비슷하게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Have issues, 뭐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할 때 with one's back and neck. Back and neck. 허리 쪽과 목에 문제가 있답니다. S 붙여서 일반화 주로 많이 시킵니다. 이것도 콜로케이션. 그냥 이거를 계속 읽어봄으로써 입에 붙이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1: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0: 자, 문장 만들어볼까요?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 다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허리에 무리가 갔어요. Take a toll. 이거 쓰면 될 것 같고. Sit at one's desk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이제 주어를 동명사로 잡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문장 영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이걸 주어로 잡는 거예요.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이거는 일반인을 지칭하는 일반화 할 때 쓰는 말이고요.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자, 두 개의 표현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 겁니다. 들어볼게요.
1: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0: 자, 요거요. Bad posture가 있었으면 good posture가 있겠죠? 그 앞에 동사를 하나 찾아봅시다. 선생님, practice 하면 연습하다 아닙니까? 맞죠. 연습의 뜻도 있죠. 근데 두 번째 뜻이

0: 거예요. 실천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할 때도 practice social distancing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practice good posture 관사 없이 갑니다. 올바른 자세를 실천하다. 똑바로 앉다라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Practice good posture. Practice good posture.
0: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아무래도 그렇죠? 허리를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게 좋겠죠. 허리를 펴고 앉다. 자, 앞에 구부정하게 있다가 slouch over였다면 자, 이것도 오늘 아주 중요한 콜로케이션입니다. 콜로케이션 단어의 조합을 말하는 단어예요. Sit up straight. 이거 외울게요. 빨리 외우세요. Sit up straight. 강세 중간에 주시고 구동사입니다. 똑바로 바로 앉다요. 이렇게. 자, sit up straight. 앉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아니라 sit up straight.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다. Sit up straight. Slouch over의 반대말이죠. 어떻게 보면. 들어볼게요.
1: Sit up straight. Sit up straight.
0: 마지막으로 자세 신경 쓰는 거. 여러분 뭐 주의하다, 집중하다 이 표현 아시죠?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You should pay attention to your posture. 항상 내 자세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들어볼게요.
1: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0: 제일 중요한 요거 갖고 영작해 보겠습니다. 허리 펴고 앉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노력은 try를 해라. need 해라. 자, 붙여서 you need to try. You need to try. 노력해야 된다. 그죠?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동사 3개.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들어볼게요.
1: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0: 허리 펴고 앉는 연습해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 뭐였죠? Slouch over. 들어볼게요.
1: Slouch over. Slouch over.
0: 무리가 가다 관용구 take a toll on one's back. 너무 좋은 표현 들어볼게요.
1: Take a toll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0: 허리를 펴고 앉다. Sit up straight. 들어보세요.
1: Sit up straight. Sit up straight.
0: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허리 관련해서 올바른 자세의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 가능하시고요. 교환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었던 계획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거 못했네. 아,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저 그걸 과거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 할 때 I was going to 동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과거에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I was going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장 구조부터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I am going to 동사는 그쵸?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뭐를 할 생각이에요. 뭘 할 계획입니다. I am going to 동사죠. 자, 그러면 I was going to 동사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과거에 그거를 할 생각이다, 할 계획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났

0: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려고 했었는데 라는 의미.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있거나 혹은 계획을 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것들은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정말 이런 얘기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내가 너한테 전화 걸려고 그랬는데 너가 먼저 전화를 했네. 이런 얘기들 할 때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다. I was going to call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먼저 전화 걸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I was going to call you.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call you.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call you.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먼저 전화 걸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거셨네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이런 표현들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말을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말하다. 바로 say라는 동사 가지고 얘기를 해서 I was going to say that. 내가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쉬워.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say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say that. 해서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내가 그거 찜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찜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ll dips 요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I was going to call dip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찜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구체적인 전치사는 o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I was going to call dips on it. 그거 내가 먼저 찜하려고 그랬는데 아쉬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call dips on it.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call dips on it. 그거 내가 먼저 찜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나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했었어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쇼핑하러 나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go 뒤에 shopp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as going to go shop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했었지 라는 의미 여러분이 I was going to go shoppi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go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go shopping. 해서 나 그냥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했었어. 근데 안 갔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지 I was going to 동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에 뭔가를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제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I was going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I was going to go shopping. I was going to go shopp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냥 쇼핑이나 하려고 했었지. I was going to go shopping. 이라고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거를 하려고 했었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여러분이 뭔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언제 쇼핑하러 언제 그쵸? 바로 when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래서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해서 여러분이 are의 과거는 were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너 쇼핑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의미가 된다면 앞에 when을 붙이면은 그렇죠. 언제 쇼핑을 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거 두 개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자, 그러면은 너 쇼핑하러 나가려고 그랬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ere you going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어? 라는 질문이 된다면 When were you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언제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이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아, 내가 그거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까먹었네 혹은 아이고 안타까워 이런 얘기들 I was going to say that 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너 뭐를 말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라고 해서 무엇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라고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what을 넣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we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거에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이 된다면 What were you going to say?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were you going to say? 한 번만 더. 시작! What were you going to say?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어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고 What were you going to do는? 그쵸? 무엇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는데요? 라는 질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과거에 뭔가 생각을 했거나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의미 I was going to 동사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매일 10분 영어에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지 미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다소 살짝 무게감 있는 그런 문장이었죠?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멋지지 않아? 되게 길지만 핵심은 뭐냐면 뭐뭐하지 않아? 이게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Isn't it? 하고 뒤에 어떤 상태를 보여주겠죠. Isn't it? Isn't it? 자, 그렇다면 이걸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테고요. 상대편한테 사실은 느낌은 뭐냐면은 내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은 is it?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미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isn't it? 하고 물어봅니다.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하나요? 앞에 나왔던 하지 않아? 공통적으로 다 뒤에 써 있죠. 네 번 써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시고 나면 한 마흔 번까지도 혼자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멋지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거 멋있어?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I think it's great. How about you?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isn't it grea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거 끔찍하지 않아? 끔찍하니 뭐예요? 아! 이거잖아요. Terrible. 그렇죠? Isn't it terrible? 이건 이미 본인 스스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음이 terrible 이거 아니고요. 태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뒤에 태, 그 다음에 리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terrible처럼 들려요. 발음도요. 불 이렇게 안 들리고요. BLE로 끝나면 뭐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아니고 테이블. 아시겠죠? terrible. 이렇게 뭐처럼 들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isn't it? isn't it이요. isn't it처럼 들려요.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이런 얘기죠. 웃기지 않아? isn't it funny? 간단하죠? funny. 익숙하지 않아 그거? 많이 듣던 거 아니야? familiar. 그렇죠? 원래 이 단어는 family에서 나온 거예요. 가족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뒤에 바로 AR만 붙여서 familiar. Family지만 famili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안 돼요. 느낌 살려서 그렇지 않아? 이미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거 멋지지 않아? 자, your turn. 네, isn't it great? 됐고요. 두 번째는요. 야, 그거 끔찍하지 않아? Your turn. 네,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네, 됐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그거 웃기지 않아? 네, your turn. 네, isn't it funny? Isn't it funny? 됐죠? 맨 마지막으로는요. 익숙한 거죠, 뭐에. 자, 그래서 보지 마시고. 네, isn't it familiar? Isn't it familiar?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동작이 100% 다 여기에 들어맞는 동작이면 좋겠지만 familiar는 익숙한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갈게요. Moving on to step 2.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있다니 멋지지 않아? 이게 이제 반은 부담이 사라지셨죠? 멋지지 않아? Isn't it great? Isn't it cool? Isn't it wonderful? 다 가능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isn't it great?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동등한 자유가 주어지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We, 그 다음에 all 하는 거. We are all 주어지는 거니까 given. 그렇죠? We are all given. 다 주어지는 거죠. 뭐가요? 똑같은 자유, 똑같은 평등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equ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equal freedom. 아시겠죠? The equal freedom. Hey, isn't it great that we're all given the equal freedom? 발음은요. equal 이게 아니고 equal 됐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we're all giv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지만 평등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작정 늘상 주어지는 그런 자유나 평등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계속 갖고 나가야만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그러한 평등과 자유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야근을 해야 한다니 끔찍하지 않아? 자, 이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끔찍하다. Isn't it terrible? 아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isn't it terrible? 뭐뭐 하다니는 that 쓰셔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we have to work.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한다니 매일 밤, 물론 야근을 하다는요. extra hours예요. work extra hours.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매일 밤 일을 해야 된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every night. 그렇죠? Isn't it terrible that we have to work every night? 아니면 Isn't it terrible that we have to work extra hours? 원래 일하는 거 이외에 extra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하는데 거짓말한다는 거 그거 웃기지 않냐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앉았을 때. 그렇죠? Isn't it funny? Isn't it funny? 그렇죠?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Isn't it funny? 뭐가요? That you are lying.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when I know the truth. 그렇죠? when I know the truth. Hey, isn't it funny that you are lying when I know the trut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고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문장. 자, 요거 두 가지 버전을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멋지지 않아?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동등한 자유라는 게 얼마나 동등하게 동등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면 here we go. 바로 뭔가요? Isn't it great that we are all given the equal freedom?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핵심이니까 the point is 하고 나왔겠죠. 바로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하냐라고 하는 거죠. The point is that. Point is how. 이렇게 연결됐는데 여기서 how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하냐.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냐. How much is how much.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연결하는 구조를 입에 붙이시는 게 좋을 테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na join me one more time or anytime you want, then visit this website. 와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항상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welcome back to 매시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붉은 호수가 화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붉은 호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ake a listen.
1: Across the vast earth,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unfolds like a panorama.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es.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Good job! 바로 이 붉은 호수는요, 구리와 철과 이끼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esson point. First one is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사막 고지에 있는 신비한 붉은 호수가 되겠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짜란, 여기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 carpus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끼류를 가리킵니다. 구리, 철, 이끼류에 의해 만들어진 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Sphero carpus 이렇게 발음해요.

0: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of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of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2.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oppers.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oppers.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해발 4,000m의 사막 고지에 있는 이 신비한 붉은 호수 라구나 콜로라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이 좀 길었죠, 여러분?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oppers. 이것은요, 구리, 철, 이끼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masterpiece, 걸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좀 생소한 단어도 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놓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또 캐치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제대로 잘 들으셨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막과 함께 보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2: Across the vast earth,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unfolds like a panorama.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oppers.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자, in the. 제안,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이때 mysterious처럼 우리식의 말을 하지 마시고 mysterious, 이 miss 뒤에 t. 자, 이 t 사운드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mister보다는 mysterious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red라는 r 발음과 lake이라는 l 사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r 사운드 첫음 내실 때는 우 하시면서 red, red.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고 랄랄랄라 lake. l 사운드는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and the desert highland. 자,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어디에서 숨 쉬면 가장 좋을까요? 전치사 in 앞에서 살짝 쉬시면서 in the desert highla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네, Google listening 3.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한 번 더.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icoppers. 자, made의 드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껴있죠. 이런 경우에도 드 사운드는 R 사운드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copper, 자, O이지만 O 자체의 철자에 강세가 가게 되면 O가 아닌 아 소리로 발음하게 되죠. copper, steel, steel 짧은 게 아니라 길게 발음하셔서 steel 맨 끝에 L 사운드, 네, 다크 L 사운드인지라 혀끝이 윗니디로 붙어주셔야 되고 and sphericopper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Made by copper, steel, and

바로 corpus. 맨 마지막 익기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는 단어인지라 sparrow carpus 하시면 돼요. Okay, Google listening to made by copper, steel,

0: Switzerland.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2.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빈칸으로 시작을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across the vast earth라고 해서 드넓은 대지를 가로질러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자연의 웅장한 경치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빈칸 두 번째는요, unfolds like a panorama라고 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Laguna Colorada. Laguna Colorada는요, 어떤 거예요? A mysterious red lake. 신비로운 붉은색 호수입니다. 어디에 있는? In the desert highland. 사막은 사막인데 고지대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그런 호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호수는요, at 4,000 meters blank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네, above sea level 해발 4,000m의 그 사막 고지에 있는 붉은색 호수를 가리킵니다. 즉, Laguna Colorada가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 중간에 지금 쉼표 사이에 들어간 문장들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It's blank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라고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a masterpiece, 걸작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점검해 보세요. Lesson one final time.
2: Across the vast earth, the magnificent view of the nature unfolds like a panorama. Laguna Colorada, a mysterious red lake in the desert highland at 4,000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one of them. It's a masterpiece made by copper, steel, and spherocarpus.
0: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www.ebse.co.kr로 오셔서 꼭 반복적으로 듣고 또 새로 나온 단어들도 챙겨주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in my previous job. 자, 한국 분들도 뭐 burnout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하지만 got to get burned out or be burned out.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에너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게 burn out는 어떤 초든지 불이 이렇게 다 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불, like this energy, right? This passion. 이게 그냥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right? We're burned out. We're exhausted. No more energy. 네, 그런 뜻입니다.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네.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네, 주말을 포함해서 항상 야근이죠. Work overtime 했습니다. So 항상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에서도 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90시간, 80 hours, 막 70시간, 80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완전 burnout 했다고, 네, 큰 문제라고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Alright, I was working overtime. Okay, so 야근하는 거죠. I don't mind it on occasions, but not all the time. I don't mind it on occasions, but not all the time. 가끔은 상관없지만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So, I don't mind 할 때는, I don't mind it 할 때는 뭐 저 상관없어, you know, it's okay 이런 뜻이죠. So, I don't mind it on occasions. On occasion은 가끔이에요. Sometimes하고 비슷한 말이죠. On occasions, 뭐 가끔 가다는 괜찮지만 but not all the time. 항상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Alright, so that's our answer for tod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got burned out in my previous job. I was always working overtime, including the weekends. I don't mind it on occasions, but not all the time, right? Okay.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be or get burned out. 자, be or get burned out. 피곤해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이 훨씬 이상이죠. 완전 지쳐버려서 아무 어떤 에너지나 뭔가 이제 다 꺼진 거예요. That's turned off. okay? 자, if you keep working like this, you'll get burned out. If you keep working like this, you'll get burned out. 이렇게 계속 일하면 지치게 될 거예요. Okay? 그래서 지치는 것보단 제가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If you get burned, 너무 지쳐서 거의 이렇게 이제 일도 못하는 거예요. 막 우울증 오고 이렇게 건강이 또 피해가 가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죠. If you get burned out. I was burned out after medical school. I was burned out after medical school. 나는 의과 대학 졸업 후에 녹초가 되었다. 오케이. Okay. 자, burned out,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시죠? 의과 대학은 뭐 잠을 거의 못 자죠. Right? So, of course, it's easy to get burned out. So, you can study too much and get burned out. You can work too much and get burned out. So, these sort of things,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burned out 될 수가 있습니다. 지치는 거죠. Alright, next one. To work overtime. 자, 야근이죠. 야근을 하다. Could you work overtime tonight? 자, 윗분이, 팀장님이, 오늘 밤 야근할 수 있어? Could you work overtime tonight? 이제 질문하지만, 뭐, 질문이지만 거의 이렇게 해야 되죠. 하기 싫어도, 네. So, could you work overtime? Oh, okay. 하기는 싫지만. Alright. So, could you work overtime tonight? Could you work overtime this weekend? How about this one? I'm tired of working overtime all the time. I'm tired of working overtime
all the time. 타임이 맞네요. 오케이. 자, 저는 항상 야근하는 것에 지쳤어요. 자, 항상. 네, 그것도 뭐 가끔가다는 누구나 할수 있죠. But if you keep doing it over and over, 한뭐 6개월 동안 야근을 했으면은, 아무리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ethod versus way. Method versus wa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method 그리고 way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method, 이거는 방법 혹은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요, 여기서 th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method, okay? th 발음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면 살짝 메롱으로 혀가 조금 나와야 돼요. 자, 제가 천천히 해 드릴게요. method, method, okay? 그래서 살짝 메롱이고 거기다가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method, okay, very good. 많이 연습하세요. 언젠가 되실 거예요, okay? method, 이거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okay, method 같은 경우는 We use this word when there is a systematic way of doing something, okay? 그리고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뜻합니다. So it is a procedure or a way of doing something, usually.

with a very definite goal in mind.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ike her teaching method. We tried different methods. The old method didn't work. Method, 방법 혹은 방식. Method, method.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그녀의 교육 방식이 좋아. I like her teaching method. 그래서 여기 있는 방식은 그냥 대충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고 뭔가 그 체계적인 교육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like her teaching method. 그리고 거기다가 교육 방식에는 아무래도 특정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I like her teaching method.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봤어. We tried different methods. 네, we tried different ways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느낌이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뭐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뜻합니다. We tried different methods. We tried different method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았어. 이제 잘 되지 않아. The old method didn't work. The old method didn't work. 그래서 방법뿐만 아니고 방식이라는 것도 method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e old method didn't work. The old method didn't work. 네, method 다음에 way로 넘어갈게요. 네, method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뭐를 하는 거잖아요. 네, way는 그냥 방법 혹은 수단입니다. 네, 발음은 쉬울 거예요. 그냥 way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way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way. way. Very good. Okay. Way, 방법, 수단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Okay, so it's the most general word to talk about a method or a means of doing something. Okay? 그리고 규칙, 그리고 특별한 체계가 꼭 필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Method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뭐를 하거나 살짝 좀 딱딱하고 되게 정리된 그리고 목표도 되게 명확하고 이런 느낌이면 way는 그렇게도 되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way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an you show me the way? My way or the highway? I think my way is better. Way, 방법 혹은 수단. W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Can you show me the way?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뭐 그런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법을 알려줘. 아니면 way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단 혹은 어디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show me the way? 같이 해볼게요. Can you show me the w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네, 이거는 완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my way or the highway. 오케이? 그래서 my way, 내 방식, 내 반대로, 내 방법대로 하든지 or the highway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 타서 떠나든지 my way or the highway. 그래서 나는 이게 compromise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my way or the highway. 같이 해볼게요. My way or the highway.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 I think my way is better. Okay? 그래서 그냥
방식에 대해서 조금 둥글둥글하게 말하는 거예요. I think my way is better. 좋아요.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think my way is better. I think my way is better. Okay, very good. 잘하셨어요. 네, 오늘 두 단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method였었죠. 어떻게 보면 스펠링도 더 어렵고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형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method 같은 경우는 방법하고 방식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어떤 방식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way 같은 경우는 좀 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방법 혹은 수단을 뜻합니다. method 그리고 way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like her teaching method. I like her teaching method. I like her teaching method. Can you show me the way? Can you show me the way? Can you show me the way? And that is it for today.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허리 통증과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어떤 치료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허리 통증 자체를 면해 방지하는 얘기들도 지난 시간에 좀 했었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허리 운동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스트레칭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뭐 필라테스 같은 거 통해서 뭐 코 근육을 강화시킨다. 요즘 트렌드에 또 맞는 그런 표현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쪽 운동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간단한 이제 허리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허리 근육을 이용을 해주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자주 일어나서 뭐 한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간단한 운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 쪽 근육이 전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do some simple exercises. 별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가볍게 좀 걸어 다닌다든가. 그렇죠? 뭐 두세 시간 간격으로 you should do some simple exercises. 쉽죠? Do some simple exercises. 간단한 운동을 좀 하면서 일과를 보내면 아무래도 허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Do some simple exercises. Do some simple exercises.
0: Do와 exercise 사이에 중간을 넣어가지고 콜로케이션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자, 허리를 스트레칭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stretch를 동사로 물론 쓸 수 있습니다. Stretch one's back. Stretch one's back. 자, 허리를 이렇게 쭉 스트레칭하고 펴다죠. Stretch one's back.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Stretch one's back. 자, 요거는 간단하지만 요 stretch를 동사로 직접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Stretch one's back. Stretch one's back.
0: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요. 앉아있다가 너무 오래 앉아있었다. 나 허리 좀 펴야겠다. 그럴 때. I need to stretch my back. I've been sitting on my chair for too long. I need to stretch my back. I need to stretch my back.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최대한 자주 스트레칭을 하다. 요거 그냥 붙이는 거예요. 스트레치 자체가 back을 빼고 그냥 스트레치 자체.

0: 틀 동사를 자동사로 줘버리고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거든요. Stretch as often as you can. 꼭 허리 쪽이 아니어도 온몸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기지개를 펴다 보면 허리 쪽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까?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So stretch as often as you can. You should stretch as often as you can. 이건 언제 쓰는 말입니까? 최대한 자주 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Stretch as often as you can. Stretch as often as you can.
0: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영장을 하나 볼게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허리를 좀 자주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 최대한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넣어서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되겠죠?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아까 나온 거 여기다 붙여봐요. As often as you can 이렇게 되겠네요. 허리를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최대한 일어나서 많이 혹은 자주 스트레칭을 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한 번 더.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들어보세요.
1: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You should stretch your back as often as you can.
0: 좋습니다. Wonderful.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세트 한번 볼게요. 허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좀 긴장되거나 뭉쳐있을 때 좀 풀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허리가 너무 이제 막 뻐근하고 아플 때 근육 이완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자, 이건 뭐 운동하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약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되겠죠. 스트레칭을 하고 자꾸 그럼으로써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조금 완화가 또 됩니다. 자, 일단은 이완이라는 동사 중에 relax가 있어요. 이거는 야, relax, 요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육 쪽 이완에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강세를 뒤에다 주고 relax. 근육과 붙어서 근육을 이완시키다. Relax one's muscles. 주로 근육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근육을 말하는 거니까 복수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단수로도 써요. Relax one's muscles. Relax one's muscles. 들어볼게요.
1: Relax one's muscles. Relax one's muscles.
0: 좋고요. 자, 근육 이완제를 뭐라고 하냐면 muscle relaxan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 이유가 요거 형태의 명사형을 한번 보세요. Relaxants 이렇게 부르거든요. Muscle relaxants. Relaxants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완화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뭐 이완제, 완화제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육 이완제 이게 외국인한테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그냥 우리도 조금 어렵죠. Muscle relaxants.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Muscle relaxants. Muscle relaxants.
0: 근육 이완제. 저도 허리 아팠을 때 이거 좀 복용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조금 나지더라고요. 자, 통증을 완화하다. 우리 앞에서 ease라는 동사 배웠죠? 하나만 더 배울게요. relieve. 이것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ease하고 relieve의 사용빈도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무슨 말이에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다. ease하고 비슷해요.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자, 다시 한번. relieve the pain. 들어볼게요.
1: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0: 자,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육 이완제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Relaxants 이거 S를 붙여서 일반화시켰는데 근육 이완제가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었다. 자, 근육 이완제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이걸 주어로 잡아볼게요. The muscle relaxants, 복수형 주고 helped, 도와줬다, relieve the pain. 근육 통증 완화를 시켜주었다니까 그냥 relieve the pain 했지만 이 help 동사 이왕 써볼게요.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됐다. 통증이 좀 없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Helped. 그대로 동사 나오면 되죠? Helped relieve the pain. 이렇게 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1: The muscle relaxants helped relieve the pain. The muscle relaxants helped relieve the pain.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필라테스를 이제 하는 이유가 허리 통증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코 근육을 강화시켜줘가지고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필라테스 발음이 플라티스, 필라테스가 아니라 요 강세가 중간에 있거든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요. 플라티스, 푸처럼 주다가 라에 강세 주세요. 플라티스, 이렇게. 하다는 그냥 do Pilates, I do Pilates 라고 하셔도 되고 강습받으면 I take Pilates lessons or classes.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복수형 붙여줘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Do Pilates. Take Pilates classes. Do Pilates. Take Pilates classes.
0: 코 근육은 코어는 영어 단어예요. Core muscles.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어떤 근육. 몸의 균형을 잡아

0: 잡아주는 틀을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 work on one's core muscles. 자, 강화시켜주는 게 물론 strengthen이란 말도 있는데 work on은 언제 많이 쓰냐면 운동할 때 그 부분을 막 단련시키는 걸 work on이라고 그래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면 주로 뭘 하냐? 코 근육을 막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work on one's core muscles. 들어볼게요.
1: Work on one's core muscles. Work on one's core muscles.
0: 자,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을 강화하다. 이거는 strengthen을 써볼게요.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주로 이제 허리 근육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강화시켜주는 의미로 복수형 붙여주고 strengthen. Strengthen, 이건 강화라는 단어죠. One's back muscles. 들어볼게요.
1: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Strengthen one's back muscles.
0: 좋습니다. 자, 필라테스를 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아까 work on your core muscles 이렇게 써볼까요?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필라테스 하면 코어 근육이 강화된다? 이거예요. You can work on, 아까 단련시키다의 의미로 이거 work on 써볼게요.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들어보겠습니다.
1: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You can work on your core muscles by doing Pilates.
0: Okay.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운동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지막으로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You should stretch as often as you can. Stretch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들어보세요.
1: Stretch as often as you can. Stretch as often as you can.
0: 자, 이번 주에 통증 완화 동사가 두 개 나왔었습니다. 하나가 ease였고 하나가 relieve였었죠? Relieve the pain. 들어볼게요.
1: Relieve the pain. Relieve the pain.
0: 그 다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다. Work on one's core muscles. 단련하다의 의미로 work on one's core muscles. 들어보겠습니다.
1: Work on one's core muscles. Work on one's core muscles.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허리 통증과 허리 운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허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E 앱 설치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양념이 뭔가 있었을 때, 후추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혹은 뭐 식초라든지 혹은 뭐 고추장이라든지 혹은 고춧가루 같은 거를 나한테 좀 줄래? 나한테 좀 건네줄래? 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뭔가를 좀 건네줄래요? 라고 부탁할 때는요, Can you pass me? 하고 나서 물건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추 좀 건네주실래요? 후추 좀 줄래요? 이런 표현들을 바로 Can you pass me? 물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 축구라든지 농구 이런 것들 하면은 패스, 패스 이런 것들 많이 요청하셨을 겁니다. 그 패스라는 동사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또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할 때 그치 바로 can you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패스, 패스 라고 했었던 그 동사를 넣으면은요, Can you pass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뒤에 뭐가 달려오나요? 그쵸, 바로 pass, 대상, 물건의 어순구조를 만드셔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show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show me the

0: money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에게 돈을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 그쵸? 누구에게 to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어순구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어순구조 다시 한 번 더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바로 pass 대상 동사로 얘기를 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럼 저에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바로 can you pass me 물건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좀 저에게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물건이란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후추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고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후추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후추는 바로 peppe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Can you pass me the pepp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후추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pass me the peppe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pepper? 해서 후추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참기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참기름 좀 줄래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깨를 바로 sesam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짠 기름이 바로 sesame oil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기름 좀 줄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sesame이 아니고 sesame 이렇게 발음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좀 건네줄래요? 갈게요. 시작!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해서 참기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고춧가루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후추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Can you pass me the pepper?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고춧가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red pepp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고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루로 낸 거니까 그쵸? 바로 powder까지 넣어주시면은 바로 고춧가루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이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해서 이번엔 고춧가루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식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식초는 바로 vineg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vinega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식초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vinegar 해서 vinegar 이렇게 발음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pass me the vinega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ass me the vinegar? 해서 이번엔 식초 좀 건네줄래요? 식초 좀 줄래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한 테이블에 있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양념 같은 거를 서로서로 이제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거 좀 나한테 좀 건네줄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물건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pass me the pepper? Can you pass me the pepper?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Can you pass me the red pepper powder? Can you pass me the vinegar? Can you pass me the vineg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좀 건네줄래요? 그쵸? Can you pass me the pepp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도 여러분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후추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얘기. 후추 좀 건네줄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n you pass me? 가져다 줄래? 라고 얘기를 할 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Can you bring me the pepper?

해서 나에게로 가져다 줄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bring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pass는 건네주는 느낌이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bring은 어디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느낌. pass는 그쵸, 보내는 느낌이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bring me the peppe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bring me the pepper? 해서 가지고 오다라는 느낌과 건네주다라는 느낌의 차이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참기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the sesame oil? 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 구조를 얘기를 했었을 때 pass 뒤에는 뭐가 붙는다? 그쵸? 대상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그거 좀 건네줄래요? 저것 좀 건네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문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였다면은 그것 좀, 저것 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상을 여러분들 대명사로 얘기를 할 때는요, 어순구조가 살짝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요, Can you pass 무엇? 하고 나서 이제 to 대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an you pass it to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딱 의문점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Can you pass 하고 나서 무엇 to me로 오늘 배운 것들을 다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Can you pass 대상 하고 나서 무엇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문장을요. Can you pass 무엇 to me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명사로 얘기를 할 때는 이 어순구조로 얘기를 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하나의 테이블에 있었을 때, 뭐 좀, 나한테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Can you pass me? 무엇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자,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하루 딱 한 문장만으로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try again, 다시 해보자는 의미인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미션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자, 우리말 읽으면서 영어로 어떻게 고쳐지, 어떻게 고쳐지 이렇게 조바심을 내기보다는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한테. 야, 여기 근처에 다시는 얼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일종의 경고죠. A kind of warning. 자, 그렇다면 이때 뭐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말했다는 얘기니까 I told you. 그런데 하라고 하면 to고요. 하지 말라고는 not to 동작 쓰시면 되겠습니다. I told you not to. 됐죠? 이미 반 이상은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힌트는요.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누구한테요? 너한테. 그래서 다 했잖아.

나 말했잖아, 말라고, 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럼 아까 나왔던 거 바로 다음에, 그쵸, come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I told you, 그쵸, not to come, 오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말하다가 뭐예요, 영어로? 그렇죠, talk이죠.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alk. 간단합니다.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alk.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실제 간단하고요.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실제 복잡하다는 생각, 그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요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떠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I told you not to open. 그거니까 it까지요. Told you not to open it. 됐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만지다가 뭐예요? Can't touch this. Boom, boom, boom, boom. Can't touch this. 그래서 바로 I told you not to touch it. I told you. 발음이요. told you인데 들리는 발음은 told you처럼 들려요. 그 다음에 not to도 빨리 하면 told you not to. told you not to.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open it, touch it. 네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 동작을 떠올리면서 말할기에 you'll give a chance to speak out loud. 커다랗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겠죠? Okay, your turn, the first one.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 I told you not to come. 자, 그 다음에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Your turn. I told you not to talk. 이게 대화를 나눈 거고요. Speak 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Speak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자, your turn. 네, I told you not to open it.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좋습니다. Your turn. 네, 이거죠. I told you not to touch it. 그래서 우리가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No touch.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노다지 아니에요. 노다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맥이나 어쩐 뭐 엄청난 횡재를 했을 때 이거 노다지인데 No touch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리했고요.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오지 말란 얘기죠? I told you not to come. 그렇죠. 근데 이 근처가 영어로 뭐예요? Around here. 그렇죠.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얼씬도 하지 않는다. 이 느낌이 뭐냐면 여기에는 더 이상 오지 말란 얘기지.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anymore.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좀 약간 강력한 워닝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항상 어디 나오네요. 그죠? 리을만 쓰면 이 근처. 자, 어쨌든요. 예, 이 근처에서 around here. 됐죠? 자,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거는요. 그녀가 있을 때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if someone is sensitive to some kind of subject, right?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까 나왔죠? I told you not to talk. 그럼 이거는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는 뭐예요? About it. 그러면 I told you not to talk about it. 빨리 하면 told you not to talk about it. about it처럼 들려요. talk about it. 이 K 발음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talk about it. 그렇죠? 그녀가 있을 때란 뜻이잖아요. 물론, 그녀 앞에서란 뜻으로 in front of her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presence란 단어를 쓰면은요, presence 존재하는 거예요. 예, presence. 예, 그래서 그녀의 존재에서는 이란 얘기는 함께 있을 때는 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I told you not to talk about it in her presence.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In her presence, 이 presence라는 재료에 해당되는 단어 하나 때문에 I told you not to라고 하는 엄청난 요리법을 이거 어려워, 이 문장 어려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잘못된 에너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얘는 woo, woo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나온 told you not to 다음에 swim, go, 그렇죠? go alone, 뭐그 다음에 cook at night, 뭐 eat at night 다 쓰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빈도는 없습니다. 두 가지의 빈도를 비교하자면 얘가 한 만 번 쓰일 때 얘 한 번 쓰인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됐죠? 자, 좋습니다. 맨 마지막. 상자를, 너 성탄절까지 열어보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잖니. I told you not to open. 까지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상자니까 the box. 정해진 거니까요. 언제까지요? Until Christmas. 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떠올리시면서 I told you not to open the box until Christma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부처님 오신 날까지, 뭐 성탄절만 커다란 저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I told you not to open the box till Buddha's birthday. 그렇죠? 예. 자, the Buddha's birthday죠. the Buddha's day.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the Buddha's birthday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가보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다시는 이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잖아.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미안해. 이제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해줘. 자, 그래서 포인트는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자, 반응은 뭐예요? 용서해주세요. Forgive me for what I did. 용서해주세요. 물론, 개과천선할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용서해주지 말고 이 사람도 혹독하게 무엇인가 레슨을 배워야 한다는 거. 이것도 무조건 용서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울 기회를 혹독하게 배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Forgive me for what I did 됐습니다. 자,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그렇습니다. 바로 ebs.co.kr로 오시면 되겠고요. You did a wonderful job. Thanks a lot.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서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 다룬 것들이 조금 더 있기는 있어요. 시제 관련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 플러스 현재 완료 진행형까지 다뤄 놓으시면, 익혀 놓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시제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다라는 개념에서 이번 시간이 시제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집중력 유지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인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Andrew has been taking a lot of nature photos recently.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has been taking이 현재 완료 진행이 쓰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것들 쫙 이해해 주신 다음에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해하면 되는지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의 생김새 이렇게 생겼어요. have 또는 has가 쓰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been이 적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ing, 현재 분사까지 써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김새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죠? 현재 완료형에다가 진행을 덧붙여 넣은 것이 현재 완료 진행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ave 또는 has, been까지가 have, has, 과거분사, 현재 완료 파트가 되겠고 been이 어쨌거나 비동사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 붙여져서 의미도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뭔가 섞인 거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가 쌓일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재 완료 진행, 언제 그래서 쓰이냐면요. 무언가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이 얼마나 오랫동안이 중요해요. 요 얼마나 오랫동안에 초점 맞춰서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요 현재 완료 진행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그런 의미에서 꽤 많은 현재 완료 진행의 쓰임을요 그냥 현재 완료형으로 대체해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똑같은 말도 현재 완료보다 현재 완료 진행으로 하면 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에 초점 맞춰서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해주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것이 임시적으로 해온 어떤 그런 습관이나 현재 임시적인 상황 같은 것을 묘사할 때도 쓰인다는 거. 요 두 가지 쓰임의 관점에서 현재 완료 진행을 봐주시면 크게 뭔가 헷갈릴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문장을 보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현재 완료로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 각각 만들어 보면서 그 차이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이겁니다. 에이미는 3년째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라는 거. 자, 뭔가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현재 완료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주어 Amy로 넣어서요. Amy has worked. 자, Amy가 일에 온 거죠. 뭐로서 일에 온 겁니까? As an accountant. 회계사로 일을 해온 거예요. For 3 years. 3년 동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자, 이 문장 기본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강조를 드렸죠. 얘를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꿔주면요. 그럼 아주 살짝 바뀌는 거죠. 문장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Amy has been working.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As an accountant for 3 years. 이렇게 말을 하면요. 기본적인 의미는 같으나 조금 더 그 for 3 years. 3년 동안에서 일을 쭉 해왔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뉘앙스로 뭔가 이런 쭉 일해왔어요. 와 같은 뉘앙스가 살짝 덧붙여진다 정도로서만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은근히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에 있어서의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지금이 그런 경우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완료 진행 나중에 봤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덧붙여서
이런 문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등이 좀 아팠어요. 라는 말을 해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현재 완료로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I have experienced back pain for a few days. Have experienced. 경험을 했다는 거죠.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뭘 경험을 한 거예요? Back pain. 등의 통증. 그러니까 등이 아파왔다는 거죠. For a few days. 며칠 동안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근데 며칠 동안 등이 아팠어요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임시적인 거잖아요. 항상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요즘 며칠 그랬습니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그 임시적인 습관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진행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경우 이렇게 문장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I have been experiencing back pain for a few days.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위에 문장, 아래 문장 둘 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을 써주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임시적인 일이다. 이게 영원한 일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영작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부터 난 그의 채널을 구독했어요. 소셜미디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떠올리시고 이 문장을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난 그의 채널을 구독했어요. 이거 말할 때 저는 현재 완료 진행형 쓸 것 같아요. 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를 해왔다.

어떤 글은 기간을 강조하고자 할때 현재 완료 진행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장 이렇게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I've been following. 뭔가 이렇게 구독한다고 했을 때 follow 한다라고 많이 하니까, 그렇죠? I've been following him.

진행을 써준 그 뉘앙스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I've been following him on social media since 2019. 좋아요. 자, 다음 문장도 그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 요즘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자, 이거 만들어 보겠는데 먼저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 볼게요.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 내 전화를 피한다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영작해 볼 텐데 요것도 저는 현재 완료 진행형 쓸 것 같아요. 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임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요즘 일어나는 임시적인 일이야. 현재 완료 진행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시작해 볼게요. Jane has been avoiding.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뭘 피하고 있는 겁니까? My calls. 내 전화들을요. Lately. 최근에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Jane has been avoiding my calls lately. 자, 이렇게 해서 영작 두 문장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Andrew has been taking.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찍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전하고 찍는 건 이렇게 찍겠죠? 해서 Andrew가 찍습니다. 찍어요. 근데 뭘 찍어요? A lot of nature photos. 그 자연 경관 사진 같은 것들을 recently, 최근에 되게 많이 찍습니다 정도의 의미로서 여기에 현재 완료 진행이 쓰인 이유 뭡니까? 뭔가 최근에 앤드류가 갖게 된 임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인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아 이런 뉘앙스로서 사용되는구나를 참고하시기에 이 문장 아주 좋은 문장이니까 복습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시제에 대한 공부를 마쳐봤습니다. 시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모두 큰 그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게 간단간단히 공부를 했으니까 큰 부담 없이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Guys, guess what? Today is the last day of our blood pumping series, or our blood flow series. So let's have fun, okay?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혈액 개선, 혈액 순환 개선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아무래도 혈액 순환 개선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돼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갈게요.
1: Look how I can't zip up my pants. How much did you eat? Not a lot at all. I ate beans and they make me bloated. Oh, I see what happened.
0: 네, 대화 봤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Bloated. 왜 좋아하느냐?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Bloated.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공부하러 갈게요.
1: Look how I can't zip up my pants 이럽니다. Zip up my pants.
0: 바지 지퍼가 안 올라가 이러죠. 이거 좀 봐봐. I can't zip up my pants. 그렇죠. How much did you eat? 이러죠. 아이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not a lot at all. 전혀 많이 안 먹었어. 그런데 I ate beans. 아, 콩을 먹었대요. 콩을 먹었는데 and they make me bloated. 이랍니다. 콩이 나를 bloated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bloated 무슨 뜻일까요? bloated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bloated 난 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재미있는 사실은 bloated 배가 가스가 차서 부어 오를 때 그거를 bloated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 여기가 bloated 됐어. My stomach is bloated. 아니면 그냥 I'm bloa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배에 가스가 찼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Oh, I see what happened. 이러자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배에 가스가 찼다는 의미로 bloated 알고 계시고요. 다음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All right, that was the firefly pose. Was that fun? If it was fun, then it's great. 오늘 반딧불이 자세 같이 해봤죠?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다면 된 거예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팔, 코어 다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아주아주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 오늘 영어 표현은 bloated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bloated. 얼굴이 부었거나 또는 배가 가스가 차서 부었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둘다두 의미로도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 Have a great weekend,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비에서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추억 또는 기억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만나보죠.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was recently reminded of childhood memories.
0: 최근에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요 라는 뜻입니다. I was reminded라는 것은 굳이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옮겨보자면 상기시키는 어떤 일이 있었다.
1: Oh, did you remember to pick up your wallet?
0: Well, thanks for reminding me.
1: Okay.
0: 이렇게 누군가가 그거 기억하라고 말을 해줄 때 remind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I was reminded, 생각이 났다, 상기시켜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Mm-hmm. 자, 오늘 이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은 호주 분이죠.
1: Yes, we have Sarah today.
0: 네,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0: 네, 이 문장 다시 같이 볼 텐데요. 최근에 호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1: So she said,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0: 저는 최근에 went back to Australia, 지금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호주에 다시 갔었는데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여기서 말하는 over라는 것은 about. 네,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리움, 향수를 느꼈대요.
1: That's true. Whenever you go back to your hometown, it usually happens.
0: 맞아요. 저도 부모님 집에 이제 가면 어린 시절 사진 항상 갈 때마다 전에 못 봤던 사진이 한 장씩은 꼭 나와요.
1: Right? Yeah. How do they do that?
0: They just keep appearing, right?
1: I think they do it on purpose to show you 하나씩. little by little.
0: 그럴 때마다 I feel nostalgic.
1: Yeah, awesome. Yeah.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I recently went back to Australia and got very nostalgic over childhood memorie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지난주였다면 지난주라고 말을 했었겠죠.
1: Yeah.
0: Actually, 그래서 actually for a holiday for the first time in quite a while. 그러니까 이 최근에 갔던 게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휴가차 간 거였고 for the first time in quite a while. 꽤 오랜만에 간 거였어요. For a holiday라는 거는 물론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For a traditional holiday.
1: Yeah, it could literally be a holiday like Thanksgiving or something.
0: 명절 때 그냥 갔을 수도 있겠고
1: yeah.
0: 그냥, 아니면 for a holiday, 휴가차,
1: yeah,
0: for a vacation.
1: For vacation. 네. Yeah.
0: 여기서는 일단 휴가차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Mm-hmm.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have been somewhere라는 거 있잖아요. 배우는 mm-hmm. 것 중에 가본 적이 있다. Mm-hmm. 이제 have been somewhere는 아니면 have gone하고 have been하고 went back하고는 많이 다른데 정리를 빨리 해보자면 have been은 전에 가본 적이 있다.
1: Yeah, that just means you've been there before.
0: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뒤에는 뭐 recently라든지 언제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안 써요.
1: No.
0: 그냥 before.
1: It's just I've been there because 네. that's the point. This is not my first time.
0: 몇 년 전에 갔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went고요. Have gone to라고 쓰고 그냥 문장 끝내면 가버린 뒤에 안 돌아온 거.
1: Yeah.
0: Hasn't come back.
1: Yeah, they're not back yet, right?
0: 네, 이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mm-hmm. 이제 갔었어요.
1: Mm-hmm.
0: 그리고
1: She says, and while I was there, my mom and dad actually dug out these old home videos.
0: 여기서는 dug out이라고 했지만 원래 현재형은
1: dig out, dig out.
0: dig, 파는 거잖아요. Mm-hmm. dig out 하면 파내다라는 말이고 mm-hmm. 여기서 뭐 땅에서 꺼낸 건 아니지만 어디 묻혀있던 거를 mm-hmm. 꺼내셨어요. 뭘 꺼냈냐면 while I was there, 제가 거기 있는 동안 my mom and dad actually dug out these old home videos. Mm-hmm. 오래된 집에서 찍은 홈비디오들, 비디오 테이프들을 꺼내셨고요. dig out 여기선 쓰였지만 뜻은 별로 관련은 없는데 dig in이라는 표현이 있죠.
1: Oh yeah, dig in.
0: Dig
1: that means
0: in.
1: it's time to eat.
0: 맞아요.
1: So there's food at the table. It's like dig in,
0: dig
1: right?
0: In.
1: And speaking of things with dig, a dugout is actually the place where the people sit on the baseball team that aren't out.
0: 아하.
1: It's the dugout.
0: 그렇죠.
1: Literally, it's a hole that's been You know, dug
0: 네네.
1: in the ground.
0: 저도 그냥 우리말로도 dugout이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야구 용어는 몰라서
1: yeah.
0: dugout 하면은 이렇게 그 야구장이 있고 땅이 좀 내려가 있죠.
1: Yeah.
0: 그곳에 이제 대기하는 선수들이 앉아 있는 곳을 dugout이라고 해요. 하는 곳인데 dig in 하면은 방금 설명하셨지만 let's dig in 아니면 음식 다 차려놓고 dig in 하면은 드세요라는 뜻으로
1: yes,
0: 씁니다.
1: Yes, it means eat.
0: 음식 속으로 숟가락으로
1: yeah.
0: 파고 드는 거니까. 예. Yeah. 자, 다음 줄 볼까요?
1: Okay. From when I must have been like 3 or 4 or something.
0: From 시기. Mm-hmm. 어떤 시기인데 그 시기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when I must have been like 3 or 4 or something. 3살, 4살 뭐 그때쯤 분명 그때쯤이었을 그 시기로부터의 비디오들. 그때 mm-hmm. 찍었던 비디오들이에요.
1: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y were filmed on the first ever video camera that my parents had got. It was this like massive camcorder. And so it was really nice to kind of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and look at all these childhood memories that...
1: And they were filmed on the first ever video camera that my parents had got.
0: 여기서 they는 the home videos.
1: The videos.
0: 네, 그 비디오들은 they were filmed... on this camera, on, mm-hmm. on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 특히 이제 컴퓨터라든지 화면이 있거나 mm-hmm. 뭔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느낌일 때 mm-hmm. on을 많이 써요.
1: Yeah, it's on.
0: 네, on your computer, like the file is, 물론
1: on your computer.
0: 그 컴퓨터 케이스를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있잖아요, in이잖아요. 그런데 mm-hmm. 그렇게 말 안 하고
1: no.
0: on the computer.
1: It's on it.
0: 저장장치의 의미를 갖고
1: yes.
0: 있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Mm-hmm. 저장장치거나 화면일 때 on the screen, not in the screen.
1: No, on the screen, on
0: 네.
1: the camera,
0: 네.
1: on film.
0: 그렇죠. 근데 in이라든지 in the computer라든지 in the screen이라고 쓰면 안 되느냐? 그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일 거예요. 예를 들어
1: yeah.
0: 벌레가 화면 안에 이렇게 끼어 yeah. 있다든지.
1: There's a bug in the screen.
0: 네, 그럴 때. 근데
1: There's dust in my computer.
0: 맞아요. 데이터.
1: Get, clean
0: 네.
1: it out.
0: 네. 그렇죠. 팬이 막 돌아가다 보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1: Yeah.
0: 그러면 in the computer 맞아요.
1: Yeah.
0: 근데 정보라든지 어떤 뭐 화면이라든지 mm-hmm. 그 표시되는 것을 가리킬 때는 항상 on을 씁니다.
1: Mm-hmm.
0: So they were filmed on the first ever

0: 번째, 비디오 카메라 that my parents had got. Mm-hmm. 저희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신 게 먼저 일어났고 mm-hmm. 그 뒤에 촬영이 됐으니까 had got.
1: Had got.
0: Right. Had gotten. Mm-hmm. 둘 다 괜찮아요?
1: Perfect. So she describes it to us. It was like this massive camcorder.
0: 커다란, 거대한.
1: Massive. Massive.
0: Massive. Very big. Mm-hmm. 그래서 it was this like는 빼고 생각해도 되고요. Massive camcorder. 어떤 mm-hmm. 커다란 캠코더 같은 거였어요. Mm-hmm. And
1: so it was really nice to kind of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and look at all these childhood memories that
0: 뒷부분 that하고 잠깐 끊었는데요. Mm-hmm. 그래서 it was really nice, 정말 좋았습니다. To kind of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Mm-hmm.
1: Memory lane. Memory lane.
0: 과거로 더듬어가는 기억을 memory lane이라고 해요. Lane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도로에서 이제 첫 번째 yeah. 1차로, 2차로
1: It's
0: 이렇게.
1: The first lane, second lane, third lane, change lanes.
0: 네, change lanes, 차선 변경, 차로 변경, 그리고 bowling, bowling alley 하면.
1: Oh yeah, there's lanes.
0: 이쪽 lane, 저쪽 lane.
1: And then there are lanes that you can't feel, like stay in your lane.
0: Stay in your lane.
1: You do this part and I do that part.
0: 그렇죠. 각자 맡은 것만 하자 이런 uh-huh. 느낌. 레인은 아무튼 그 통로 같은 곳을 말하는데 길을 가리키죠. Memory lane이니까 따라가면 쭉 기억으로 가는 과거의 uh-huh. 기억으로 가는 그 차선 같은 느낌이에요. Uh-huh. 그런데 항상 walk, 뭐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uh-huh. take a trip down memory lane.
1: Yeah, that works.
0: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1: Yeah, take a trip down memory lane. It means you're thinking about it for a while, mm-hmm. right? All the memories.
0: 그렇죠.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느낌이 mm-hmm. 이제 go down the road, down을 mm-hmm. 함께 많이 쓴단 말이죠.
1: Yeah,
0: 그래서
1: memory
0: lane도 down memory lane 많이 씁니다.
1: Yeah, just think of it like a real lane on the street. You go down memory lane.
0: 네, 그래서 take a walk, 걸어 내려갔다고 했고요. 그래서 과거 기억을 되살려보는 거 정말 좋았고 Look at all these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의 추억이 지금 비디오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mm-hmm. look 할 수 있겠죠.
1: Yeah, you can see them because they're on a video.
0: 네, 그런 right? 비디오를 보니 정말 좋았어요.
1: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haven't forgotten them, but it's nice to kind of be reminded of these. And it's always really funny watching how my brother and I used to interact on camera because we were both such idiots about it all, but I loved watching it.
1: I hadn't forgotten them, but it's nice to kind of be reminded of these.
0: 이 부분, I hadn't forgotten them, 이 부분은 앞에 문장 아직 완성하지 않았던, 완전히 이제 끝내지 않았던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ildhood memories that 여기까지 나오면 yeah. that I had forgotten 잊어버렸던 no. 나올 것 같잖아요.
1: Yeah.
0: 근데 잊어버리진 않았다고 했어요.
1: Yeah. She 네. didn't.
0: I hadn't forgotten them. 잊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mm-hmm. but it's nice to kind of be reminded of these.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다시 생각이 나니까 좋았대요.
1: And she says next, and it's always really funny watching how my brother and I used to interact on camera.
0: 상호작용을 하다, 교류하다.
1: Interact, interact.
0: 물론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장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는 뭐 저의 오빠와 저는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1: yeah.
0: 그냥 여기서는 행동, yeah. behave.
1: The way they behave.
0: Together.
1: Yeah. The way they behave together. So, yeah. We can use it for us, like how do we interact on camera?
0: 네, 카메라 yeah. 앞에서 여기서 on camera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yeah. 앞에서입니다. In front of the camera.
1: Yeah, in front of the camera.
0: 네, 카메라
1: how
0: 앞에서.
1: How are we behaving and acting?
0: 어떻게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는 it's always really funny. 항상 yeah. 웃기다고 합니다. 네, 서로 막 놀리고 막 장난치고 그랬겠죠.
1: Sounds like us.
0: Not really. It sounds like what? You.
1: Okay.
0: Just kidding. 다음 문장.
1: Okay. So lastly, she says, because we were both such idiots about it all, but I loved watching it.
0: 네, 왜 funny 했냐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왜 웃겼냐면, because we were both such idiots about it all. Mm-hmm. 여기서 about it all이 무엇 전체를 가리키는가? 그냥
1: just how they were acting.
0: Everything.
1: About everything, yeah.
0: yeah. So idiots라는 거는 물론 idiot 하면은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런 right, 거지만, but...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유치했다.
1: Yeah, a little bit immature, childish, or silly. 네. Right, just kind of silly on
0: 네,
1: camera.
0: 막 장난치고 이런 거죠.
1: Fun to watch.
0: 네, 그래서 I loved watching it. Yeah. 보는 게 즐거웠대요.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went back to Australia quite recently, actually, for a holiday for the first time in quite a while. And while I was there, my mum and dad actually dug out these old home videos from when I must have been like 3 or 4 or something. And they were filmed on the first ever video camera that my parents had got. It was this like massive camcorder. And so it was really nice to kind of take a walk down memory lane and look at all these childhood memories that I hadn't forgotten them, but it's nice to kind of be reminded of these. And it's always really funny watching how my brother and I used to interact on camera because we were both such idiots about it all, but I loved watching i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for the first time in 어떤 기간을 말하면요. 어떤 기간 만에 처음으로, 얼마 만에 처음으로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we are both 뭐뭐 하면 우리는 둘 다 뭐뭐예요. 물론 we were both 하면은 둘 다 뭐뭐였습니다로 응용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올까요?

0: 네, 이번에는 어린 시절 추억에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his was the most enjoyable book I've read recently. It reminded me of beautiful memories of my childhood that I've neglected to remember for a long time. It was nice to see a couple of kids playing outdoors when I took the dogs for a walk tonight. They reminded me of the good old days when we played cricket in the park till it was too dark to see the ball. So Lydia says,
0: This was the most enjoyable book I've read recently.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즐겁게 읽었던 책이래요. It reminded me of beautiful memories of my childhood. 그 책을 읽으니 아름다운 제 어린 시절 추억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That I've neglected to remember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을 neglect 했어요. Neglect는 소홀히 하고 뭐 무시했었고 하지 않았던 걸 말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걸 소홀히 했던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 책을 읽으니까 떠올랐다는 내용이죠.
1: And the next one we have is from Matt.
0: Matt 씨는 It was nice to see a couple of kids playing outdoors. 언제? When I took the dogs for a walk tonight. 오늘 저녁에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러 나갔는데 아이들이 밖에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았대요. They reminded me, 그 아이들을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The good old days. Good old days는 예전에 좋았던 시절, 좋았던 시기를 가리키고 When we played cricket in the park, 크리켓 스포츠 일종이죠. Till it was too dark to see the ball.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울 때까지 크리켓을 하고 놀았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1: That sounds like a great day as a kid, right?
0: Yeah.
1: Okay,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childhood memories that we have there. And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오늘만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Bye.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Nice to see you. 친구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story of the daytime froze. 자, 지난번에, last time, Harry and Shinoy went up to the clock tower, right? 자, 그 큰 시계 있잖아요. 그 도시에, 뭐, 그 동네에 큰 시계 tower이 있는데, 거기에서 black box가 있는 거예요. That is Snare. He's responsible for that black box.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to happen today. But first, let's look at the three words for the day. So, the first word is to reboot. To reboot. 재시동하다. All right? It's kind of like to start again. Okay? The second word is ledge. Ledge. 선반인데, I'll explain in more detail later. The last expression is minute hand. Minute hand. 우리 시계에서 찾을 수 있는 시계의 분침이죠. All right, minute hand. Very good.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Okay, so this black box, what is it doing? What do they need to do? All right, let's start reading. Shinoy and Harry looked at each other in horror.
1: Hmm, it's counting down, barked Harry.
2: Down to what? Asked Shinoy.
0: Harry's head tilted.
1: It's a time fragmenter. It's already started the first phase, which was to hold time in the present state while it prepares for...
0: Harry frowned.
2: For what?
1: A total time reboot.
2: What? All the clocks will be reset?
1: All of time will be reset, back to its factory setting, to the very beginning.
2: Can we get Bug? She could zap it or something. Or Salama, she could smash it.
0: 자, 이 black box는 time fragmenter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조각을 내는 기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하냐면은 시간을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은 a total time reboot 이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here comes our first word for today. reboot 재시동하다 restart it means to do again. And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완전히 모든 시간을 처음부터 아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hinoy looked at Harry.
2: Could you eat it?
0: Harry frowned.
1: Dogs don't eat everything, you know.
2: Milo does, even Dad's sweaty socks.
1: There's no time. We need to stop it.
0: Shinoy looked at the backwards clock face.
2: Or we could start it.
0: Harry barked in agreement. Starting the clock might start time again. Then that could stop the reboot. They had to try. Harry pushed open a small door under the clock face and released a safety cord from his Chaos Crew harness. 자, 이거를 그냥 재밌게 셰노이가 해리한테 이거 그냥 먹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해리가 아니, 걔들은 다 먹지 않아. 그렇지만 셰노이는 마일로는 우리 아빠 그 양말까지 다 먹어. 네,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하는데 So, 셰노이's idea. 이건 어때? 이 시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혹시 이게 멈추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과연 이 아이디어가 네, 정말 성공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3, On the Ledge.
1: Shinoy, wrap this around yourself and step out onto the ledge.
0: Shinoy stepped out onto the narrow ledge. He looked down at the town below and gulped hard. He pictured the timer continuing to count down. He edged along the ledge a bit further.
2: Okay, 자,
3: 이 해리하고 시노이가 이제 뒤에 시계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자, 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Alright, he says, wrap this around yourself and step out onto the ledge. 자, 해리가 이 harness, 이 끈을 이거를 묶어가지고 step out onto the ledge. So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아까 ledge는 산반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발코니 같아요. 아주 자그마한 발코니.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he has to start the clock. Right? 자, 시계를 다시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 다음 페이지에 he edged along the ledge a bit further. 그래서 시노이가 가장자리를 따라 조금 더 걸어갔죠. Alright? 그러니까 시노이가 어떻겠어요?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무섭죠? Right? Of course, he's very scared. 그럼 자, 친구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56초, 53초 계속 이렇게 시간은 가고 있어요. 이걸 멈춰야 되는데.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He reached up to the minute hand of the clock. I can't get to it, he shouted to Harry. 42 seconds. Stand on me, Harry said, preparing himself to take Shinoy's weight. Balancing on Harry's back, Shinoy stretched on tiptoes and just got his fingertips to the minute hand.

0: 자, 한번 상황을 볼까요? He reached up to the minute hand of the clock. Here is our third expression. 자, minute hand. 친구들, 시계에 분침이라고 하고 이 minute hand를 이렇게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당겨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팔을 올리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리가 내 등에 타! 네, 내 등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막 이제 겨우 이제 올라갑니다. 네, 아유,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거를, 시계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우리 다음 시간에 It is going to be the end of the story. We'll find out. Oh, 우리 Shinoy. Harry and Shinoy, they are doing all that they can to start the clock. 중요한 건 이 시계를 시작을 하면은 이 black box가 멈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All right.
1: Join me next time to finish the book. See you again. Bye-bye.
2: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Sweet! Oh, wow!
1: Hey, hey!
0: Sweet!
1: Hey!

0: Yeah! Time for a dragon chase!
1: Oh,

0: in trouble.
1: Hey! Hold on!
2: Stop!

0: 하는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캅 플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2, 4, 6, 8, 10. Evens.

0: Twins.
1: 12.
2: 14.
3: 16.
4: 18.
5: 20.
0: Evens. Even tops. Evens.
6: Made of two.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과연 배짱이는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접속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찾아갔었죠. 배짱이가 계속 여름 내내 놀았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하나도 구해놓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덮여버렸죠. 그래서 개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배짱이는 looked truly, 진정으로 어떻게 보였냐면 sorry, 후회하고 아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And ashamed,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개미가 일하라 그랬잖아요. 충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뉘우치는 것 같고 후회하는 것 같고 너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라고 하네요.

0: 그래서 그는 약속했습니다. He promised. 그는 약속했어요. 누구랑 약속을 했냐 하면 개미와 약속을 했겠죠. He would work hard. 뭐라고 약속을 했냐 하면 그는 아, 개미야. 내가 열심히 일할게.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내 진짜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And store his own food. 그리고 내, 나 자신을 먹을 그 음식도 많이 저장을 해두고 좀 비축을 해둘게. 라고 개미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아,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So, 그래서 the ant, 개미는 gave him, 그에게, 즉 배짱이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맞죠? 개미가 could spare. spare이라는 것은 내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내어줄 수 있는 만큼 많은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에게. 자, 그런데,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 문장부터 우리가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개미와 배짱이는 이 이야기, 여기서부터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개미가 음식을 조금 내어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일치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나죠.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여기 있는 see through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견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it was just enough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it은 바로 앞에서 개미에게 받은 그 음식이 되겠죠. 그 음식은 was just enough 딱 알맞게 충분했습니다. 뭐할 만큼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겨울을 맞죠? 이 배짱이가 겨울을 나기에 겨울을 견디기에 딱 알맞는 그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문장에서 알수 있는 것은, 아, 배짱이가 그래도 겨울을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그러나 배짱이에게는 아주, 어땠다고요? 괴로운, 비참한 몇 달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막 풍족한 게 아니라, 개미, 얼마나 그 몸집이 작습니까? 배짱이는 개미보다는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하나하나 모은 그 음식을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겨울을 잘 견딜 수 있고 잘 버텼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미에게 받았으니까 그 음식이 막 충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몇 달. 여기서 괴로운 몇 달이라는 것은 아마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개미에게 받은 음식을 통해서 겨울을 잘날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는 배짱이가 죽었거든요. 배짱이가 음식을 조금밖에 못 얻고 아마 피디님들도 그 이야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그런데 지금 이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래동화나 이솝어화나 이런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동화들은 사실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버전들이 좀다 다르거든요. 제가 읽었던 것은 배짱이가 조금 음식을 받고 얼어서 사실 죽었어요. 자, 어쨌든 계속 우리 비교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그게 비교해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좀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bu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어서 접속사 그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접속사 그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등위 접속사라는 거 다뤘었죠. 자, 오늘은 등위 접속사 말고 또 다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더해주는 것이 등위 접속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종속 접속사는 무언가 더해주긴 하는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나의 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서 그 하인이 무슨 말인가? 혹은 그 하인인 역할을 하는 맞죠? 그 문장, 그걸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because나 since 같은 것들이 있고요. when이나 after,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가 있죠. 조건을 나타내고요. although나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양보라고 하죠.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아, 이래서 하인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I tried hard, although I was sick.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맞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나는 열심히 했어요. 비록 뭐 했을지라도, 내가 아팠을지라도. 자, 그럼 이게 왜 하인이냐 하면은, I tried hard는 그 홀로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문장이 잘 형성이 되는데, although I was sick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홀로 앞에 있는 I tried hard가 없다면 although I was sick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장이 온전한 문장으로 의미상 쓰일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아팠을지라도 이거 끝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뭔가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비록 내가 안 아팠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여기 있는 although I was sick이 앞에 있는 I tried hard에 얹혀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건물로 비유하자면 I tried hard가 1층이에요. 2층이 바로 although I was sick인 거죠. 그러면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층만 공중에 붕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1층이에요. 기둥이 되는, 맞죠? 이 단단한 1층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이죠. 이유가. Because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만 홀로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게 홀로 쓸수 있습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는데? 그뭐 했는데가 1층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문장들은 바로 종속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는 아, 문장이네. 하인이다. 혹은 2층이다. 1층이 바로 I tried hard. I stayed home.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접속사들, 이거 말고도 좀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사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혹은 무언가 무언가 이어주는데, 그런데 하인 혹은 2층 역할을 한다. 다른 무언가에 얹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He promised the ant he would work hard next summer and store his own food.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배짱이는 진짜 바뀌었을까요?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자, 여기에서 word, 원래 word는 단어나 혹은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여름에 the grasshopper, 배짱이는 어땠냐면 as good as, 뒤에 것만큼이나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 his word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약속만큼이나 좋았다. 이 말은 약속을 잘 지켰다. 이 말이 되겠죠. 아, 배짱이가 뭔가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음식도 좀 저장해두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솝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버전인 것이죠.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렇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그 스스로를 위해서 충분한 음식을 저장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역시나 읽어보니까 배짱이가 많이 바뀌었네요. The grasshopper. 그 배짱이는 even found time, 심지어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즉, 시간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시간을 냈냐면, to help the ant. 개미를 도와줄 시간을 좀 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개미가 지난해 뭐라 그랬습니까? 일 열심히 좀 하라 그랬잖아요. 여름에 놀지 말고. 그런데 안 하고 결국은 겨울에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그의 나쁜 맞죠? 여기 있는 이 behavior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나쁜 행동을 make up for. make up for은 만회하기 위해서. 맞죠? 과거에 좀 비쳤으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하냐 하면 그의 나쁜 행동

0: 그렇죠. 그의 부족한 혹은 그의 나쁜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개미를 도와주는 시간도 좀 냈다라는 것이죠. 배짱이가 바뀌었네요. 진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은요. So next winter. 그래서 다음 겨울에는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그래서 그 다음 겨울에는, 맞죠? 그해잘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겨울에는 배짱이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had learned his lesson. Lesson이라는 것은 원래는 수업이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지만 교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훈을 배웠고요. 교훈을 알게 되었고 배웠고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 그리고 놀기도 했지만 뭐도 했다고요? 일도 했습니다. 그렇죠. 배짱이가 누구든 놀 수도 있지만 일도 했다라는 것이죠. 할거 하고 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There is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라고 되어 있죠. There's a time for work. 일할 시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놀 시간도 있다. 즉, 일할 시간도 있고 놀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이솝와와는 조금 다르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또 산뜻하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솝와는 어떤 이솝와인지 궁금하네요. 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He worked hard to store enough food for himself.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So next winter, the grasshopper didn't go hungry. He had learned his lesson and now worked as well as played. There is a time for work and a time for play.
0: 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shamed. Ashamed. The grasshopper looked truly sorry and ashamed. Spare. Spare. So the ant gave him as much food as he could spare. Miserable. Miserable. It was just enough to see the grasshopper through the winter, but it was a miserable few months for him. Behavior. Behavior. His rude behavior made other students upset. Make up for. Make up for. The grasshopper even found time to help the ant to make up for his bad behavior and thank him. Word. Word. Next summer, the grasshopper was as good as his wor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ord인데요. word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earned 10 new words today. 그녀는 배웠습니다.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 낱말이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그녀는 오늘 10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저와 책을 읽으면서 1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지 않았나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I want to have a quick word with you. 나는 가지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냐면 빠른, 맞죠? quick이라고 하면 짧은, 빠른 단어나 말을 너와 함께 가지고 싶다. 너와 함께 빠른 말을 가지고 싶다. 혹은 짧은 말을 가지고 싶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word라는 것은 바로 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듣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He always keeps his word. 그는 항상 지킨다. 무엇을 지킵니까? 그의 말을 지킨다. 그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 그의 약속이나 맹세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방!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버스 온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여행 아니라 이민인 줄 알았어. 느낌이 좀 뭔가 오지 않아요?
1: 뭐, 진보따리를 한두 개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0: 슬기 씨는 네네. 만약에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간다고 칠 때 그 수트케이스를 얼마나 챙겨가나요? 이게 큰 거.
1: 어우, 저는 제 짐은 없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아기가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짐으로 이미 캐리어가 꽉 차요.
0: 예.
1: 저, 제 짐은 거의 배낭에.
0: 아, 그렇군요.
1: 배낭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기는 정도?
0: 와, 네. 그, 내 것을 줄이고 아이 것을 하나 더.
1: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여행 갈 때 짐을 너무나 많이 싸거나, 그래서 서로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1: 전 저희 남편이랑 꼭 싸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너무 많이 싸려는 자와. 아니다. 금방 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0: 아, 오히려 반대입니까?
1: 반대입니다, 저희는.
0: 와, 네. 기대치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아, 뭔가 이제 대화가 분위기가 조금
1: 그쵸.
0: 싸울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뭔가 말리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0: 맞습니다.
1: 사람의,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근데 이 말도 또 맞아요.
0: 그것도
1: 예,
0: 맞는데 이게
1: 맞아요.
0: 좀 애매한 게요.
1: 예.
0: 사실 거기 가면 100% 거기에서 또 뭔가 옷을 사고 싶거든요. 그
1: 그렇죠.
0: 장소에서 또.
1: 그러면 비워가는 게 맞죠.
0: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1: 예.
0: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오케이?
1: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캐리어를 하나 더 사요.
0: 와, 그럼 상상도 못
1: 저 그런 적
0: 해봤습니다.
1: 있거든요.
0: 이거는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럼 여행집을 한번 싸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아니,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3 suitcase 부족해.
2: New York?
1: New York, we are going to New York.
2: Yeah.
1: So we need more clothes.